0: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이승기 김연아의 스마일 보이 띄워드렸습니다. 웃음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이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썰렁한 농담이나 아재 개그에도 포복절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슬랩스틱이나 몸 개그를 보면 웃음을 참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농담보다는 특별한 상황에서 웃음을 느끼는 분들끼리는 또 말없이 서로 눈만 마주쳐도 폭소가 터져 나오는데요. 웃는 타이밍이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아무래도 유쾌한 순간이 많아야겠죠? 자, 오늘 같은 주말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유머 코드가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랑 유머 코드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별 얘기 없어도 그냥 늘 즐겁고, 네, 또 한 방향이나 한 곳, 한 상황에 대해서 같이 웃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기분 좋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이 또 있는지. 자,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죠.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2: 리메이드 서울.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1: 그리고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박마술님 오 매직팍 매직팍 예 굿모닝입니다. 지금 상견례 하러 가는 중인데요. 너무 긴장돼요. 어떻게 하면 술술 잘 풀리게 진행할까요? 후하 후하 아니 본인이 부모님이신지 아니면 본인이 그 결혼을 하시는 장본인이신지 입장을 좀 밝혀주셨어야 상견례 잘 웃으시고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우리 자녀분들 네 끊임없이 칭찬해 주시고 하면 잘 풀리지 않을까요? 아니 또 어떤 분들은 여기 가서 또 기싸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꼭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본인의 성격대로 편안하게 진행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봄봄님 친구 딸 결혼식 가려고 며칠 전에 옷을 샀는데 화장 다 하고 옷을 입어봤더니 헉 이거 어쩌지? 며칠 사이에 살이 이렇게 찔 수도 있나요? 그냥 결혼식 가지 말까요? 어제 메밀국수 한 그릇 순삭했는데 이게 잘못된 걸까? 몸무게가 5자에서 6자로 가고 있습니다. 딸이 그렇게 몸관리하라고 했건만 이젠 진짜 운동을 하긴 해야 하나 봐요. 물론 웨딩 뷔페는 못 참으니까 오늘까지만 맛나게 먹고 오는 걸로. 그냥 편하게 입고 가세요. 네. 오늘까지 만나게 드시고 편하게 입고 가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또 뭐 왜 우리 패션은 또 애티튜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잘 먹었는데 뭐 어때. 난 행복하니까. 이런 애티튜드로 퀸의 마인드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도로시 님께서 신청하신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557호님께서 신청하신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올게요.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룬5의 Sunday Morning 듣고 오셨어요. 넌나비님, 알디 5월 23일은 16년 전 저와 우리 집 양반이 결혼한 결혼기념일입니다. 16년 동안 지지고 볶고 잘 살아준 양반에게 고마운 마음 보냅니다. 결기에 왜 남자만 선물하냐고 의문을 가지던 양반에게 올해는 저도 작은 선물을 좀 해볼까 봐요. 원래 남자들이 요런 게 효과가 오래 가요. 뭐가 좋을까? 오락기? 좋아는 하실 텐데. 솔직히 남자들은 좀 커도 애들이거든요. 자, 두 분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6347님, 안녕하세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늘 승객들이 다 시외로 나가셨는지 도로가 한산하네요. 마음이 여유로워서 그런지 노래도 더 잘 들립니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도로도 한산하고 승객분들도 좀 많지 않으면 이렇게 몰래 승객 여러분들 신경 덜 쓰이는 수준 안에서 볼륨도 좀 올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 시내버스 몇 번 버스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WSG 워너비의 보고 싶었어, 그리고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듣고 올게요.

6086님. 아침 일찍 1시간 걸리는 뒷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와 늦은 아침 먹고 있는데 뒤늦게 땀이 삐질삐질. 올 들어 첫 에어컨 틀어봅니다. 오, 맞아요. 요즘 에어컨을 그래도 은근히 며칠째 키고 있었어요. 대신 AI를 좀 많이 연관시켜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러면서 수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몇 킬로

킬로와트를 썼는지 네, 수치가 나오는데 퇴근하고 들어가서 자기 전까지 켜놨을 때한 400원? 500원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이제 천장에서 이제 돌아가는 실링 팬이 있어서 네, 다행히 에어컨은 24도에 맞춰놓고 쓰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에어컨 청소하셨나요? 이거 슬슬 하셔야 될 텐데. 네. 그 미세먼지 필터인가? 걔는 매 시즌마다 청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에어컨, 아, 저희는 뭐 CBS가 에어컨이 또 빵빵하기 때문에. 예. 자, 조지 마이클의 Faith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소소한 행복님께서 신청하신 모던 주스의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T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0: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 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1: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공항에 공중 급유기 수십 대를 집결시킨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란 공습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번 달 최소 50대의 미군 공중 급유기가 추계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관영 매체 IRIB의 자회사 IRINN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초점은 종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핵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스무드 측은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대해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고 독일 등도 이스라엘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근거가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지혜와 명확성, 독립성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성장은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4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8: CBS 짧은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외출 시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그 밖에 전국으로도 오후까지 가끔씩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다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0: 월요일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호남지방과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선선하지만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6.1도의 최저기온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18도에서 24도의 분포가 예상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SBS 라디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였습니다. 황지원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이고요. 선물 드려야죠. 베스템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작년 9월에 탄생한 1호점부터 지난 4월에 소개한 27호점까지 장장 8개월을 함께하면서 시즌 1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를 저에게 꼭 보내주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사회.
1: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웨스트라이프의 Uptown Girl 그리고 S클럽 7의 Bring It All Back 듣고 오셨습니다. 희정님, 요즘 온통 주식으로 돈 번 리치 언니 오빠들 얘기뿐에 한동안 마이너스 투자로 자숙하고 있던 이놈의 손가락이 그만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증권사 계좌를 하나로 추가로 파버렸네요. 그러고는 바로 땡땡차를 담았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후회를 좀 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제 소소한 주식들도 좀 뒤처지지 말고 쭉쭉 주도해 갔으면 알디 잘한 거라고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주변에 이제 진짜 리치 언니, 리치 오빠들 많이 계시죠? 네. 장이 엄청 좋았다가 또 한동안 또 안 좋았다가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변동성도 너무 커지고 요럴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근데 또 이제 기회를 보시고 잘 들어가면은 또 네, 좋은 성적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움직이신 걸 텐데 그냥 놔두세요. 옛날에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놔둬라, 놔두면 오른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잠시 잊으세요. 자, 들어간 거니까 잘한 거라고 해드려야죠 뭐. 자, 우리 장투로 갑시다. 하총님, 잭잭 밖에서 운동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음악 소리 사이사이로 새소리가 어우러지네요. 행복해지는 소리,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창문 열어놓으셨나 봐요, 운동하면서 듣고. 아, 좋네요. 요즘 저도 물보다는 약간 그 숲속, 산속, 산 뷰가 더 좋아지는 걸 보니까 확실히 저도 이제 한두 살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콩고님께서 신청하신 최유리의 잘 지내자 우리, 폴킴의 너를 만나 듣고 올게요.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이유의 블루밍, 세상을 걷다 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은재님, 게시판 보고 웃고 있는 절 보고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묻는 남편. 결혼식 가길래 후딱 배웅하고 왔습니다. 아유, 고를 때는 결혼식 갈 때 남편분이 이렇게 딱 멋있게 정장 차려입은 모습 보니까, 오랜만에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서 기분 좋아서 웃었어 라고 해주시지. 그러면 우리 남편님도 참 행복한 하루 보내실 텐데. 이게 그 SNS에도 그런 페이지가 많이 있는데, 뭐 뭐뭐 하는 남자, 그 뭐 바람필 확률 적다, 뭐뭐 하는 커플 뭐 할 확률 높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늘 보면은 아침 인사 잘하고 아침에 서로 입맞춤하고 아침에 서로 사랑한다 메시지 주고받는 커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너무 서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건 표현 많이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조정희님, 알디님, 짹짹, 지금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이렇게 들어도 되잖아요. 그대창 음악이 자꾸 하지마, 하지마, 그냥 누워있어 라고 속삭이는데 희망의 속삭임이죠? 토요일은 그래도 되죠. 네, 토요일은 그래도 됩니다. 내가 토요일날 이러고 아침에 라디오를 누워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네, 들으시면 되죠. 자, 그래도 오늘 또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늘 말씀드리죠. 네, 남들 놀 때 이래야 두 배 본다. 좋습니다. 아니카 노니 로즈의 Almost There, 그리고 나탈리 콜의 This Will Be, 두 곡 듣고 올게요.

비행기 기장님, 짹짹 알디 오늘 아내랑 둘이 산악회 차 타고 신안 퍼플섬 여행 갑니다. 양쪽 이어폰으로 하나씩 끼고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잘 다녀올게요. 화이팅 하셨어요. 그러니까 타고 가시는 차는 산악회 모임에서 네 나온 차고, 근데 산악회 차인데 퍼플 섬으로 여행을 가시는 거고, 섬에 여행을 갔지만 비행기 기장님이시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굉장히 헷갈리네. 잘 다녀오십시오. 신안 퍼플 섬은 어딜까? 이거 나중에 음악 나갈 때 좀 검색해 봐야겠다. 네. 자, 잘 다녀오세요. 길버트를 찾아서님. 옆에서 초등 아그들이 센터에서 체험학습 간다고 신나서 쫑알쫑알하고 있네요. 조용히 헤드셋 볼륨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 신나서 떠드는 거니까 요건 좀 우리가 좀 봐줄까요? 요즘 아니나 다른 게 이 뭐 체험학습, 소풍, 운동회 이런 것들이 악성 민원들로 인해서 다들 막 없어지고 좀 안 하고 이런 분위기라고 하죠. 네, 빨리빨리 이런 게 좀 다시 부활해서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학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말론의 Circles, 그리고 마시멜로, 조나스 브라더스의 Live Before You Love Me 듣고 올게요.

손영옥님. 아침에 일어나서 꼬박 2시간 반 설거지하고 이제 쉬어봅니다. 오늘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네요.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일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손영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김윤주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퀸의 라디오 가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안 오고요. 월요일날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월요일날 9시에 찾아뵐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0: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커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공항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집결시킨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란 공습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번 달 최소 50대의 미군 공중급유기가 주기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관영 매체 IRIB의 자회사 IRINN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초점은 종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핵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스무드 측은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대해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고 독일 등도 이스라엘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근거가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지혜와 명확성, 독립성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성장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더욱 번영할 수 있고 국제적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개혁지향적인 연준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성공과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청렴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불식을 시도하면서 연준 개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동시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품목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되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버지니아주의 메모리칩 공장에서 연설을 통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2도입니다.

0: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2: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3: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2: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3: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2: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누구보다도 창의적이고 싶다면 말로 그림을 그려라. 파란 하늘과 그때그때 움직이는 구름을 보며 어떤 색감과 모양으로 변해가는지 말해보고요. 머리로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풀잎 하나를 보더라도 햇살과 바람 속에 어떤 밀도로 반짝이는지 그림 그리듯 말해보고요.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옷 한 벌을 표현해도 촉감과 디자인과 색상을 그림처럼 말해보고 노래 한 곡을 듣더라도 잊지 못할 장면을 그려보는 거죠. 날마다 업데이트된 감성과 상상력으로 우리의 일상이 조금은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아름다운 이 계절에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있나요? 신청곡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매일 11시 상상 플러스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꼬맹이님 신청곡 데이식스의 해피 들으셨어요. 자작나무님, 음악 들으면서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계시대요. 6월에 남편의 친구 부부 3쌍이 여행 계획 중이라 그날을 상상하며 몸을 단련 중입니다. 신경 쓰이죠. 아무래도 남편의 친구들과 부부 동반이면 신경 쓰이죠. 옷도 신경 쓰이고 또 여름이잖아요. 노출도 신경 쓰이고. 열심히 걸으세요.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이 계절 즐기고 계신가요? 주말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수학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124님, 친척 결혼식 경주로 와이프랑 아이랑 가는 중인데 결혼하는 조카 행복하게 100년회로 기도합니다. 와, 결혼식 축하곡으로 이 노래 괜찮네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얼리 노래는 이부열 가시고개님 신청곡이었고요. 6644님 축 처져 있었는데 신나는 노래 들으니까 기운이 좀 나신다고. 6558님 결혼기념일, 큰딸 생일, 둘째 딸 생일, 큰 행사가 겹쳐있는 우리 집의 행복한 5월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갑니다. 축하 축하 축하할 일 많은 6558님과도 함께 들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어디서 뭐하면서 주말 랄랄라 듣고 계신가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647님 즐거운 주말인데 혼자 당번이라 근무 중입니다. 봄날이라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황가람 나는 반딧불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한가람 나는 반딧불 숲속 산스장에서 평행봉하면서 휴일 즐기고 있다고 하신 0119님 신청곡이었어요. 산스장이 뭔가 했는데 평행봉 하신다니까 딱 알겠어요. 산속 헬스장, 산스장이라고 하시는 거죠.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4030님께서 새벽 2시 반에 출근해서 이제 퇴근하신대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주말 뭐 하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거 있으신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님, 주말 아침 와이프랑 장보고 공원 벤치에서 커피랑 음악이 함께하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확행이라고 하셨어요. 경서 나의 X에게 보내드려요.

경서 나의 엑스에게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5월 23일 토요일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4284님 올해도 만난 사과 기대하며 열심히 부모님 농사 도와드리는 중이라고 가끔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6327님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옷장 정리합니다. 신나는 노래 부탁합니다.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클론의 도시 탈출, 클론 노래는 지리산님 신청곡이었어요. 윤미래 시간이 흐른 뒤 이어집니다.

0: 라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람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박진영 날 떠나지 마 들으면서 토요일 김윤주의 랄랄라 마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랄라.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0: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에 열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결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0일 이란 측에 최종 제안을 전달했으며 이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관영 매체 IRIB의 자회사 IRINN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초점은 종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핵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스무드 측은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대해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고 독일 등도 이스라엘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근거가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지혜와 명확성, 독립성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성장은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더욱 번영할 수 있고 국제적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개혁지향적인 연준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성공과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청렴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불식을 시도하면서 연준 개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동시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2도, 습도는 63%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4: CBS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

0: 기술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금방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옷차림이 유난히 독특하다거나 헤어스타일이 남다른 사람이 그럴 텐데요. 근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하다면 오히려 평범하고 소박한 쪽이 도드라져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간판이 빼곡이 걸린 상가 건물을 볼 때도 특히 그렇죠. 큼직한 글씨에 화려한 간판 일색이라면 그 사이로 겨우 보이는 작고 소박한 간판에 시선이 더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컬러풀한 영화보다 흑백 영화가 잔상에 더 오래 남고 자극적인 음식보다 담백하고 슴슴한 집밥이 더 그리운 것도 어쩌면 비슷한 이치겠죠? 번거로울 수 있는 주말 나들이 대신 집에서 보내는 느긋한 시간이 충분히 괜찮은 힐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0: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존 메이어의 Love on the Weekend였습니다. 어딜 가나 톡톡 튀는 사람들, 주위에 한 줄씩은 꼭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스타일이 남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손동작이 유난히 크다거나 목소리가 특이하다면 한두 번의 만남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텐데요. 물론 튀는 매력이 단시간에 시선을 끌 순 있겠지만 소박하고 평범한 쪽이 어쩌면 오랫동안 기억될 수도 있을 겁니다. 5월 23일 토요일, 날씨와 계절, 주말이라는 시간, 모든 게 우리를 떠나라고 부추기는 것 같지만 이럴 때 적당히 느긋하고 늘어지게 보내는 충전의 시간도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0: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0: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0: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샌디핑님 레이디 가가 포커페이스였고요. 도로시님 찰리푸스의 서퍼, 또 미욘세의 헤일로까지 세 곡을 광고 후에 들었습니다. 4884번으로 재채기하면서 옷 정리합니다. 해피송에서는 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곡들이 많이 남아서 옷을 패대기 치고 문자 보내고 싶은데 왜 근데 입을 옷은 없는데 옷은 왜 이리 많을까 그냥 확 다 버리고 싶네요. 참 이런 얘기도 다들 주세요. 다들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것 같다 싶기도 하고 입을 건 없는데 장롱은 꽉 차 있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 또 다시 살 마음도 잘 안 나고 이게 뭐 딜레마죠. 그렇게 균형을 맞추고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신청곡 가운데 심현호님 청하셨네요. 조지 해리슨 What is Life.

남자 냄새가 슬쩍슬쩍 난다고 할까요? 피터 프램튼의 Show Me The Way 그리고 조지 해리슨의 What Is Love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구체 사모님이 저는 10년 전 군생활 26년째로 부사관 계급 중 최고 계급인 원사로 그중 최고 직책인 주임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최고 수장으로 부대, 병력관리와 각종 훈련 등 진짜 전성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봄날이 되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지금은 퇴역 후에 서울의 뿅뿅 시설공단에서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나면 해피송을 들으면서 부천의 도당산 둘레길도 걷는데요.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주말에는 절대 빼놓지 않죠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는데 사연에서 아직은 이 단아과 군대 말투가 남아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퇴역 후에도 열심히 사회활동도 하시고 내 건강과 내 인생도 챙기시고 충성 반성합니다. 본받을 점이 너무 많으신데요.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도 아마 여기저기 걸으러 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미 클리프의 곡 이어집니다. I can see clearly now.

3288님, 운동 중인데 신나는 노래 부탁합니다. 너무 호흡이 가빠지지 않는 곡들로 쭉 이어봤어요. 푸시켓돌스의 스웨이, 또 핫종님 파파윈의 You Are My Sunshine,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5월 23일 토요일에 만나고 있고요. 이어지는 곡도 신청곡인데요. 종현님 이해로입니다. Midnight Blue.

레이디 사우더 You're Only Lonely 또 ERO의 Midnight Blue였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재수의 해피송 1부 다는데요.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 크리스 리입니다. Fool if you think it's over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에 열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결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0일 이란 측에 최종 제안을 전달했으며 이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관영매체 IRIB의 자회사 IRINN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초점은 종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핵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스무드 측은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대해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고 독일 등도 이스라엘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근거가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지혜와 명확성, 독립성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성장은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더욱 번영할 수 있고 국제적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개혁 지향적인 연준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성공과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청렴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불식을 시도하면서 연준 개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동시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품목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되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버지니아주의 메모리칩 공장에서 연설을 통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시설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 관세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즉각적으로 부과될 관세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복합적인 공급망이라며 리쇼어링 단계에선 반도체 기업들의 일정 규모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5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2: CBS
0: 사랑으로, 연애로, 그 알싸한 감정으로 청춘을 낭비하라. 떼쓰기, 보채기, 연락 끊어보기, 설득하기, 밀고 당기기, 미워하기, 욕하기, 칭찬하기, 그리워하기. 사랑이라는 이름이 없다.

sure. Eat this.

0: 해피송 2부로 건너봤습니다. 요즘 영화 마이클 덕분에 마이클 잭슨의 곡이 다시금 참 많이 신청곡으로 들어오는데 영원히 살아있는 아티스트죠. 마이클 잭슨 블랙 월 화이트 6785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다시 삼시킨 왔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김아니님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였고요. 오일탱크님 라부쉬의 Be My Lover, 또 광주땡님 함께하셨죠. 모던 토킹의 You're My Heart, You're My Soul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코디 존슨의 The Fall인데요. 이번 주 빌보드 컨트리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정점을 찍은 화제의 곡입니다. 컨트리 장르의 베테랑 히트메이커들이 작사 작곡가로 참여한 이 곡은 묵직하고 거칠면서도 깊은 감성을 품은 코디 존슨 특유의 보컬이 돋보입니다. 실언이나 실패를 겪으면서 인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곁에 있는 연인의 사랑과 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노래하는 애절한 곡인데요. 90년대 컨트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정통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 28위 곡 코디 존슨의 The Fall 먼저 만나봅니다. 이어서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인데요. 쇼폼 콘텐츠로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 미국 라디오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트까지 뒤흔들고 있는 신예 스텔라 레프티의 핫한 대세의 곡입니다. 스텔라 레프티가 본인의 실제 짝사랑 상대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고 하죠. 노래에는 힘이 있다는 그녀의 말처럼 곡이 발매되고 바이럴을 탄 후 실제로 상대방과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공개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짝사랑 성공 신화라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 덕분에 단기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겠죠? 물론 대중에게 익숙한 멜로디 라인을 감각적으로 샘플링해서 귀에 착 감기는 사운드를 완성한 것도 인기에 한몫했을 겁니다. 빌보드 핫송 오늘은 28위 곡 코디 존슨의 The Fall 이어서 27위 곡 스텔라 레프티의 보스턴까지 두 곡입니다.

빌보드 핫송으로 만나봤습니다. 믿고 듣는 뮤지션 코디 존슨의 The Fall, 이어서 신예 스타죠. 스텔라 레프티의 보스턴이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사브리나 에어 슈가.

윤지님 함께 하셨죠? 스티비 원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를 샘플링한 곡 Naked and Mary 또 라토였습니다. I just called 또 해피그님 키네 You are young이었고요. 또 사브리나의 슈가까지 전했습니다. 8213님이 25년 차 부부인데요. 지금까지 큰일 없이 함께 지내온 게 은혜고 다행입니다. 저희 결혼 기념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왜 일이 없으셨겠어요. 일이 있음에도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잘 견뎌오시고 헤쳐오신 거겠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의 그 소중함을 알려준 영화죠. 영화 About Time의 주제곡 함께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697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지미 폰타나 일몬도

5359님, 핑크 마르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6911님, 스키더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끝없는 세계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9211님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Run to you 남기고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가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합의문을 채택하는 데 또 실패했습니다. 회의는 북한, 이란 등 지역 핵 문제와 핵 군축 의무 이행을 둘러싼 대립 속에 끝내 합의

0: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평가회의는 2015년, 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최종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에 열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결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0일 이란 측에 최종 제안을 전달했으며 이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관영 매체 IRIB의 자회사 IRINN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초점은 종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핵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스무드 측은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대해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고 독일 등도 이스라엘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근거가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케빈 월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지혜와 명확성, 독립성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성장은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더욱 번영할 수 있고 국제적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개혁지향적인 연준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성공과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청렴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불식을 시도하면서 연준 개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동시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품목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되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1.1도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이제 곧 어두워지겠는걸? 그럼 이제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새로운 해안의 불빛이 보일 테고 아무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는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늙은 어부들도 내 걱정을 할 테지.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도 역시 걱정하고 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책 속 이야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5월 23일 토요일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면 첫 번째 트랙은 아몰랑님의 신청곡 차태현 2차선 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벙디 벙글어벙벙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올립니다. 지난 5월 초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가 있었죠. 부부의 날이었던 목요일은 곡식이 차오르는 소만이었고요. 5월에 어떤 절기가 더 있나 보니까 다가오는 6월에 있더라고요. 또 6월에 뭐가 있나 이렇게 절기로 살펴보니까 지금의 날씨가 이해가 돼요. 벌써 5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무더워지기 전에 외출하는 봉팔님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시간만큼은 어떤가요와 함께해 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희 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광고주님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예예.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복길이님 신청해 주신 라붐의 아로아로 먼저 들었고요. 레인보우였습니다. KISS.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9666번님이세요. 저는 한 번도 첫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인상을 쓰거나 그러진 않는데 왜 그럴까요? 웃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요즘 요양보호사 학원 수강 중인데요. 띄엄띄엄 수업받으러 오니까 다른 수강생들이랑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거 제 성격 때문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도 끝인상은 좋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보니까 첫인상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다 알잖아요. 9666번님의 뒷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분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1676번님, 봉디, 김포에서 평창까지 물건 사러 왔다가 물건이 말한 거랑 달라서 막국수 한 그릇 먹고 돌아가요. 김고모 잘못한 만남 듣고 싶습니다. 김포에서 평창이라니.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한 왕복으로 따지면 400km가 넘습니다. 그 막국수 부디 인생 막국수였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잘못된 만남 듣고요. 그 전에 코요태 실험부터 가겠습니다. 옥수토박이님 들어주세요.

손주 녀석들이 5명이나 있는 72세 할아버지예요. 최근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주위에서 그냥 도배 잘하면 되지 뭔 시험까지 보냐고 했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3시간 실기시험에서 결국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윤태규의 마이웨이 신청합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5340번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직접 증명해 내셨습니다. 기나긴 여정, 속력보다는 결국 방향성 아니겠어요? 자, 우리 모든 봉팔님들 실시간으로 박수 보내주십시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신청해 주신 곡 응원의 마음을 더 듬뿍 담아 윤태규의 마이웨이 들어보고요. 저는 오늘 진짜 5340번님과 같은 사연을 보면서 느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누군가는 나이를 이유로 멈춥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이유로 포기합니다. 우리 5340번님은 보여주셨어요. 배움에는 은퇴가 없다. 도전에는 마감이 없다. 이거는 단순한 합격이 아니라 아직도 성장 중이다라는 저는 일종의 막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태도 저도 배워갑니다. 성진우 아니 들을 수 없겠어요. 포기하지 마.

5340번님의 신청곡부터 먼저 들어봤습니다. 윤태규 마이웨이였고요. 성진우 포기하지 마였어요. 이봉규야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라님이세요. 데스게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열심히 보고 있다고요. 아는 분들은 아십니다. 넷플릭스의 데스게임이란 프로그램에 제가 게임 룰 설명성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시즌2까지 나왔어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시청하셨다는 후기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유심히 녹음할 수 있다고요. 손원웅님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나운서가 많은데 봉디를 기용한 데스게임 제작진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쪽에서 저의 톤의 점수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 땡 데스게임 투비 컨티뉴드. 블랙사파이어님의 신청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세븐데이즈 내가 그댈, 이기찬의 감기, 제이 어제처럼입니다.

0: 봐라. 그만 도망가.
1: 이번 교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이에요. WSG 워너비 그극인데요. 8780번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제 친구인데요. 토목일을 하는 친구인데 최근 근무지가 바뀌면서 주야 2교대로 근무해요. 이것도 힘든데 게다가 점점 더워지는 날씨라 요즘 많이 힘들 거라서 추위도 그랬지만 더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 친구를 위해 이 곡 꼭 틀어주세요. 오늘은 살며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현진아, 우리의 변함없는 우정과 사랑을 위해서 WSG 워너비 그극그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A면 마지막 트랙이에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개선, 균형 발전 등에 앞장섰던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률이 지금 개시 닷새 만에 약 76%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젯밤 12시 기준 1,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자는 총 2,788만 8,8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4

0: 1,655억 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에 열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결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휴의 개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2일 이란 측에 최종 제안을 전달했으며 이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관영 매체 IRIB의 자회사 IRINN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스무드 측은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검찰은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대해 독일 등과 이스라엘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6도, 습도는 48%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10: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9: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4953번님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멜로망스 사랑인가 봐. 비면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려옵니다. 우리 봉팔님들. 아네스님이신데요. 히든싱어의 거북이 출연한 방송 보고 아이들 체육대회 때마다 단체 댄스 음악이 빙고였는데 그 곡에 맞춰서 율동하던 모습들을 영상에 담았던 추억이 소환되며 눈물이 났었습니다. 신청곡 거북이 빙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참 신기해요. 그냥 멜로디가 아니라 그 시절의 공기, 아이들이 뛰어다녔던 그 운동장의 풍경까지 한꺼번에 그림으로 선명해지잖아요. 체육대회 날 뭐 운동장 스피커에서 빙고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은 막 정신없이 뛰어놀면서 율동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막 부지런히 그 캠코더 같은 거 들고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정신은 없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 순간들이 참 삶에서 반짝이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거북이 노래는 이상하게 이게 사람을 웃게 하면서도 울컥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거북이의 곡들에는. 그때 아이들의 모습들 또 그 시절의 아네스님 마음까지 오늘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신청곡 거북이 빙고 이어드리고요. 인순이까지 갑니다. 피처링 조피디예요. 친구여.

아네스님 신청해주신 거북이 빙고, 조피디, 그리고 인순이 함께한 친구여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최첨단을 달리던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1497번님, 저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던 수영장 갑니다. 덥다고 수영장 가재서 급히 수영장 펜션 예약했는데 아이들이 그새 많이 커서 준비할 게 많네요. 맞는 수영복도 없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다가올 듯 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 뭐 그냥 대충 챙겨가도 됐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뭐 펜션 한번 가려고 하면 챙길 게 정말 끝이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정신없이 짐 싸면은 꼭 결국에는 하나씩 우리 빼먹잖아요. 가장 크리티컬한 것들 안 가져갑니다. 들떠있는 아이들 목소리 아침부터 들으셨을 테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겠네요. 잘 댕겨오시고요. 아이리스님은 오전부터 운동해야지 생각만 하고 축 처져 있다가 이제 시작해봅니다. 운동 채찍질엔 어떤가요만 한 게 없네요. 오늘 채찍질 좀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가만히 누워서 차지고 계시는 우리 봉팔님들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님의 신청곡 노라조의 사이다와 셀럽5의 셀럽5 그리고 유산슬까지 가보겠습니다. 합정역 5번 출구.

하루를 살아둔 님을 위해서 노라조의 사이다. 셀럽파이브의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셀럽파이브였고요. 유산슬 합정역 5번 출구였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디 물물물님이세요. 이야, 이 사연 참 재밌습니다. 며칠 전 조카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모, 나한테서 좀 떨어져 있어. 왜? 내 슬픔이 이모에게 묻을까 봐 그래. 나 오늘 좀 많이 슬프거든.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아이가 고백을 했대요. 조카는 아직 고백도 못했다는데 6살의 삼각관계라니 슬플만도 하겠죠? 그 와중에 자기 슬픔을 관리하는 의젓함이 정말 귀여웠어요. 우리 6살 아이에게 큰 거 하나 배웁니다. 아, 역시 사랑은 타이밍이구나. 이 순수함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슬픔이 묻을까 봐 잠시 떨어져 있어라. 아니, 뭐 영화 대사 같아요. 이 마음 표현이 참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이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가볍지가 않죠. 좋아하는 것도 진심이고 서운한 것도 진심이고 나중에 우리 조카가 커서 참 말을 예쁘게 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 같네요.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인생에서 기회는 많다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소 큐트한 우리 6살 조카를 위해서 LHW968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화사의 소 큐트 듣고요. 아, 그리고 IOI가 다시 뭉쳐서 신곡을 냈습니다. 갑자기 들을 거예요. 그리고 키키예요. 델룰루. 이거 딜룰루 아니에요. 델룰루 듣습니다. 델룰루.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0: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아니, 이거 어찌된 셈인가?
2: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아랫동네, 윗동네 할 거 없이 산지 사방에서 그냥 꾸역꾸역 몰려듭니다요. 벌써 떠나시는 겁니까요?
1: 벌써라니, 우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네.
2: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침나절부터 지체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요.
1: 허의원.
3: 예, 먼저 가십시오.
1: 먼저라니, 허면 허의원은 아니 갈 생각이요?
3: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1: 지금 제정신이요? 예서 한양까지는 260리 길이란 말이요. 지금 가야 돼요.
4: 당신 뭐요? 뭐야? 백은 나설 거 없어. 저기 저 의원님만 남으면 되니까 당신은 갈 길이나 가시오.
1: 난 가리다.
3: 나는 입신양명에는 뜻이 없어. 여기 있는 봉팔들을 돌봐야 하오.
1: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3: 나는 무조건 남겠소.
5: 자, 우리 모두 합심해서 힘껏 해봅시다. 청출 우상향, 한 번 더 가보자 이 말이오.
3: 봉팔님만 보고 가겠소. 이봉규의 어떤가요?

동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김동률의 곡 준비했습니다. 리플레이. 봉팔님들 월요일에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재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중국 중부 산시성의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82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82명이 숨지고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개선, 균형발전 등에 앞장섰던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률이 지금 개시 닷새 만에 약 76%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젯밤 12시 기준 1,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자는 총 2,788만 8,8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455억 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에 열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결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 20일 이란 측에 최종 제안을 전달했으며 이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관영 매체 IRIB의 자회사 IRINN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초점은 종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핵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7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아무런 계산 없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정말 좋아! 라고 순수하게 외칠 수 있는 순간, 우리 삶에 얼마나 될까요? 내 마음에 노크하듯 찾아오는 사소하고 좋은 기분들을 모른 척 지나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이해주는 거죠. 내 삶이 건네는 작고 행복한 질문들에 그저 기분 좋게 끄덕여주는 그런 하루. 우리 그렇게 오늘을 보내볼까요? 아바입니다. I do, I do, I do, I do, I do.

0: 아바의 I do, I do, I do, I do, I do. I do가 다섯 번이나 반복된 제목이었어요. 이 곡,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우리 오프닝에 나눈 것처럼 내 마음에 노크하듯 찾아오는 사소하고 작은 기분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오늘은 두 팔 벌려 활짝 그 기분 좋음을 맞이해 보자고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의 기분 좋은 오후를 함께 할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0: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1: 세미가구.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몰래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뉴데이였고요. 윤세호님 신청곡 마이클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 그리고 CBS 뮤직 차트 11위 마룬5의 슈가였습니다. 아날로그녀님이 하디 CBS 후문 출입문에 라이키팝 홈페이지 사진 붙어있는데 상큼발랄 귀염뽀짝이라고 감사해요.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여기 서울 CBS 오시면 후문 쪽에 라이키팝 포스터가 붙어있답니다. 이거 보고 인증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혹시 근처 지나가다가 아, 좀 심심한데 싶으면 구경 오세요. 제가 그 포스터처럼 활짝 웃고 있는 그 사진 걸려있어요. 아스토미님, 하디 반가워요. 오늘 좀 늦게 입장했는데 좋은 팝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네, 당연하죠. 좋은 팝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이진원님이 청해 주신 캣 스티븐스의 Morning Has Broken, 해피초이님 청해 주신 곡. 아, 이 곡 인기 많죠? Summer Wine, Lee Hazelwood와 Nancy Sinatra가 함께 했고요. Styx의 Boat on the River, 7024님 신청곡 함께 들어보자.

신나는 세 곡이었습니다. 사자보이스의 소다팝 8887님 청해 주셨고요. 방탄소년단의 Butter 이 곡은 보통날님과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90 Degrees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True to Your Heart 이영규님 청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기 차트 노래 좀 들어볼까요? 매트 미들러의 The Rose 13위에 올랐고요. 디온 워윅의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인기 차트 18위 곡 함께 들어보자.

Dionne Warwick의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이었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주말은 2시간 함께하는 거 아시죠? 이제 1부가 끝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1부 끝곡 허비 한콕의 Rocket 준비했어요. 우리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연휴 첫날이자 주말인 오늘 낮까지 흐리고 약하게 비가 내린 곳이 많아서 어제보다 더위는 한결 덜한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4.7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보였는데요. 주일인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또다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 16도, 춘천, 대구 1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원주와 광주 27도, 대구가 2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특히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연휴 기간 동안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만 모레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광고하기 좋은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 공원에서 오 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지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중국 중부 산시성의 한 석탄광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82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82명이 숨지고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0: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개선, 균형 발전 등에 앞장섰던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률이 지급 개시 닷새 만에 약 76%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젯밤 12시 기준 1,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자는 총 2,788만 8,8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455억 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에 열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결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 20일 이란 측에 최종 제안을 전달했으며 이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관영 매체 IRIB의 자회사 IRINN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다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스무드 측은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2: of you. Can't you see?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효진의 Like It Pop 2부 열며 함께한 곡 Journey의 Separate Ways였습니다. 3821님이 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0: 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이고요.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연극열전 시즌10의 9번째 작품 사람, 환경, 인생에 대한 그 거대하고 엄청난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연극 렁스입니다. 이 공연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소리 질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예스의 Owner of a Lonely Heart였고요. 오늘도 님께서 청해 주신 토토의 아프리카 그리고 브루스 홀스비와 레인지가 함께 했습니다. The Way It Is까지 띄워드렸어요. 052님, 오늘 시원한 콩국수 먹으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 이런 날엔 또 콩국수 먹어줘야죠. 여러분은 콩국수에 소금 뿌리세요? 설탕 뿌리세요? 이걸로 논란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설탕 살짝에 소금 살짝, 살짝씩 그냥 뿌립니다. 사실 안 뿌린 게 최고긴 해요. 저는 그냥 그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우리 라이커님들의 취향은 뭘까 궁금하니까 또 한 수 알려주세요. 맛있게 먹는 방법. 김도윤님 신청곡이에요. Whitney Houston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Glenn Medeiros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 곡은 5267님 청해 주셨고요. 크랜더갱의 Cherish까지 들어보자.

White Lion의 Ways였고요. Love and Affection, 넬슨의 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보헤미안님 청해 주셨어요. 존 레논의 Imagine 띄워드리고요. 6514님 청해 주신 곡 Dusty Springfield의 The Look of Love 함께 들어보자.

주말 두 시간 꽉 채워서 함께한 하효진의 Like Pop. 이제 오늘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크리스티나 페리에요. A Thousand Years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포근하고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오늘 봉하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누군가에겐 그리움의 이름이랬고 누군가에겐 냉정한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이 점점 진영의 전유물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온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도 그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사의 비극과 상처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 편의 역사냐, 내 편의 역사냐 따지고 비하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공동체의 성찰과 공감의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역사가 그저 자극적인 콘텐츠로만 소비될 때 지난 세월 수만 희생 위에 세운 공동체의 가치 역시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한 번쯤 무겁게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주말 한 시에 첫 곡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까지 하면 3일 연휴의 시작인데 오전에 보니까 부산까지 8시간 걸린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날도 좋아서 많이들 나가신 것 같은데 지금 또 평소보다 차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 각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5: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6: 좋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6: 얼쑤 신난다!
7: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9: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나온 뜨끈뜨끈한 뉴스들 가운데 중요한 뉴스만 고르고

0: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오늘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원래 어제와 오늘 사이는 박정호 기자가 맡아주셨는데 박 기자가 오늘 또 봉하마을로 취재를 네. 출장을 갔다고 하셔가지고 두 분 이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거는 중국 소식의 사고 소식인데요. 중국 중부 산시성의 한 석탄 광산에서 82명이 숨지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현재 상황 전해주세요.
1: 네, 이게 중국 관영 신화통신하고 중국 중앙TV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 7시 29분 산시성 친위안현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 당시 지하 갱도에는 모두 247명이 작업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현지 당국은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8명이 숨지고 38명이 지하 갱도에 갇혀 있다고 발표했다가 네. 이후에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사망자가 8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하고요. 사고 현장에는 구조 작업이 긴박하게 진행 중이고 정확한 사상자 수도 계속 집계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0: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참 마음이 안 좋은데요. 요 중국 당국이 사고와 관련해서 탄광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 중국 당국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1: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섰습니다. 네. 사고 발생 이후 일단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생산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각종 위험 요소와 잠재적인 사고 요인을 철저히 점검 정비해서 중대 사고 발생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이 갱도에 갇힌 인원 구조와 부상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지방선거 소식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번 주에 곽 기자가 보도 하나 아주 파장이 큰 보도를 네. 해가지고
1: 이번 주에 좀
0: 논란이
1: 시끄러웠죠?
0: 있었죠. 그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뭐죠? 그 더러워서 5.18 네. 그 민주화 운동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보도를 최초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도하게 되신 거예요?
1: 이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제 5월 18일에 맞춰갖고 기자 간담회를 우선했습니다. 이때 이제 장도혁 대표는 광주로 내려가서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 상황이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에 있는 기념식을 참석한 상황이었는데 기자 간담회가 끝나고 질의응답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 몇몇과 함께 그리고 주변에 다른 기자들도 좀 있었고요. 뭐 마감하는 기자도 있었고 티타임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때 티타임 중에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아, 네. 현장에 있던 한 분이 물어본 거죠. 장도혁 대표 내려가는데 왜 송원석 대표 같이 안 내려가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고 그러자 아 오늘 모르지 어떤 일이 있을지라고 하면서 나는 들어봐서 안 간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보통 기자들은 품앗이를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워딩 같은 것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모든 기자가 모든 현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공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기자들 풀을 보았을 때 이 더러워서라는 발언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현장에 저희 오마이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텍스트만 보고 기사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저희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한 끝에 현장에 있던 다른 어떤 분으로부터 그 음성 파일을 제공을 받았고요. 보도에 동의를 해준.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듣고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쓴 겁니다.
0: 그 보도하기까지 좀 가치 판단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관행상 생각을 해보면은 보도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되게 보통이긴 한데 네. 이런 경우에도 이 엠바고든 뭐 오프든 간에 이 비공개 발언을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가지고 지켜줄 만한 것인가 이 판단이 들어가는 건데 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다른 날도 아니고 5월 18일 날 광주에 안 가는 이유를 더러워서 안 간다라고 한 거는 충분히 보도할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심 끝에 처음 보도를 한 거였고 네. 그래서 사실 처음 보도할 때 일부러 그 음성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그냥 그 정도에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네. 근데 이제 사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법적 조치를 얘기를 하고 그냥 네. 허위 사실이다 서러워서라고 발언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 끝에 음성까지 공개를 하게 된 거고요. 음성을 공개했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0: 네,
1: 되는데
0: 이후에 뭐 조치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나요?
1: 뭐 사과도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기대했던 사과는 전혀 없었고 질의응답도 좀 피하는 느낌이었고요. 또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조용한 상황입니다.
0: 네, 요 상황 전해드리고 지방선거 소식으로 가볼게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을 찾아서

0: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유세를 지원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에 나올까? 언제쯤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지방선거 열흘 정도 남두고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후보와 행보를 함께했습니다. 날 추 후보와 함께요. 유영하 의원이죠. 박 전 대통령의 신복으로 불리죠. 함께 시장을 돌면서 상인도 만나고 또 연휴를 맞아서 장보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했는데요. 상인들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인사말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 일대에 시민들만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도 몰려들면서 경호상 이후로 취재 인력도 좀 최소화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30분 정도 칠성시장에 머문 뒤에 추경호 후보를 남겨둔 채 먼저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고요.
0: 네.
1: 추경호 후보는 이어서 유세차에 올라서 전통시장 살리기 같은 공약을 이제 홍보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0: 단 30분 모습을 드러낸 건데 또 이렇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는 거 여전히 존재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도 박 전 대통령 공개 행보를 할 거라고요?
1: 네. 25일에 충북 옥천에 있는 모친이죠.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옥천군과 국민의힘 충북 도당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생가를 방문해서 헌화도 하고 국민의힘 당직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21대 대선 직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던 5월 27일 이때도 이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을 했는데
0: 네.
1: 1년 만에 재방문이 성사되는 겁니다.
0: 요 박 전 대통령의 요 행보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 곤두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 기자, 곽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부산에 등판을 직접 했었는데 사실 그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0: 네.
1: 오히려 상대 쪽을 결집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제가 추측을 했을 때는 대구시장 선거에는 분명 지지층 결집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0: 네.
1: 듭니다. 다만 다른 전국 선거 영향은 어떨까 고민해보게 되는데요.
0: 네.
1: 격전지라든가 최근에 추세가 붙고 있는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지역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 자체가 민주당 진영 쪽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탄핵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했네 라는
0: 네.
1: 식으로 결집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0: 네. 곽우신 기자의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또 부산 북값 소식도 한번 짚어볼게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이사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고요.
1: 네. 오늘 이제 한동훈 후보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김현철 이사장이 한동훈 후보를 직접 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빗대어 소개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부산 시민이 법치주의를 잘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칠선이라는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 이 나라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다라면서 한동훈 후보도 이런 YS 정신을 받들어서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당 대표 시절에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막은 사람이라면서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요. 위대한 부산 시민이 이런 한 후보를 적극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보수도 살리는 한동훈 후보에게 힘을 화끈하게 모아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0: 네, 지금 부산 북값도 뜨거운데 경기 평택을도 뜨겁잖아요. 근데 경기 평택을 민주당 김용남 후보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도 전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전에 기자들에게 이 의혹에 대해 정말 걱정스럽다. 이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평택을 선거뿐만이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박성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김영남 후보 보좌진 폭행 논란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타인의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 이익을 챙겨왔다라는 충격적인 정황까지 폭로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0: 네.
1: 앞에서는 서민을 위하는 척 표를 구걸하고 뒤로는 약탈적 고리대금업으로 매년 수억 원의 이득을 챙겨온 자가 감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라고도 꼬집었는데요. 김용남 후보는 일단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차명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해당 업체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해당 업체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0: 이 의혹이 어제 저녁에 보도된 거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김용남 후보가 본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사채업 대부업체를 운영을 했다 이런 의혹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녹취록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뭐 그 지인이 했다는 건

0: 뭐그 배당금은 이익은 다 내 것이라 했다는 김용남 후보의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이제 공개가 된 거고, 이에 대해서 김 후보 측은 이거 그냥 경영 위기에 처한 동생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지 뭐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요 내용은 앞으로 좀 계속 이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좀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보좌진 갑질 폭행 논란도 그렇고 뭐 피해자를 회유했다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이거를 방어하는데 최근에 좀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당 차원에서는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 전에 나왔어야 당의 조치가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나온 거는 시민들이 판단 주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거리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마 김홍택으로 마지막까지 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제 곧 종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재개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게 오늘 나온 얘긴 거죠?
1: 네, 맞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와 또 미국 CBS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이 미국이 20일 날 보냈던 최종 제안을 곧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단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합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전쟁 관련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 또 피터 헥세스 국방부 장관, 존 래클리프 CIA 국장, 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국가안보팀 회의를 20일 오전에 열고 회담 결렬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0: 네.
1: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이란과의 협상에 점점 더 큰 좌절감을 느껴왔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할 때는 외교 노력에 중점을 뒀지만 21일 밤부터는 공습을 지시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소식통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0: 이렇게 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 뉴저지 골프장에서 연휴를 보낼 예정이었는데 지금 백악관으로 복귀하기로 했다고요.
1: 네, 본인은 이제 소셜미디어죠, 트루 소셜에 정부와 관련된 상황 그리고 미 합중국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에 이번 주말 바하마 군대에서 열리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는 백악관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다라고 한 건데요. 특히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방과 정보 분야 관계자들도 연휴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0: 네.
1: 한 측근 인사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결정적 대규모 군사작전 가능성도 제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0: 지금 근데 실제로 좀 군사행동 징후도 포착되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이 이스라엘 공항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집결시킨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1: 네, 이거 영국 보도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였는데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보니 최소 50대의 미군 공중급유기가 주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직전이었던 2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3월 초에 36대, 4월 초에 47대였고 이번에 52대가 식별이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장대한 분노 작전을 펼칠 때도 역시나 이 급유기들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스라엘 관련해서 장거리 침투를 지원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삼성전자 노사 이번 한 주 이것도 참 뜨거운 뉴스였는데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을 한 상태인데 이 최종 확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1: 네, 22일 오후 2시 12분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27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면 최종 가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은 부결이 되고 노사는 재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0: 네.
1: 노조별 조합원 수를 고려했을 때 좀 무난하게 가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0: 네.
1: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준으로는 74.27%로 꽤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하루도 안 돼서 지금 74%면은 굉장히 뜨거운, 그쵸, 호응이고 이미 이제 과반 찬성은 달성을 한 거네요. 근데 이 여기가 이제 노노 갈등이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이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10배 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서 디바이스 경험 부문, 그러니까 DX 부문 직원들 중심으로 부결 운동이 시작되는 분위기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이번 잠정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메모리 사업부는 한 6억 원,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등은 이 비메모리 직원들이 이제 2억 1천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0: 네.
1: 스마트폰, 가전, TV 같은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DX

0: 서비스 직원들을 중심으로 잠정 타결한 투표에 대한 부결 운동을 정식으로 시작하겠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메모리 사업부가 아니라 반도체 내 다른 사업부와도 연대를 해서 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DX 부문 직원들은 전삼노와 동행노조에 대거 가입을 하면서 부결 쪽에 표를 행사하고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1: 네, 지금 진짜 산 넘어 산이란 또 생각도 드는데 삼성전자 노사, 그러니까 지금 초기업 노조층에서는 동행노조 조합원들은 찬반 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지금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요.
0: 네, 아니 이제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동행노조는 원래 공투 본에 들어갔다가 너무 DX 부문 직원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라고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업 노조 측에서는 이번에 이제 부결을 위해서 투표하기 위해 들어오는 거 이거 안 된다. 인정 못 한다라고 입장이 나왔는데 네. 하지만 동행 노조 측에서는 아니 근데 초기업 노조 측에서 이번 투표에 반영할 거냐 투표하라고 안내까지 이메일로 보냈다. 근데 이제 와서 부결 쪽 운동이 일어나니까 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만약 찬반 투표가 부결이 된다면 올해 교섭은 나머지 집행부에 위임을 하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1: 네, 앞서 이제 삼성전자 노조 투표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이제 잠정 합의안이 최종 가결되는 것이고요. 이 결과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양희은의 상록수 듣고 잠못 이루는 밤 이어갈게요.

0: 주말엔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다룰 이슈, 앞서 저희 들었던 노래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국화학칼님이 역사적인 곡을 그의 목소리로 불러 역사가 된 양희은,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요 노래와도 좀 관련이 있는 주제죠?
1: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 이 육성으로 이 노래 부르는 그 광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는 또 노래이기도 한데,
0: 네.
1: 그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지 않습니까? 오늘 추도식도 열리고 해서 앞서도 좀 뉴스 전해 주셨는데,
0: 네.
1: 이제 그런 날인데, 근데 또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좀 뭐랄까, 어떤 극우화랄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싶은 그런 뉴스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오늘도 많이 있고.
0: 네.
1: 근데 그게 참 두 광경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같이 들지만 또 서글프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되는 날인데, 우리가 어떤 지도자로 기억을 하면 좋을까요?
1: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기득권과 싸웠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했다. 이제 이런 지도자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0: 네.
1: 이제 그런 얘기를 언론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런 광경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더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 알고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0: 네.
1: 가장 유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이 조선 건국일에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이 대목이 나오는 이 연설. 이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연설인데,
0: 네.
1: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는 이유가 불의에 맞서지 못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 여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0: 그쵸.
1: 딱 그 메시지가 네. 들어있는 그 대목입니다. 이
0: 네.
1: 대목이. 근데 이걸 또 이 연설이 한 40분 좀 넘어요. 이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긴 연설인데,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이게 행사장에서 한 연설이기 때문에 뭐 내빈 소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0: 네.
1: 근데 전체 내용을 다 들어보면은 요 대목에서 사람들이 공감한 내용을 넘어서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내용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요런 내용을 넘어서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0: 네.
1: 이 상당히 대단한 연설이었구나를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민하 평론가 말씀처럼 이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요 대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 내용에 더 많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0: 네.
1: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사회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부족할까? 뭐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그 시점에 그때가 이제 2001년 뭐 이때인데 네. 그 더 발전하려면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뭐 많은 것들이 좋아졌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신뢰가 이제 제고가 돼야 된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신뢰가 너무 없다.
0: 네.
1: 사회적 신뢰가 제고가 돼야 되는데 사회적 신뢰가 왜 없느냐? 기득권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식을 배반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한국 사회에 어려움을 갖고 오고 있는데
0: 네.
1: 그러면 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기득권을 좀 여러모로 개혁을 하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가 이제 근데 이 정권 교체를 해서
0: 네.
1: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쭉 임기를 거의 마치던 상황이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감정의 한계 속에서 하느라고 개혁을 이제 100%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여서 지역 감정 때문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유권자 절반은 무조건 반대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해도 개혁이 힘을 받기 어려운 게 한국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은 사실 또 영남 출신인데 이 3당 합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국면에서 계속 원칙의 편에 서왔다. 그래서 영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호남당이다 이렇게 불렀던 새천년민주당 그 당시에 그 새천년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
0: 네.
1: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그 정치를 하는 것의 의미가 진정한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2001년이라는 그 시점에 대선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꾸고 후대를 위한 개혁에 이제 매진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0: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모아서 소위 말하는 노풍 이런 거 불고 네. 2002년에 쭉 이제 경선 치르고 쭉 하면서 2002년 말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까지 가는 거니까 이런 이제 상당히 많은 맥락들을 담고 있는 이제 연설이라는 거죠.
1: 근데 이 메시지가 지금 적용해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25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25년 전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봐도 크게 바꿀 내용은 없어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뭐 이 정치의 어떤 구도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감정의 양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변하기는 네. 했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뭐 거의 맞죠. 사회적 신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국력이 낭비가 되고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경제적인 영향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앞서 이제 뭐 삼성전자 파업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사회적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진단이고 오히려 지금 선거가 한창인데 다들 내가 왜 정치를 한다? 내가 이 선거에 왜 나왔다 이 얘기들을 정치인들이 다 할 텐데 근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 정도로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지금 있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 그리고 또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본인의 논리로만 이렇게 탄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렇죠. 그만큼 네. 품격이 있고 철학적으로 완성된 그런 정치인이었다라는 생각을 네. 이 연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쭉 보면은 전반기는 기득권에 대항하는 그런 과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에 한 거하고 독재와 싸우고 그다음에 노동자들하고 거리에서 또 싸우고 그러면서 기득권하고 계속 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근데 후반기에 가면 내가 그렇게 기득권하고 싸웠던 과정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통치에 반영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해수부 장관도 하고 여당의 이제 최고위원도 하고 이런 주요한 뭐 상임 고문도 하고 주요한 직책을 쭉 맡잖아요. 그 과정에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고민을 쭉 하는 과정이 있어요.
1: 네.
0: 이게 이 연설에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에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 표현으로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이런 비판도 받고 그랬던 거잖아요.
1: 네.
0: 또 말년에 가면 이제 한미 FTA 추진한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진보에서도 그쵸. 비판받고 예. 이랬던 게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인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단한 점이라고 하면 사실 퇴임 이후에도 이런 고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하마을에 가서도 이른바 이제 공부 모임 이런 걸 계속하면서 이 참모들하고 이런 고민을 멈추지 않고 기록을 남기고 미래를 위한 어떤 그 어떤 단서들을 좀 남겨서 후대가 자신의 어떤 재임 시에 했던 일들을 교훈으로 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책을 남겼죠.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남기지
1: 네.
0: 않았습니까? 이런 게 사실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쭉 해나간 정치인이 없죠,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단한 사실 일을 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점들을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리고 이렇게 해도 모자란데 지금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쪽에서는 어떤 혐오를 고리로 한 어떤 유일할까
1: 네.
0: 이런 거에 상징으로 참 활용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참 통탄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잠이 안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제가 이제 경제 단체들 출입을 할 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관계자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렇게 이 일을 해온 분인데. 지금까지 정권 중에 가장 대화가 잘 됐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무현 정부 하면 그 진보적 진영 논리 이런 거에 더 좀 힘을 주고 갇혀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기업들이 정말 필요한 거에 대해서 더 유연하게 들어줘서 어떤 한 기업을 언급하면서 그 기업이 지금 이렇게 잘 될 수 있던 거는 그때 뭐 어떤 걸 좀 풀어줬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얘기 들으면서 아 진짜 좀 진영을 넘어서 국익을 좀 고민했던 대통령이었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0: 그 당시에 진보 진영 이런 데서 참여정부는 관료들에 포섭됐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서 논란이 됐던 얘기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고 그러면 국가는 아무것도 못 합니까? 그런 이제 반론도 하고 막 이랬던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진보의 미래라는 책 퇴임하고 나서 이제 쓴 책
1: 네.
0: 거기 보면은 그런 반론이랄까 비판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나름의 이제 반박과 또 자신이 반성해야 됐을 어떤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1: 네.
0: 그 관료들을 어떻게 다뤘어야 됐던 것인지 또 세간의 비판처럼 관료에 포위됐다라고들 뭐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관료들을 뭐 한순간에 다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통치했던 것이다 라든지 경제를 어떻게

써야 됐다라는 네. 내용이라든지 다 적혀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거를 사실 후대의 사람들이 어떤 교과서로서 그다음에 어떤 그 걸음으로서 이제 쓰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루는 어떤 방식이라는 거는 아주 퇴행적으로 네. 아주 이

0: 하는 것이고
1: 네.
0: 시작 시간도 이제 오후 5시 23분이다. 티켓 가격이 52,300원이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딱 타겟팅해서 뭔가 힙합 공연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말 잘 기리고 또 여러 가지 업적을 얘기하는 뭐 그런 공연이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정해놓은 것만 봐도 그게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자체를 막 희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뭐 소위 말하는 일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방식으로 막 이렇게 조롱하고 그걸 목표로 하는 이런 공연을 하려다가 이게 문제가 돼갖고 이제 안 한다라고 한 이런 사건이 지금 보도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한 이 뮤지션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를 자꾸 만들고 공연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서거를 희화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퍼뜨린다든지 공중파 방송에 노출시킨다든지
1: 네.
0: 소위 이제 일베라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해온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1: 그쵸.
0: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이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 문제가 뭐 그래도 좀 심각함을 좀 덜한 문제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거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민주주의 전반, 진보 전반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 상징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의 공격이거든요. 이게 그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단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갖고 왔던 가치들을 부정하려는 어떤 공격의 시도라는 점에서 이게 극우 정치, 극우화의 어떤 수단이 되고 있다. 이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뼈아픈 대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1: 이 얘기에서 또 다뤄봐야 될 게 스타벅스 논란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5월 18일에 탱크라는 이름의 텀블러 관련 행사를 기획을 하고 이걸 홍보한다고 이제 책상에 탁 올려놓을 수 있는 뭐 책상에 탁이다. 근데 이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5.18에 무슨 탱크냐.
1: 네.
0: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거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박종철 열사 죽음에 대한 당시에 이제 경찰의 변명 뭐 이런 거 연상하는 그런 대목 아니냐라고 해서 뭐 난리가 났는데
1: 네.
0: 일단 스타벅스 측에서는 뭐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뭐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이제 뭐 정영진 회장이 뭐 사과도 하고
1: 네.
0: 스타벅스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가면은 지금 뭐 사과문도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논란이 있지만 백보 양보해서 정말 뭐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스타벅스 측에서는 지금.
1: 네.
0: 근데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중간에 걸러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5월 18일 날 텀블러가 탱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
0: 이름이. 그러면 이게 왜 안 걸러졌는지 중간에 결제 라인이 뭐 4단계, 5단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뭐 논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정말 그런 거냐 아니냐.
1: 네.
0: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점 때문에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1: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지만 이거 방어가 안 된다. 어떤 점 때문에요?
0: 첫째는 네. 이들의 이 방식이 전형적인 지금 일베 방식처럼 보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주장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숨겨놓으면 메시지를 그쵸. 숨겨놓으면 네. 그게 사실 효율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진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메시지를 막 숨겨놔요.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사실 이 5.18을 모욕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숨겨놨다면 그게 저게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라고 하는 항변이 좀 어느 정도 먹혀야죠.
1: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숨겨놓겠습니까? 그 말을. 근데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활용했던 방식은 이거를 숨겨놓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암호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혐오 메시지를 퍼뜨려 왔는데 왜 그랬냐?
1: 암호를 퍼뜨리니까 잘 알아보지 못하게.
0: 그렇죠.
1: 네.
0: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하게 해왔는데 왜 그랬냐면 문제가 되면은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아니었어.
1: 그
0: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당신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당신 생각이 이상한 거 아니야?
1: 오해한 거야. 이렇게
0: 그렇죠.
1: 항변할 수 있게.
0: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거를 마치 하나의 놀이, 하나의 도전. 이런 코드로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스타벅스도 그런 사례를 좀 따른 거 아니냐 논란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1: 네.
0: 물론 뭐 꼭 그렇게 봐야만 하겠어? 이게 좀 애매한 사안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그래서 이 또 요인이 나오는 거예요.
1: 네.
0: 두 번째 요인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그간의 행보 때문에 이게 또 의심을 거두기가 더 어렵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0: 사실 요 둘째 부분이 좀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막까 많은 오해가 이제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거 필연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정용진 회장이 그동안 좀 그런 이제 극우적 표현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왔잖아요. 뭐 그런 단체 행사도 많이 갔던 것도 보도가 됐었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마트에서 멸치하고 콩하고 뭐 이것저것 포함해가지고 뭘 샀다 이게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
0: 네.
1: 근데 사람들이 또 이런 앞서 일베적인 코드로 멸치하고 콩 앞에 글자만 따면 멸콩 아닌가? 그러면 이것이 멸공인가?
0: 네.
1: 그래서 멸공이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를 뭐 없애자 이런 거니까 멸공 캠페인이다 이렇게 막 해석을 했는데,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정용준 회장이 이것을 밈화 시켜가지고 멸공 캠페인으로 막 가는 듯한 뭐 이런 거에 힘을 싣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전적이 있는 거고,
0: 네.
1: 그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의미로 방명록에 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걸 쓴 적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그 학생들의 어떤 좀이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또 이전까지 많이 썼던 말이에요. 미안하죠, 우리 사회가. 그리고 고맙다라는 건 뭐가 고마운 겁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제 모르고 있었던, 그리고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안전을 도외시하는,
0: 네.
1: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다시 볼수 있게 해줘서
0: 네.
1: 그거를 고맙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쓴 건데, 이거를 마치 이제 그 당시에 일베니 뭐 극우적인 어떤 그러한 조류 속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정치적 이득을 안겨줘서 고맙다는 것이냐, 이래 악선동을 막 했어요. 근데 이 정용진 회장이 그거를 이제 똑같이 비꼬면서
0: 네.
1: 자기가 식사를 할 때마다, 식사를 하니까 뭐 거기 뭐 생선도 있고 뭐 가재도 있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고기도 있고.
0: 네.
1: 근데 그 사진을 올리면서 그 식재료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쓴 사진을 계속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세월호 참사를 비꼬고
0: 네.
1: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어떤 그러한 밈을 또 소비하는 이러한 방식의 이제 참 여러모로 이제 극우화된 어떤 밈을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았더니 또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올렸는데, 나는 그냥 쓴 표현인데,
0: 네.
1: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나를 극우라고 한다.
0: 네.
1: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생각이 지금 스타벅스의 논란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0: 네.
1: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0: 근데 앞서 이제 보여준 태도와는 다르게 이번에 정용진 회장은 이제 사과까지 하고 나서긴 했었죠. 정부도 지금 스타벅스 불매에 나서는 분위기네요.
1: 그러니까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럴 때뭐 커피 교환권 같은 거 이제 활용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때 스타벅스 것도 활용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스타벅스는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얘기를 행안부 장관이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법무부의 경우도 검찰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검 예산으로 혹시 스타벅스 상품 구입한 내역이 있으면 보고해라, 이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0: 네.
1: 정부 차원의 어떤 그 어떤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오늘 보수 언론 보니까 이게 사상 검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또 일종의 이제 피해자 서사를 만드는 거죠. 이게 뭔가 국가 권력이
0: 네.
1: 개인들의 어떤, 또는 다른 이제 국가기관이지만 어쨌든 개인들의 생각이라든가 소비 행태를 이렇게 뭔가 탄압하는구나. 사상 검증이 탄압이니까.
0: 네.
1: 그래서 어떤 피해자를 양산하는구나.
0: 네.
1: 뭐 홍위병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고러한 이제 성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수 유권자층 일부는 오히려 스타벅스 각이 운동을 하자.
0: 네.
1: 스타벅스를 가서 스타벅스를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0: 이 스타벅스 논란이 오히려 또 이제 사회 갈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도 스타벅스를 편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1: 국민의힘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수정 교수의 경우에는 스타벅스 인증 사진을 우리가 찍어서 올려야 된다. 빨리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 스타벅스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0: 네.
1: 한기호 의원의 경우에는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애국민들의 아지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0: 네.
1: 장동욱 대표 같은 경우에 아픈 역사를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비난할 수 있으나 그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저는 뭐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뒤인데,
0: 네.
1: 대통령과 장관들까지 나서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국민을 겁박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 겁박은 맞는 얘기냐, 이게. 그러니까
0: 네.
1: 국민들을 피해자로 또 위치시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이게 저는 맞냐는 게 의문이에요. 이런 게 마치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진보냐 보수냐가 갈라지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
0: 그러니까요.
1: 같지만,
0: 네.
1: 그렇다기보다도 사실은 이 본질은 극우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한 행위를 물론 이게 고의냐 아니냐의 쟁점은 추가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고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1: 네.
0: 이게 생산해내고 있는 쟁점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극우적인 방식의 혐오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단지 정영진 회장이 보수적인 주장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1: 아.
0: 이런 극우적인 혐오 논리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도
1: 네.
0: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데 단지 이 방식을 좀 너무 거칠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1: 네.
0: 그게 아니라 아 이 혐오 논리이지만 이 혐오 논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국가로부터 탄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탄압에 맞서야 되니까 이 우리가 탄압에 맞서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이 논리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혐오를 옹호하는 논리를 재생산하는 꼴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네, 이 논쟁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냐 아니냐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근데 요즘 정치권은 뭐 최근에 불거진 논란들 뭐 삼성전자 파업도 그렇고 뭐 GTX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좀 이렇게 진영 논리로 좀 해석하는 것 같아요.
0: 제가 뭐 예를 들면 선거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만 가령 오세훈 후보 이제 GTX-A 삼성역 철근 논란 이런 게 불거졌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도 있는데
1: 네.
0: 가령 이게 오세훈 시장이 현직 서울시장인 것인 상태로 출마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GTX-A의 삼성역이 어떤 철근 논란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은 명백한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철근이 덜 들어갔다고 하는. 그렇다면 현직 시장으로서 사과하고 내가 재선이 되면은 이건 아주 철저하게 근본부터 다 뜯어 고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저는 이제 좋았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게 아니고 아 이거는 이 뭐 건설사만의 잘못이다. 근데 거기까지도 그렇다 치는데
1: 네.
0: 정원호 후보가 과거에 전대업 선전부장을 했다더니 젊을 때 실력을 이제 발휘하는
1: 아,
0: 것 같다.
1: 네네.
0: 이렇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반공주의적인 서사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박원순 반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지금 전 시장은 이전 시장인데
1: 네.
0: 본인에 대한 어떤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 전임 정권의 시장이었던 그러한 점을 들어서 예를 들면 제2의 박원순을 맡겠다.
1: 네.
0: 그런데 제2의 박원순은 정원호 후보이다. 이 전략으로 가는 건데
1: 네.
0: 뭐 그런 전략을 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전대업이라든지 운동권이라든지 이런 걸 끄집어내는 방식은 또 하나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일배적인 방식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극우 문제를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1: 네.
0: 극우 집단, 극우 정당, 극우 유권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이제 정치적인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주요 정당인 양당의 한 축이 지금 극우적인 정치 방식을 계속 선택을 하는 게
1: 네.
0: 극우적인 정치의 논리를 계속 양산을 하는 게 문제다.
1: 네.
0: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다 극우화되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해서 쭉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1: 보통 우리 뭐 진영 간 갈등보다 이제 통합을 하자 이런 메시지를 평소에 내놓지만 이렇게 막상 선거 앞두고는 이거를 모두 좀 쓰는 거잖아요. 뭐 활용을 엄청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논리에 대해서도 사실 평소시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텐데 선거 국면이라면 양당이 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김민하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먹구름들이 물러가고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았는데요. 주일인 내일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광주 15도, 춘천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만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 28도, 원주 27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더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매우 높게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은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고요. 월요일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점차 확대돼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내리면서 다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Don't you know?
3: 당신 곁에

0: 30킬로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심현보의 사랑은 그런 것. 이 노래 제가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노래인데 진짜 오랜만 들으니까 또 그 가사들이 하나씩 또 다 쏙쏙 들어오네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또 워낙 뜨거웠다 보니까 문자들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레오님, 정용진 회장은 제가 아까 정용진 회장이 이제 사과를 이번에 했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스벅 본사에 7천억 원 과징금과 소유권을 뺏길 거 두려워해서는 사과일 뿐입니다. 한 기업의 CEO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또 반면 또 시원한 가을님은 그런데 이제 나라가 나서서 스벅 불매운동을 하면 그 많은 노동자들 또 실업자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 정부는 중립을 지켜야죠. 라고 문자 주셨고요. 0367 번호 쓰시는 분 김민아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늘 그렇듯이 진보 보수 갈등도 피곤한데 극우적 태도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디 땡구 쓰시는 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절로 존경스럽다는 말이 나올 만한 정치인이 나올까요? 제발 정치인을 보면 존경스럽다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계속 중간중간 소개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영화 코너 이어갑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A가 AI가 아닌 사람의 손맛으로 영화를 골라드립니다. 영화감별사 한동원 영화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AI인데 A가라고 얘기해서 네, 그 A씨도 아니고 네, 예, AI가 아닌 사람의 네. 손맛. 네. 오늘 또 이제 연휴 첫날이라 네. 영화 추천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분도 기분이고 네. 그 무거운 영화 말고 그 무거운 영화 지금까지 시사네마에서 좀 많이 했는데 그 마션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인간적인 SF로 홈런 날린 네. 그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영화. 이제 드디어 이제 풀렸죠. 네. OTT에 풀렸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풀려가지고 지금 그 휴가지에서도 이제 관람하실 수 있어요.
0: 그러네요.
1: 예, 가정에서도 네. 관람하실 수 있고. 근데 이 마션에 이제 피터 위어 작가가 이제 쓴 원작 소설로 이제 영화가 돼서 이제 두 번 홈런이 이제 계속됐죠. 이 피터 위어라는 작가가 네. 원래 그 본인의 소설을 아무도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웹사이트에 소설을 연재를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비를 들여서 이제 이북을 출판하고 네. 이렇게 했는지 이제 대박이 나고.
0: 그게 먹혔네요.
1: 예, 예. 네. 되게 집념의 소유자입니다.
0: 저도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안 보고 있었는데 네. 그걸 안 보니까 대화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보게 됐는데 예.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 영화 감독이 레고 무비와 스파이더맨을 만든 분이라고요.
1: 예, 그 스파이더맨은 그 본편은 아니고요. 스핀오프 그 옆으로 이제 좀 그 부편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예, 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고
0: 아,
1: 애니메이션입니다.
0: 네네.
1: 레고 무비도 애니메이션이었고. 스파이더맨도 이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네. 이 두 영화가 굉장히 이제 발군의 완성도를 보여줬어요. 그 스토리 전개도 굉장히 복잡한데도 네. 이제 코믹하면서 전개가 빠르고 복잡한데도 이제 그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이 이야기를 풀었고 특히 레고 무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흥행하지 못했는데
0: 맞아요.
1: 세계적으로 네. 흥행을 했고 저도 이 레고 무비 이제 시사에서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1: 아니 상상력을 거의 이제 상업 영화에서 허용되는 거의 수목한계선까지
0: 아,
1: 밀어붙인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그 감각도 굉장히 발군이고 네. 이 그 리듬도 굉장히 좋고 그 모든 걸 다 레고로 만든 영화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이 그걸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캐릭터들을 이제 그 웃기게 희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배트맨이 네.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그 배트맨적인 묵직한 목소리로 노래 작곡하는 거 좋아요.
0: 네.
1: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고아야 뭐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나마 돈이나 있어서 참지 뭐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부른다든가
0: 네.
1: 그 게다가 그 여기 캐스팅된 성우들도 리암 니슨이나 모건 프리먼 같은 굉장히 묵직한 배우들인데 이 묵직한 배우들이 굉장히 묵직하게 코믹한 연기를 해요. 그래서 더 웃긴.
0: 그렇구나. 예.
1: 그래서 레고 무비는 네. 좀 장편 레고 광고가 아닐까. 안 보신 아. 그 분들이 계실 텐데 좀 강력 추천드립니다.
0: 아 제가 이거를 보다가 저는 중간에 멈췄던
1: 아,
0: 기억이 나는데 이 세계관은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던 네. 것 같은데 오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 헤일메리와 이 영화들 간에 연결될 수 있는 좀 특징이 있을까요?
1: 일단 그 이 감독들이
0: 네.
1: 이 헤일메리 원작 소설을 읽으시면 아 그리고 또 레고 무비를 보시면
0: 네.
1: 아 이 소설은 이 감독들이 그 영화화하는 것이
0: 네.
1: 가장 잘 맞겠다.
0: 아.
1: 그 원작에 충실하려는 그 선택 자체가
0: 네.
1: 포석 자체가 이 감독들을 고용했다는 기용했다는

0: 다는 점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 그 영화적 문법이나 리듬이 이 원작 소설의 그 톤하고 리듬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1: 네네. 네. 네,
0: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 감독들이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네. 처음에 이거를 틀었는데 그냥 쭉 들어도 16시간이 나왔더랍니다.
1: 원작이요. 네.
0: 그래도 네. 이 원작을 그냥 네. 다 살리자. 라는 게 이 감독들이 처음부터 이제 가지고 들어간 생각이고
1: 네.
0: 그래서 그 원작을 읽은 그 팬들은 보통 영화를 보면
1: 별로다 여러, 이러잖아요.
0: 예, 불만이 항상 네,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와일드 로봇이 그 원작을 읽은 분들과 아닌 분들 이렇게 만족도가 확 차이가 나요.
1: 아 그래요?
0: 예, 저는 원작을 안 읽고 봤는데 좋았어요.
1: 저도 안 읽고 봐서 진짜 눈물 펑펑 예. 흘리면서 봤는데.
0: 근데 원작을 읽은 분들은 좀 아쉽다. 아, 뭐 이런 그렇구나. 평들이 많죠.
1: 네, 네. 근데 사실 영화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 소설에서 디테일하게 잡은 내용들을 영화로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0: 예. 게다가 이제 와일드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작가가 그 사파까지 그렸는데 그 사파에서 이제 상상되는 로봇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좀 영화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위화감을 느낀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 근데 헤일 메리는 예. 이제 원작에 굉장히 충실했다는 거죠.
0: 예, 그래서 네. 그 원작을 읽은 분들도 만족했다. 예, 그런 그 아주 잘 영화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헤일 메리만의 이제 특장점 이제 두 가지 저는 꼽고 싶은데
1: 네.
0: 잘한 부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현재 부분, 그러니까 우주에서 벌어진 현재 부분하고 그 지구에서 벌어지는 과거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1: 네.
0: 근데 이 둘을 소분해가지고
1: 네.
0: 균등하게 배분했어요. 과거 현재가 균등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0: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1: 네.
0: 첫 번째로 현재 우주 부분에서 배우 혼자 연기를 해야 돼요.
1: 맞아요.
0: 우주선에 혼자 생존했거든요.
1: 말도 뭐 대화할 상대도
0: 예.
1: 없고
0: 한참 동안 그러다가
1: 공간도 그냥 우주선 아니니까
0: 그렇죠.
1: 되게 폐쇄적이고
0: 네. 여기가 뭐 지구 근처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뭐 타우세티라는
1: 네.
0: 그 항성계.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영화가 될 수 있었는데
1: 지루할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네.
0: 거기에 이제 과거 지구 부분이 군데군데 이제 교차로 편집돼서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궁금증을 계속 끌어가게 되고
1: 그쵸.
0: 극적인 텐션을 끌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지구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기하는 입장에서 외롭지
1: 네.
0: 않고 보는 입장에서도 외롭거나 지루하지 않고
1: 네.
0: 그 다음에 또 이 과거 지구 부분에서도.
1: 네.
0: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1: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죠.
0: 예,
1: 오늘은.
0: 스포일러에서
1: 네.
0: 하면 안 되는데 이 그 주인공이 우주에 가게 된 사연 그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영화 중간에 만약에 그 전반에 이제 과거 부분을
1: 네.
0: 전반에 배치하고 우주 부분 후반에 배치했다면 그 중요한 반전이
1: 거예요.
0: 영화 중간에 나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영화적으로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예,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는 꼬이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균등 배분함으로써 그 중요한 반전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요.
1: 그러니까 영화 구성 면에서는 굉장히 완벽했다
0: 네.
1: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 좀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0: 좀 아쉬운 부분은
1: 네.
0: 이게 뭐 이게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란데
1: 네.
0: 이게 훌륭한 영화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어디까지나 이 영화가 과학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드는 아쉬움인데 그 이 최고의 카드죠. 이 영화의 최고의 캐릭터인데 이제 외계인이 등장을 합니다. 외계인 로키라는 이제 외계인이 등장을 하는데
1: 네.
0: 이 외계인의 묘사가 좀 많이 좀 지구적인 상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약간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팔 다리도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뭐 스포일러서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근데
1: 아, 네.
0: 제일 결정적으로 이 로키하고 이제 주인공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로키가 하는 말을 주인공이 이제 해독하는 이제 과정이 처음 재밌게 나오는데
1: 네.
0: 그 과정 자체는 재밌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외계 행성 그 머나먼 외계 행성의 외계인이 지구인이나 지구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음성
1: 네.
0: 소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1: 네.
0: 저는 그런 면이 좀 너무 이제 지구 중심적이다.
1: 아.
0: 인간 중심적이고 지구 중심적이다. 그래서 상상력을 좀 더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로키라는 외계인은 한 가지 고정관념은 그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체는 유기체로 돼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인간적인 또
1: 네.
0: 지구적인 고정관념은 벗어났는데 그 이 의사소통의 부분에 있어서는
1: 네.
0: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근데 비슷한 경우가
1: 네.
0: 그 컨택트라고
1: 네.
0: 2017년에 이제 테드 창의 원작이고 드니 빌레브 감독이 감독했죠. 그 원제는 어라이벌입니다.
1: 네.
0: 컨택트라는 영화도 좀 비슷해요. 아예 이 영화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0: 외계인하고의 의사소통에 포커스를 맞춘. 네. 외계인의 언어를 이제 해독하고 그 언어가 이제 언어를 이제 중심에 놓고 그 끌어가는데
1: 네.
0: 기본적으로 이 외계인 자체도 이 유기물. 문어형이에요.
1: 네.
0: 문어형 그 칠발이 그 세타포드라고 그러는데 네. 일곱 발 달린 이제 문어형에게 아, 등장을 하고
1: 네.
0: 그, 거기서 약간 저 한번 꺾였는데 이 외계인이 또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그 음성 중심적인 그 인간 중심적인 네. 그 방법이라서 여기에 이 언어를 해석하는데 인간의 언어를 해석하는 언어학, 의문학 뭐 이런 걸 적용하면서 아. 그 이 외계어를 해석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물론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뭐랄까 과학적인 또는 그 인문적인 상상력이 네. 가미돼 있는데 그 상상력의 범위 자체가 좀 협소하지 않았나 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 이거는 이제 영화 진행이나 뭐 어쩔 수 없이 스토리가 이어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소통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가졌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발생하는 한계가 아닌가 싶긴 네, 네.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0: 네, 네.
1: 근데 요, 이 뭐 헤일메리나 아니면은 요 컨택트나 요런 그 외계인과의 소통, 요런 거는 좀 인터스텔라에서도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도 있다고요.
0: 네네. 네. 그 특히나 그 헤일메리는 네. 인터스텔라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져요.
1: 아, 그래요? 네. 네.
0: 특히 이제 이 로키라는 캐릭터가 저는 이게 제 짐작입니다. 어디까지 짐작인데 인터스텔라의 타스라고
1: 네.
0: 그 냉장고형 로봇이 나오죠.
1: 아,
0: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고 굉장히 말이 되는 디자인인데 이 타스가 등장하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이 타스한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나 해요.
1: 네.
0: 그런데 이 타스는 로봇이잖아요. 그 가운데 모니터 하나만 있는 냉장고 같이 생긴 로봇인데
1: 네.
0: 그 이 민감한 질문을 하자 대답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이
1: 네.
0: 야 네 얼굴에서 다 드러나 라고 하고 지나가는데 타스가 깜짝 놀라서 네. 주인공을 쳐다봐요.
1: 오.
0: 그러니까 그런 그 철판인데
1: 네.
0: 그 표정이 드러났다 뭐 이런 그 조크 굉장히 그 재밌는 조크거든요.
1: 네.
0: 이 조크에서 아마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래서
1: 네.
0: 이 외계 지능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외계어를
1: 네.
0: 그 묘사하는데 이제 가장 그 세련된 영화는 어떤 영화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1: 네.
0: 그 여러 가지 뭐 영화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단연 이 영화를 꼽고서 오늘 추천 영화인데
1: 어떤 영화인가요?
0: 예,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라고 하죠.
1: 네.
0: 코스모스로 유명해진 칼 세이건.
1: 네.
0: 칼 세이건이 1985년에 발표한 원작을 네. 영화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컨택트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콘택트라는
1: 앞서
0: 제목으로.
1: 컨택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소개해 주실 영화는 콘택트.
0: 예.
1: 네.
0: 그 컨택트는 네. 원 제목이 이제 어라이벌이고 2014년 영화예요.
1: 네.
0: 근데 이 콘택트는
1: 네.
0: 원 제목이 콘택트입니다. 그리고 1997년 영화예요.
1: 아 이거는 되게 오래된 영화네요.
0: 네, 꽤 네. 오래된 영화고 뭐 고전이라면 고전이 할 수 있는데
1: 네.
0: 소설 자체가 굉장히 그 나름 센세이션이었어 그때.
1: 근데
0: 이 칼 세이건이
1: 네. 네.
0: 그 외계 지능과의 의사소통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주창을 한 사람입니다.
1: 아.
0: 그 세티라고 하죠.
1: 네.
0: 그 이 세티라는 말을 그 헤이메리 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헤일메리 그 우주선이 간 그 항성의 이름이 타우세티잖아요.
1: 아, 네, 맞아요.
0: 예,
1: 네.
0: 그 뒤에 세티가 이 세티하고 스펠링 똑같습니다.
1: 아.
0: 이 세티라는 게 뭐냐 하면
1: 네.
0: 외계 지능 그 탐사 프로젝트.
1: 아, 네.
0: 를
1: 네.
0: 줄임말이에요. Search
1: 네.
0: for extraterrestrial 그 intelligence.
1: 네.
0: 예. 그 줄임말인데 그 세티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 칼 세이건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소설로 쭉 그 만약에
1: 네.
0: 외계 문명과 접촉이 벌어진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쭉 소설적인 상상을 풀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으로서는 최고 수준이에요. 뭐 거의 뭐 칼 세이건은 굉장히 엄청 엘리트죠. 뭐 스탠포드
1: 네.
0: 대학, 코넬 대학, 칼텍, 뭐 나사 다 거치고 인문학, 유전학, 뭐 물리학, 천문학 이제 전부 모든 거에 이제 모든 학문을 다 거친 그 굉장히 엘리트인데
1: 네.
0: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그 시뮬레이션 자체도 외계 행성과의 접 외계 그 문명과의 접촉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치밀합니다.
1: 근데 이제 콘택트 영화를 이렇게 갖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0: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네. 기본적으로

0: 이렇게 과학적으로 치밀하면 치밀하면 영화적으로 좀 지루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 소설은 굉장히 방대하고 드라마 구조가 좀 느슨해요. 네. 그래서 좀 소설로는 그다지 이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소설을 굉장히 잘 요약했습니다. 드라마적으로 네. 굉장히 그리고 타이트하게 그 긴장감을 쫙 그 높이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등장 인물들의 구도를 단순화시켰어요. 이걸 이제 영화하는데 네. 그 1등 공신이 이런 그 영화를 재밌게 한 네. 그 타이트하게 한 그 1등 공신이 이 영화의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입니다.
1: 감독이요. 예. 네. 어떤 점 때문에요?
0: 저메키스 감독은 네. 그 유명 그 작품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은 감독이에요. 백 투 더 퓨처의 감독이고 네. 그다음 포레스트 검프, 컨택트, 그다음에 캐스터웨이.
1: 작품들은 다 어마어마한 작품들인데요.
0: 예. 작품은 네. 굉장히 유명한데 네. 감독이 이상하게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그 컨택트도 그 이 저메키스 감독이 감독을 하는 걸 굉장히 네. 이제 이 칼 세이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다고 해요.
1: 아, 그래요.
0: 예, 근데 네. 영화가 그 완성되기 1년 전에 그 칼 세이건이 그 사망을 했습니다.
1: 아, 영화는 못 봤네요.
0: 예, 그래서 네. 결국은 못 보고 그래서 영화 맨 마지막에 네. 이제 칼을 위해서 이런 자막이 뜨죠. 그 칼이 바로 이제 칼 세이건인데 네. 그 얘기를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압축해가면서 좀 빠르게 진행을 시켜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인트로에서 그 지구의 전경으로 시작해서 태양계, 우리 은하, 성단으로 쭉 이제 줌아웃 되면서 빠져 나오는데 카메라가. 근데 그 빠져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로 도착하냐면 주인공의 눈동자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눈동자에서 이제 쫙 빠져 나오는 이런 그 인트로가 굉장히 그 당시에도 화제였어요.
1: 그냥 상상이 되네요.
0: 예, 예.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그 뭘 하고 있냐면 그 무선 통신을 합니다. 햄이라고 네. HAM 햄이라고 예전엔 무슨 그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 이제 무선 통신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그랬는데 네. 이 주인공이 어린 시절의 주인공이 햄을 통해서 이제 미지의 세계하고 네. 이제 소통을 하려는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 영화의 외계 그 지성 외계 지능과 이제 소통을 하려는 그런 주인공의 그 뭐야 지향하고. 이렇게 맞물리죠. 그러면서 그 수미상관의 묘랄까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작의 인물 구도도 좀 어수선한데 네.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엄마는 그 원작에서는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원한 관계로 묘사가 되는데 엄마를 그 출산과 함께 사망으로 이제 처리를 해버려요.
1: 네.
0: 그래서 이 아버지도 이제 중간에 자기 어린 시절에 돌아가시는 네.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된 천의 고아가 되는 뭐 이런 설정으로 해서 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 외계 지성 탐구를 이게 이 주인공이 집요하게 해나가는 정서적 동기.
1: 오히려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지적인 탐구나 이런 걸로 더 이제 파고 들어가는 예, 계기가 예. 되는 거네요.
0: 이제
1: 네.
0: 드라마를 아는 거죠. 그다음에 또 소설에서는 그 조역으로 등장하는 그 신부가 있어요. 그게 파머자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너이가 네. 연기를 했는데 이 신부를 이 과학자의 네. 연인, 그 과학자 주인공 엘리의 연인으로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맨스를 둘의 네. 로맨스를 과학과 종교의 관계 로 비유를 해가면서 이제 네. 얘기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흥미롭죠.
1: 네.
0: 둘의 이제 긴장 관계나 이 과학이 옳으냐, 객관적인 그 사실이 옳으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 옳으냐, 이 둘은 화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둘의 로맨스로 이제 풀어나갑니다.
1: 굉장히 지적인 재밌네요. 처리예요. 네. 네. 근데 이 영화하면 좀 떠오르는 하이라이트 어떤 게 있을까요?
0: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단연 이제 외계 문명하고 접촉을 하는 방법인데
1: 네.
0: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이 영화에서 그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어나
1: 네.
0: 뭐 문자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그 외계 문명하고 접촉을 하냐면
1: 네.
0: 지구인이 예전에 쏘아 올린 신호를 외계 문명이 증폭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구인이 그러니까 네. 외계인이 외계 문명이
1: 네.
0: 외계인이라고 하죠. 외계인이 그 자기가 어떤 그 외계의 그 신호를 받았으면 그 신호를 그대로 돌려줘야지 네. 이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해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지구인이 해독하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아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성적인 그러니까 또는 지구인보다 더 발전한 네. 지성을 가진 존재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1: 앞서 또 프로젝트 헤이밀이랑 좀 다른 접근이네요. 네.

0: 게다가 그 신호가 오는 횟수가 그 소수, 그러니까 수학의 소수죠. 네. 그 프라임 넘버.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1로밖에 나누지 않는 수로 네. 와요. 그래서 수학은 우주 공통의 언어다.
1: 오.
0: 그래서 이거는 지적인 존재가 보내는 메시지다.
1: 네.
0: 이런 거를 이제 인간한테 보내는 뭐 이런 설정도 이 영화 원조입니다.
1: 네.
0: 게다가 이제 이 신호가 그 1936년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서
1: 네.
0: 히틀러가 연설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이게 왜 이 영상을 올렸냐면 네. 히틀러 찬양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TV 신호가 거의 없었는데 그 히틀러 나치 정권이 그 정권의 이제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한 전파로 TV 전파를 쏘아 올렸어요.
1: 네.
0: 그게 이제 이 베를린 올림픽의 이제 연설 영상인데 그걸 이제 백악성에서 받아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겹겹이 자신들의 이제 메시지를
1: 네.
0: 겹겹이 얹어서 그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지구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독창적이고 앞으로도 네. 이 정도로 이제 독창적이고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그 외계인과의 소통, 외계 문명과의 소통
1: 네.
0: 방식이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인터스텔라가
1: 네.
0: 4차원까지 그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4차원까지 감으로써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지 않느냐.
1: 네.
0: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그러는데 SF 영화계가 좀 멘붕에 빠졌는데 그 프로젝트 헤메리가 이걸 잘 돌파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예.
1: 이 콘택트에서 외계인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가 됐어요?
0: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절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보통 이제 외계인, 외계 문명을 상정을 하면 이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1: 네.
0: 이 호기심 그 지수가 폭락하지 않습니까?
1: 네.
0: 진짜 폭락을 합니다.
1: 네.
0: 거의 한 100% 폭락을 하는데 여기서는 외계인을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면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1: 네.
0: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1: 네.
0: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걸 그 여기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려요. 아, 왜 안 보여줘?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1: 네.
0: 아, 이거 굉장히 절묘한 선택이다.
1: 저는 안 보여주는 게 더 제 네. 개인적으로 안 보여주는 게 뭔가 더 상상의 나를 펼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0: 네, 그 네. 외계인의 모습이 게다가
1: 네.
0: 이 주인공의 기억에서 끄집어낸 누군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모습으로 대신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설정이 굉장히 이제 절묘하다. 우리보다 앞선 문명이라면
1: 네.
0: 그런 식으로 그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 굉장히 그 컨택트라는 영화 추천드리고요.
1: 네.
0: 그 영화 자체로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이제 흥미진진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시간 순삭이 되실 거고 온 가족이 같이 보시기에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예, 그런 영화입니다.
1: 네, 민트님이 조디 포스터 얘기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조디 포스터가 나오는 영화잖아요.
0: 예, 예.
1: 저 영상을 봤는데 어우 정말 예뻤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네, 젊은 시절의 조디 포스터.
0: 뭐,
1: 네.
0: 뭐 예전에나 뭐 어렸을 때나 지금도 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그 조디 포스터가 이 영화를 거의 이제 혼자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1: 네.
0: 이 부분이 이제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그렇고 인터스텔라에서도 그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너이나
1: 네.
0: 그 라이언 고슬링의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를 많이 이제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그게 시초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0: 네네, 원조죠.
1: 네.
0: 이게 여러 면에서 그 조상님 같은 영화예요.
1: 그러네요.
0: 예.
1: 마지막으로 이 콘텐츠 이제 연휴 첫날이기 때문에 많이들 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요 영화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어떤 말씀 하실
0: 그 이 영화가 네. 그 과학하고 종교 그리고 물질하고 정신 사이의 이제 경계 허물기를 이제 로맨스로 이제 풀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런 주제가 또 굉장히 우리 시대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이제 법이나 증거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나서 모든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1: 네.
0: 게다가 이제 양극화하고 이제 아주 극한적인 대립 앞에서도 뭐 탱크데이 얘기하면서
1: 네.
0: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서로의 대화.
1: 네.
0: 대화나 이제 마음 열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에
1: 네.
0: 콘택트라는 영화가
1: 이제 네.
0: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네. 네. 아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영화 감별사 오늘 AI가 아닌 인간의 손맛으로 고른 영화 콘택트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 추천해 드리고요. 한동안 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트의 화이트 들으면서 다음 코너 역사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0: 지금의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 궁궐 노동자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해서 예. 오늘 그 얘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궁녀 예. 얘기를 했었는데 뭐 궁녀의 근무 조건, 월급, 또 갑신정변 때 궁녀, 뭐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던 네. 궁녀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했고 우리가 알던 드라마에서 보던 궁녀 역할이 한정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는데 궁녀들이 이제 그때도 이제 월급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궁녀는 사실 자녀나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럼 예. 궁녀들은 그 돈을 모아서 어디에 썼을까요?
1: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0: 부동산이요?
1: 예.
0: 아, 그때도 저번에 우리 조선시대도 부동산 투자 엄청 활발했다고 했는데 그쵸. 궁녀들도
1: 실제로 투자를 열심히 했군요. 그 당시에 궁녀들이 네. 자기 돈을 모아서 이제 알토란 같은 서울 곳곳에 있는 땅을 사들였다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이 나도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도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조 때의 상궁이었던 박씨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누군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토지를 거래한 문서가 일본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반정이 벌어지고 나서 네. 광해군 편에 섰던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끈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재산이 이제 하늘을 네. 떠게 되죠. 네. 이때 줍줍을 했던 사람입니다.
0: 네.
1: 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인조반정의 몰락한 신하들의 그 한양 근처에 있던 땅 2만 평을 네. 은자 수백 개를 주고 이제 쫙 사들인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토지 거래 문서의 맨 마지막은 네. 헐값에 전부 팔아버리는 겁니다.
0: 어?
1: 그러니까 네. 본인 상궁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의 양손자, 그러니까 네. 양자가 팔아버린 거예요.
0: 아.
1: 같은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인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상궁이나 그 궁녀들은 네.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보통 그 궁궐에서 물러난 다음엔 자기 친척의 네. 아이들을 이제 양자로 들여서 그렇게 보통 있었는데요.
0: 네.
1: 근데 이 박씨의 어마어마한 토지를 물려받았던 이 양손인자가 그 양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한 헐값에 한 3분의 1 정도 가격에 그 땅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네. 좋은 징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수많은 고문서들을 토대로 생각해본 네. 저의 감에 따르면 아무래도 갑자기 부자 그 친척이 생긴 이 물려받은 사람이 한 번에 도박빛으로 날려버린 게 아닐까.
0: 그러니까 쉽게 생긴 돈은 또 쉽게 다 날리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변에서 보이고 역사적으로도 증명하는 바입니다.
0: 아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이 궁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시대로 얘기하면은 접근. 고위 정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정보들을 그쵸. 알고 근접해가 더 쉬웠을 거라는 생각 드는 게 이 인조

0: 불안정이고 이제 몰락한 신하들 이런 그렇죠. 정보도 사실 일반 서민들이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궁녀들 같은 네. 경우에는 예배죠 왕들의 이 수족이 되다 보니까 명성 황후의 네. 궁녀들이 남긴 편지들을 보면은 이제 당시 풍양조씨 네. 아니면 민씨 그런 당시 그 높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정보도 갖다 주고 네. 그 대가로 이제 받는 거예요. 이게 주로 받는 게 금으로 된 비녀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와 향응이다. 네. 게다가 금으로 된 장신구라고 하는데 이 그 정보를 얻으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궁녀들도 이제 줄 잘 타면 네. 출세도 잘할 수 있고 큰 돈도 벌 수 있지만 네. 아까 얘기했듯이 후손이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이제 궁녀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또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 궁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이제 궁녀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환관 내시. 예. 근데 이제 환관 내시 우리 보통 이제 같이 예. 쓰는데 같은 뜻인 건가요?
1: 그 워낙은 우리나라에서는 네. 환관과 내시가 이제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만 네. 워낙은 좀 다릅니다. 워낙 환관은 그 남성성을 잃은 관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네. 내시는 그 고려 때서부터 이제 관직이었는데요.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관리를 얘기한 거였습니다. 근데 환관이 내시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병용이 되게 되면서 아. 조선시대 때는 같이 쓰게 되죠.
0: 이 조선의 환관 내시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실 직원과 같다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왕에게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정말 일거수 일취족을 도와주고 네. 몸당장 같은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명령도 받아내기 때문에 네. 보통 관리들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거의 가족처럼요. 네. 그래서 수많은 이 환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하들보다도 왕의 수족이 되었기 때문에 네. 말 안 듣는 신하들 쫓아내기도 하고 일부러 왕을 호위하기도 하고 여러 네. 일을 했습니다.
0: 엄청난 권력이네요.
1: 그렇죠. 네. 다만 이 환관은 이제 네. 궁녀와 또 관리들과 다르기 때문에 네. 대놓고 정치할 때는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0: 어떤 제약들이요?
1: 우선 그 환관 관리들은 네.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국가의 그러네요. 조직의 일부가 되는데 물론 네. 그 환관들 내시들도 네. 그 관직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이제 대놓고 정치를 하기에는 그 마땅하지 않았고 네. 이 환관들이 권력을 얻으려면 딱 하나 왕의 총애가 있어야 했습니다. 왕이 총애를 얻으면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네. 그 왕이 죽거나 그 총애가 사라지게 되면 가르쳐지는 거예요. 물론 관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관리들은 뭔가 이제 주변의 친척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당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환관은 그야말로 왕의 뜻대로 뒤집어지는 네, 그럴 수 있는 네. 그 정말 그 조각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0: 조각배, 조각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절차, 뽑는 절차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신은 네. 어떻게 뽑혔어요?
1: 그게 네. 내신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뽑았는지 그 정의장이 자세하게 전해지는데요.
0: 기록이 있어요. 예. 네.
1: 그게 우리나라 조선에도 그대로 통했을까? 그거는 잘 알 수가 없고 네. 환관을 그 궁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에서는 좀 더 이제 뽑는 절차가 치밀하고 그랬는데 네. 그 한국은 또 이제 좀 달라요. 조선이나 고려 때는. 네. 근데 그 내시 자체는 워낙 그 아까 얘기했듯이 환관이었고 원래 중국에서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혹시 삼국지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십상시라고 있죠. 그 나라를 망친 네, 네. 10명의 환관들. 네. 그리고 이제 각 왕조별로 나라를 망친 환관들이 몇몇 나올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정말로 많이 발달했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네. 그렇게 남성성을 잃은 내시들이 그 있었는데 이 중국처럼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네. 이게 보통 이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일부러 수술을 해서 환관을 만들지 않고 사고로 당한 사람들을 주로 뽑았다.
0: 중국에서는 일부러 수술을 했던
1: 예,
0: 것이고요.
1: 네. 그랬는데 그 이때 재미난 것은 그 당시 옛날에는 네. 베이비 티슈 없었잖아요.
0: 네.
1: 근데 아이가
0: 휴지도 없고 거, 그런 예, 거죠. 네.
1: 큰 거를 봤을 때 이걸 네. 깨끗하게 하려면 주로 썼던 게 강아지였다고요. 개. 그 아이 기저귀를 벗기고 갈면서 닦는 대신 개를 데려다 놓으면 개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핥아준다. 게 옛날 그 어르신들 이야기나 그런 얘기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0: 옛날엔 물도 귀해서 그쵸, 그런 건가요?
1: 그렇죠. 네. 일단 그 깨끗하게 부드럽게 닦을 티슈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개들이 그냥 깨끗하게

0: 게 핥아서 해주면 좋은데 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앙 하고 물어서 아. 사고를 당해서 그 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 그런 거는 기록에 있는 거예요?
0: 그냥 이거는 주로 그 이야기, 아. 설화나 아니면 소설 같은데 네. 그런데 많이 나.

0: 그 동물 키우시는 분 알겠지만 중성화라고 있거든요. 네, 네. 가축이나 아니면 애완동물이나 어느 쪽이나.
1: 네.
0: 근데 이 중성화를 통해서 이제 그 가축은 좀 더 고기가 맛있어지고.
1: 네.
0: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그게 내시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했을 것 같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1: 우리나라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추정을 네. 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근데 내시가 궁녀는 좀 그래도 근무 조건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네. 내시도 어쨌든 궁궐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그런 근로 조건이나 이런 거는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들어요.
0: 네. 궁녀수가 마찬가지로 네. 내시들도 품계가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주로 음식이나 네. 바느질, 시장 같은 걸 맡았다면 내시들은 왕의 주변을 돌보고 경호하고 차를 나르거나 네. 명령을 주고받는 일로 그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 9품에서부터 종 2품까지 있었는데 가장 높은 게 상선입니다. 사극에 나오죠.
1: 네.
0: 상선 영감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1: 네.
0: 이 상선은 워낙 임금류의 수라상을 담당한 직책이었습니다.
1: 네, 네.
0: 그 아래 상탕 이거는 차 끓이는 거. 그다음에 상세, 상촉.
1: 네.
0: 이 촉은 이제 촛불 켜서 책 읽게 하는 거. 상헌, 상설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신부름이고
1: 네.
0: 경곡대전에 따르면 내시가 모두 140명이었는데 관직수로 따지면 또 60명 정도입니다. 근데 그 궁녀들한테 나인이 있는 것처럼
1: 네.
0: 이게 견습 내시로 소환이라고 있거든요.
1: 견습 내시.
0: 예, 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관도 내시도 적을 때는 네. 80명, 많을 때는 200명 정도였는데 내시는 또 궁녀들과 다른 게 궁궐 밖에 따로 가족을 둡니다.
1: 네.
0: 내시라고 해도 부인을 두기도 하거든요.
1: 아, 궁녀들과 진짜 다르네요.
0: 네, 네. 그래서 출퇴근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내시들의 양로원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1: 근데 이제 워낙 권력에 가까이 있었다 네. 보니까 뭐 왕, 뭐 어떤 고위 관료의 뭐 스파이 역할을 하거나
0: 예,
1: 뭐
0: 예.
1: 이런 이제 권력 그 바꾸는데 뭐 이용되거나 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정말 그 한 번 그 권력이 뒤집힐 때마다 내시들이 꼭 한두 명씩 죽어나가거든요. 왕자인한 때도 그렇고 계유정난 때도 그렇고 보통 그러면 기존에 왕한테 친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는 경우가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새로운 왕이 들었을 때 그 네. 왕이 아끼는 환관들이 또 이제 출세하기도 하고요.
1: 그러면 이제 그 고위 관료들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렇게 등용되는 사람들도 많았겠어요.
0: 그렇긴 한데 그 궁녀만큼 자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환관들과
1: 네.
0: 그 신하들, 그러니까 관리들이 연락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이제 대립하는 경우도 꽤 많았죠.
1: 이 내시들도 진급시험이 있나요?
0: 그렇죠. 유교의 나라 조선인데
1: 네.
0: 특히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환관들은 글자를 모르면 안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1: 네.
0: 35세 때까지 계속 시험 봐야 됐어요.
1: 아.
0: 시험 과목은 그 사서 성경 중에 사서. 인데
1: 네.
0: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세 군데 시험 보고 저 통과하면 이제 그 통 합격이라서 통이라고 하고
1: 네.
0: 틀리면 이제 회출이 맞는 거예요.
1: 네,
0: 이거 말고 소학도 가르쳤고
1: 네.
0: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1: 네.
0: 품계도 오르고 그리고 시험도 면제 받고 좋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중국에서는 특히 명나라에서는 이제 내시들의 환관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환관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마라라는 거를 철판에 써서 걸어놓을 정도였거든요.
1: 네네.
0: 근데 조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 근데 내시 우리가 내시 하면 좀 예전에 어렸을 때 좀 놀리거나
0: 그쵸.
1: 폄하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보면 되게 똑똑해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계속
0: 그쵸.
1: 공부하는 직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그리고 보통 내시들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놀림 대상이잖아요.
1: 네.
0: 실제로 목소리는 좀 가늘었다고도 합니다만 수염도 안 나고요.
1: 네.
0: 그러나 이제 가장 유명한 환관 중에 중국입니다만 그 당 현종의 고력사라는 현관이 있거든요.
1: 네.
0: 아니면 그 정화라고 해서 이제 거의 그 아프리카까지 항해를 했던 환관입니다. 그런 환관들은
1: 네.
0: 비록 그 거세하긴 했지만 체격도 남들보다 크고 힘이 세서 다른 관리들과 무력으로 싸울 때 절대로 지지 않은 그런 강한 남자들이 되었다고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또 이제 왕들과 이제 소통도 잘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상담자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0: 예, 예.
1: 생각도 들고요.
0: 오히려 그 환관 중에서 지금 여기 제가 살짝 이해를 하자면
1: 네.
0: 그 동네북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1: 동네북이요?
0: 예.
1: 네.
0: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태종 때의 환관이 내시였던 노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사람은 그 정말 태종이
1: 네.
0: 물론 태종 이방원 유명하죠. 그 세종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1: 네.
0: 근데 성격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신하들한테 이제 성질 내고 화내고 그런데 신하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듣는 말을 해왔다.
1: 네.
0: 그러면 신하들과 왕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환관들이

0: 메신저로 왔다 갔다 해요.
1: 네.
0: 그러면은 신하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으면 이 신하들한테 화낸 게 아니라 이 말을 전해온 아~ 내지였던 그 노희봉을 괴롭히는 거예요.
1: 그 진짜 동네 붕이네요.
0: 그렇죠. 네. 심지어 그 제일 먼저 한 말이 제 머리 그 당시 상투 들었잖아요.
1: 네.
0: 상투 잡아서 끌고 나서 밖으로 내쳐라. 아니면 감옥에 가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노희봉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1: 노희봉 말고는 이제 또 조금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네. 김처선.
0: 그렇죠.
1: 김처선은 또 약간 충신으로도 많이 알려져 그쵸. 있잖아요.
0: 영화에 정말 네. 중요하게 나온 사람인데요. 이것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왜냐하면 예선 세종 때 네. 환관이어서 그 당시에는 젊었는데 이 젊었을 때 주로 술도 마시고 좀 사고도 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연산군 때 그 연산군에게 뭐 정치 바로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다가 연산군이 너무 화를 내면서 직접 활과 칼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라는
1: 그
0: 이야기도
1: 그 장면 예, 나오잖아요. 네, 네.
0: 영화에도 나오고 또 어떤 영화에서는 이제 자진하는 걸로 나오지만요.
1: 네.
0: 사실 연산군이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거 아니지만 이 김처선에 대해서는 연산군이 너무너무 화를 내서 정말 자잘하고 약간 치사할 정도로 집요하게 보복을 해서 더 유명합니다.
1: 어떤 보복이요?
0: 우선 김처선을 웬만하면 이제 왕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없습니다. 그냥 그 관리나 이제 그런 사람들 끌고 나가게 하지. 근데 자기가 친히 죽이고 나서 김처선의 양자였던 다른 환관도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그렇죠. 게다가
1: 네.
0: 부인과 며느리를 뭐 노비를 삼은 것까지는 그렇게 하겠지만
1: 네.
0: 칠촌 내내의 친척들을 다 벌어줍니다.
1: 야, 어마어마하네. 예. 보통 3대를 멸하를 하는데 이거는 뭐 7촌, 예. 4돈의 8촌까지 다 그쵸. 멸족하는 수준이네요. 네.
0: 그다음에 부모 그 김처선 부모의 묘도 부수고 그 사람이 살던 집은 부숴가지고 웅덩이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김처선의 첫자
1: 네.
0: 한자 쓰는 걸 싫어해서
1: 네.
0: 그 한자를 쓰지 말라.
1: 처자를요?
0: 예. 예. 근데 처서하면은 24 절기 중에 하나가 처서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여기에 처자가 김처선의 처자와 같다고 해서 조서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연산군이 그 예능에 소질이 있었는데 특히 잘 추는 주가 처형무였거든요.
1: 네.
0: 이 처자도 김처선의 처자랑 같아요.
1: 그러니까
0: 이름을 풍두무라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 외에도 예, 다른 신하들 중에서 김처선 이름이 있으면 개명해라.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제 권벌이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 답안지를 써냈는데
1: 네.
0: 그 과거 시험 답안지 글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첫자가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너 첫자 썼지? 너 과거 합격 취소.
1: 말도 안 돼, 진짜.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국문까지 시켰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연산군 이후에 과거에 급제하긴 했지만
1: 네.
0: 너무너무 어이가 없죠. 아니 싫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쫓아낼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도 있다고 칩시다. 죽인 건 안 좋지만 어쨌거나 절대 권력자인 왕이니까.
1: 네.
0: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치사하게 쪼잔하게 온 나라를 뒤집고 그 쑤셔가지고 이제 벌집처럼 만들어 놓은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래서 연산군이 정말 폭군인 거지만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연산군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김처선이 그 훌륭한 일, 그 이 사람은 직언 충원을 했다. 충원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좋게 추모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1: 진짜 연산군의 광기를 여기서 또 읽을 그렇죠. 수 있네요.
0: 그렇죠. 근데 정말 김처선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심하게 긁은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이제 그만큼
1: 네.
0: 내시가 왕과 가까이 있으니까 연산군의 가장 약한 포인트를 골라서 꽉 긁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이건 너무했죠. 아니 정말 7살짜리 애도 이렇게 삐지지 않을 것 같아요.
1: 아니 어떻게 보면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가장 충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넷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0: 그쵸.
1: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거 봤는데 네. 가까이 있었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네. 좀 상상도 못한 네. 내용이더라고요. 네.
0: 그 이건 미신이에요 사실.
1: 아, 내신
0: 네. 내 그 내시들의 그 얘기 나오지 않지만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 마늘이요.
0: 예, 예.
1: 네.
0: 사실 마늘을 먹으면 아무래도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1: 네.
0: 그 우리 생각 지금 우리는 쑥과 마늘을 먹어야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조선 시대 때는 은근히 마늘이 금기 음식 중에 하나였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닭 요리를 할 때
1: 네.
0: 마늘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게 금기가 있었어요.
1: 그건 미신적인 것 때문에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닭을 넣으면 이제 그 닭과 마늘이 상극이라서 뭐 독이 된다

0: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네. 마늘이 안 들어간 삼계탕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네. 그때 그랬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네. 내시다 보니까 냄새가 제일 컸겠죠. 아, 마늘을 먹다 보니까 예, 냄새도 네. 있고 마늘의 성분이 이제 땀 같은 데 흘러나와서 실제로 몸 냄새로 나온다는 과학적인 그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서는 네. 이해가 안 가죠. 마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1: 그런데 이제 마늘을 먹었을 때 그 입냄새가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조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쵸.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그 내시와 예. 왕비, 왕후의 예. 스캔들 이런 게 이제 영화로 다뤄진 지는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요?
0: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조선 최초의 네. 그 세자였던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의 막내 아들 네. 이방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극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세자빈을 유씨로 드렸습니다. 유씨라는 여인을. 네, 드렸는데 이 세자빈이 네. 그 내시하고 바람이 나고 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서 그 환관은 이만왕이었거든 이름이 네. 사형에 처해지고
1: 당연하죠.
0: 네. 당연하죠.
1: 그렇죠.
0: 세자 빈하고 바람이 났는데 네. 그 네. 어떻게 났어요? 그리고 그 세자 빈 당연히 쫓겨났는데 네.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 그때 태조 이성계가 성질을 빡 내면서 집안 일이니 묻지 마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 내시하고 세자빈 다음에 왕비가 될 사람이 바람이 났으면 그야말로 국가 사건이죠.
1: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한 규율 같은 것도 그럼 생겨났겠어요.
0: 사실 원래는 네. 내시가 그 후궁에 드나들 수 있었던 것도 후원에 드나들 수 있었던 것도 네.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네. 이게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나왔다던가 아니면 애초에 속이고 네. 들어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야 모르죠.
1: 방송이 아니라면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도 들고요. 예. 네.
0: 나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한 작가님 뭐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는 예. 거죠.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오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끝곡으로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 2691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저는 내일 주말엔 CBS로 6시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시 만나볼 에피소드는요. 최근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석유 수출국기구 OPEC을 탈퇴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기름으로 돈 버는 나라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언뜻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랍에미레이트의 역사와 미래 전략을 이해하면 그 내막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UAE의 역사를 알아보고요. 백두산 후지산의 마그마 양보다 수백 배 많은 마그마의 양을 보유하고 있는 해저 화산이 있다면 그것도 그 해저 화산이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분화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질학자 김기범 교수와 함께 일본 남부의 해저화산 키카이 칼데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잡지사 주말 에디션 함께 펼쳐보죠.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2번째 페이지.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스스로가 두렵다는 셀프 호러남 역사 스토리텔러 성킴 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제가 제 자서전을 쓰면 제목 이름이 기묘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4: 기묘한 이야기. 네. 오싹하네요.
5: 오싹하네. 네. 네.
4: 지금 뇌 용량이 다 찬 상태인가요? 아니면 공간이 좀 남아있나요?
5: 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백업을 하기 때문에.
4: 아, 비울 걸 비우고.
5: 기가바이트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4: 아, 예. 네. 아직 썬킴의 시대는 10년은 더 간다. 20년 더 간다.
5: 심지어는 제 머리와 네. 클라우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4: 그렇습니다.
5: 계속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네.
4: 최첨단 게스트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최근 돌연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죠. OPEC, 그리고 OPEC 플러스를 모두 탈퇴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왜 석유 동맹을 깨고 홀로 서기를 선택했는지, 또 이제 오랜 우방이었던 파키스탄과의 관계도 요즘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오늘 썬문답에서 UAE의 역사부터 최근 동향까지 썬킴 선생님과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4: 요즘 정말 에너지 시장의 뜨거운 이슈인데 선생님, 아랍에미레이트 왜 OPEC 탈퇴한 겁니까?
5: 일단 OPEC이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4: 아, 그렇죠.
5: 네. OPEC이 뭐냐면 1960년에 산유국 동맹들끼리 모여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카르텔을 형성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일단 그 60년에 OPEC을 창설한 창설 국가가 다섯 국가였어요.

0: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끈 건 맞습니다. 네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그리고 뾱 베네수엘라.
1: 베네수엘라까지. 그렇죠. 우리 베네수엘라 역사 때 나왔었죠.
0: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네. 지금도 매장량으로는 세계 1위예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요때만 하더라도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값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븐 시스터스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세븐 시스터스예요.
1: 칠공주네요. 칠공주.
0: 칠공주구나.
1: 예, 칠공주.
0: 그 미국과 영국의 정유회사들, 네. 쉘, 쉐브론, 엑손 이런 대형 정유회사들이 거기서 석유를 캐고 유가도 자기들이 쥐락펴락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봤을 때는 기분 나쁘죠. 야야, 쟤들 미국과 영국의 정유회사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석유를 파내면서 석유 가격도 왜 지맘대로 결정을 하냐.
1: 그러게.
0: 그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이른바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 국가 재원의 거의 100%가 석유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민간 기업인 세븐 시스터즈, 칠공주들이 유가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흔들렸다, 일어났다, 이게 왔다 갔다는 거예요.
1: 예.
0: 그렇죠.
1: 마음에 안 들겠네.
0: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야야, 동네에 있는 산유, 원유 나오는 애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석유값을 우리가 결정을 한다. 우리 땅에서 나기 때문에.
1: 예.
0: 그래가지고 모여라 해서 다섯 나라가 뭉쳐요.
1: 예.
0: 근데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야, 니들이 왜 석유값을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냐.
1: 칠공주파를 욕하겠죠. 예예.
0: 칠공주파를 욕했다가 이제 예. 오펙 회원국을 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 아, 이제 오펙이 중심이 되니까.
0: 왜 예. 니들 마음대로 석유값을 니들이 정하냐.
1: 네네네.
0: 여기에 신의 한 수를 넣어요.
1: 어떡해요.
0: 우리가 언제 석유값을 정했습니까? 우리는 단지 감산 증산만 할 거예요.
1: 아, 생산량만 조절했다.
0: 가격은 시장이 결정을 하시고 예. 우리는 야야, 오늘은 요것만 캐자.
1: 네.
0: 우리는 증산과 감산만 할 뿐이지 네. 가격은 우리는 I don't care예요. 신화수를 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근데 이제 산유국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감산을 하면은 네. 석유를 덜 캐내면은 당연히 유가가 오르겠죠.
1: 그렇겠죠. 예.
0: 그리고 퍼 내면은 당연히 기름값은 떨어지겠죠.
1: 그렇죠. 예.
0: 이거 가지고 60년대부터 쭉 석유 가격을 쥐락펴락했던 것이 오펙인데
1: 네.
0: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1: 그 초기 멤버에 없었어요.
0: 초기 멤버에 예. 없다가 나중에 예. 가입을 했습니다.
1: 예. 예.
0: 카타르도 그렇고 예. 가입을 했는데 일단 매장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 그렇죠.
0: 사우디도 그렇고 그 UAE도 그렇고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2070년도면 거의 고갈된다는 그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이 석유가 다 고갈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전부터 아랍에미리트가 1971년도에 결성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석유 이외에 다른 먹거리를 찾자.
1: 아, 미래를 보고. 예.
0: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에 두바이는 기름이 안 나요.
1: 아, 두바이 기름이 안 납니까?
0: 아랍에미리트가 뭐냐면 7개의 토후국,
1: 그렇죠.
0: 부족국가들이 예. 모여가지고 만든 연합국이거든요.
1: 네.
0: 가장 큰 나라가 그 안에서
1: 네.
0: 아부다비예요.
1: 네, 아부다비. 예.
0: 두 번째가 큰 토후국이 두바이고요. 등등등등. 7개의 토후국들이 있습니다.
1: 네.
0: 토후국도 말을 좀 약간 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 약간 일본에서 온 거 아닌가?
0: 일본에서 만든 표현입니다.
1: 예.
0: 토후가 한자로 보면 땅에 있는 제후국이란 말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왕국까지는 그 사이즈가 안 되는데
1: 부족보단 크고. 그렇죠.
0: 그렇죠. 부족장보단 좀 큰 분이 통치하는 국가. 근데 우리 소왕국이라고 하시죠.
1: 그래요? 딴 데서 그런 표현 쓰는 데 있나요? 우리 뭐 소왕국이라고 하죠 뭐.
0: 뭐 CBS부터 하시면 되죠.
1: 소왕국. 예예.
0: 7개 소왕국이 모여서 만든 게 아랍에미리트인데
1: 네네.
0: 아부다비에서는 기름이 엄청나요.
1: 네.
0: 많이 나요.
1: 네.
0: 근데 두바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부다비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언젠가는 기름 고갈될 것이다. 특히 두바이가.
1: 네.
0: 그러면 기름 말고 다른 거로 우리가 먹거리를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특히 두바이가 금융과 교통 허브 쪽으로 나가자.
1: 아하.
0: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관광 허브로 나가자.
1: 아하.
0: 그래서 꽤 오랫동안 아랍에미리트는 다각화를 했어요, 경제를.
1: 예예. 예.
0: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에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1: 예, 예.
0: 특히 빈 살만 그 미스터 에브리띵이.
1: 아, 그렇죠.
0: 예. 그럼 우리 사우디도 그러면은

0: 늦었지만 아랍에미리트 따라하면서 우리도 다각화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네옴 시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전망은 좀 예. 흐려지고 있지만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캐낼 수 있을 때 비싼 가격을 유지를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계속 생산량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0: 지금 빨리 지금 캐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 예. 뭐 네옴 시티를 짓든 어떻게 하든
1: 유가를 높게 유지하자는 거죠.
0: 사우디는 예. 높게 유지를 예.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지금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옴 시티도 만들고 무슨 뭐 뭘 만들겠죠. 네.
1: UAE는요?
0: UAE는 이미 다 산업 다각화가 완성됐어요, 거의.
1: 아.
0: 그러니까 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제가 녹화 직전에 그 유가를 체크하고 왔는데 네. 배럴당 $80가 돼야지 지금 산업 다각화가 유지가 돼요.
1: 아.
0: 사우디는.
1: 예, 예, 예.
0: 근데 UAE는 네. $50 이하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1: 이미 다각화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예.
0: 그러면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이 기름 빨리 다 팔아가지고.
1: 아, 그래서.
0: 지금 유가가 높을 때 네. 빨리 캐시화 하자.
1: 네.
0: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는 아직 갈 길 멀었다고 아. 왜 서두르냐.
1: 아.
0: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1: 네.
0: 사우디는 감산. 그
1: UAE는 증산. 그렇죠.
0: 여기에 충돌해가지고 그럼 됐고 어차피 그 UAE랑 사우디가 UAE 건국 때부터 약간
1: 앙숙이에요?
0: 앙숙이었어요.
1: 어, 그렇군요.
0: 1971년도에 UAE가 건국했는데 그때 두 강대국이 UAE에게 어이 그 땅 우리가 좀 약간 침전 바르자 하고 들어와요.
1: 어디입니까?
0: 그 지금 페르시아만을 기준으로 아. 양옆에 있는 나라가 사우디랑 사우디. 이란이잖아요.
1: 이란. 예, 예.
0: 아 그리고 용어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1: 어, 예, 어떡해요. 뭘요.
0: 아, 이게 CBS가 정말 혁신적인 방송이에요.
1: 왜요?
0: 저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바다 있잖아요.
1: 네.
0: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뚜뚜뚜뚜뚜.
1: 방송에서 이렇게 무음으로 공백 유지, 오래 유지된 것이 오랜만인데?
0: 지금 저기를.
1: 걸프?
0: 사우디아라비아는 저걸 아라비아만이라고 해요.
1: 아, 아라비아만.
0: 그러니까 이란이 무슨 소리냐고. 네. 여기 왜 아라비아만이냐? 여긴 페르시아만이야.
1: 아, 저 만 이름을요?
0: 네. 아. 그래가지고 중립적인 표현으로서 네. 걸프만이라고 사람들이 아, 부르기 시작했어요.
1: 그런 거예요.
0: 근데 네. 그냥 걸프예요.
1: 네.
0: 걸프 자체가 우리말로 만이잖아요.
1: 아, 걸프가 만이에요?
0: 만이에요. 그러니까 걸프만은 만만이거든요. 족발집 같이. 처갓대.
1: 그렇죠.
0: 그러니까 걸프만이라고 할 거면 네. 마운틴산 리버강 이렇게 했어야 돼요.
1: 어, 그 뭐죠? 한강 리버라고 하는 거네요.
0: 예. 한강 리버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아, CBS가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 바다를 중립적으로 부르실 땐 그냥 걸프라고 부르십시오.
1: CBS 공식 캠페인은 아니고 예, 잡지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0: 아 이게 힘이 있는 게 뭐냐면
1: 걸프는 걸프다 그냥.
0: 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앱스타인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은 앱스틴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슬슬 다른 언론에서 아직 앱스틴이라고 쓰기 시작해요. 본 거야 이거를.
1: 아인슈타인 아인슈틴인가요?
0: 아니 그건 아니지만
1: 예.
0: 앱스틴은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앱스틴이라고 발음해요.
1: 근데 이건 아나운서로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걸프 만만은 안 되죠. 예. 걸프라고
0: 만만하죠. 예. CBS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1: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사우디랑 애초부터 좀 앙숙이었고 독립,
0: 그리고
1: 예.
0: 이때 건국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딱 봤을 때 그 아부다비에서
1: 네.
0: 지질 조사를 하니까 엄청난 원유가 매장됐다는 거를 보고를 받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이 너희들 독립하려고 하냐? 그 전에 요요요 유전을 우리한테 넘겨.
1: 어.
0: 여기 우리 땅인데? 그때부터 기름 가지고 패권을 벌여요. 그리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섬 몇 개가 있거든요.
1: 네.
0: 그걸 장악을 해야지 만을 막든지 만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 건국 며칠 전에 그 섬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이란은 영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름.
1: 그렇지.
0: 이거 안 되겠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일곱 토국이 뭉친
1: 아,
0: 계기가 그거거든요.
1: 그랬던 거예요.
0: 그래서 건국 때부터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에게 약간 억감정이 있었어요.
1: 그러네요. 그랬네요. 그런데 이제 오펙 이후에도 이제 그 석유의 생산량을 놓고도
0: 계속 사우디가 그 큰 형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됐고 그냥 우리 탈퇴했다. 탈퇴.
1: 그렇게 된 거구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말씀하신 우리 소왕국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소왕국들이 모여서 연합국을 이루기

0: 전에는 그냥 평범한 어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갈매기 있나요?
1: 갈매기죠.
0: 거기? 확실해요? 갈매기 있나요? 아, 있겠지. 바다니까.
1: 있겠죠. 바다니까요. 네.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지금 걸프 지역. 네. 우리가 걸프만이라고 잘못 부르는.
0: 네.
1: 걸프 지역뿐만 아니라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도 아라비아 사막이죠.
0: 네.
1: 수많은 소왕국, 토후국들이 많았습니다.
0: 네.
1: 근데 사막 안에 있던 소왕국, 토후국들은 정말로 역사 속으로 너희들 그런 왕국 있었어? 할 정도로 있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그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걸프 지역에 있던 해안가에 있는 소왕국들은 살아남았습니다.
0: 네.
1: 왜냐? 또 영국이 영국했어요.
0: 영국이 또, 또 나와요? 영국. 또 그 나라 또 나와요.
1: 그 나라 진짜 왜요? 비틀즈.
0: 여기 탐내나요?
1: 이 땅 자체는 탐을 내지 않았습니다.
0: 네.
1: 당시 영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1900년대요.
0: 네.
1: 180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했던 식민지가 인도예요.
0: 인도.
1: 인도. 그래서 인도로 어떻게 갔냐면 일단 지중해로 들어와가지고
0: 네.
1: 지중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이라크 지역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 걸프 지역을 통과해서 바로 인도 쪽으로 가는 저 해상
0: 그러네.
1: 루트로 갔거든요.
0: 길목이네. 예.
1: 중간에 소떡 먹고 화장실을 갈 휴게소가 필요했어요.
0: 휴게소 필요하다. 예.
1: 그래서 휴게소 역할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레인, 카타르, UAE 같은 해안가 지역에 있는 토후국을
0: 네.
1: 점령을 했습니다.
0: 예.
1: 중간에 쉴 수가 있으니까요.
0: 네.
1: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영국이 쥐락펴락할까 하다가 야 토후국 너들 재밌는 말이에요.
0: 뭐요?
1: 아랍 에미리트가 말 그대로 에미리트의 연합이잖아요. 그 조그만 소왕국의 부족 장이 에미르.
0: 아, 에미르.
1: 에요. 그리고 저 나라 말로 뭐뭐 누구누구의 땅이 에트거든요.
0: 에트. 아, 에미르의 땅이네.
1: 그래서 소왕국 부족장의 땅.
0: 아.
1: 에미르 에트 합쳐 가지고 에미르트.
0: 예. 깨알 지식이에요.
1: 깨알 지식이죠.
0: 예.
1: 야, 그쪽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그 에미르들 다 와요. 아, 왜요? 왜요? 우리가 너희들 살려는 드릴게. 그 대신 너희들 그냥 부족장 하고 있어. 뭐 하고 있고.
0: 네.
1: 단 영국 배가 지나갈 때 너희들 뭐 화장실도 좀 제공해 주고
0: 아.
1: 먹을 것도 좀 주고 네. 휴게소 좀 역할을 좀 해 줄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덕분에
0: 네.
1: 요 해안가에 있던 토후국들은 살아남아요.
0: 살아남았다.
1: 살아남아.
0: 예.
1: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영국이 계약서까지 씁니다.
0: 뭐라고요?
1: 옆에 보니까 뭐 너 사우디가 1930년대 이제 독립을 하고
0: 네.
1: 옆에 또 이란도 있으니까 저기요 양옆에 너무 큰 나라들이 있는데요 걱정 마 우리가 또 대영제국 아니니
0: 네.
1: 우리가 너희 보호해 줄게라고 그 보호 조약까지 해줘요.
0: 예.
1: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해안가에 있는 포후국들이 살아남아요. 영국 뒷배로.
0: 네.
1: 근데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진짜 어촌에다가 깍깍 주 생산품이 자연산 진주였어요.
0: 아, 진주 생산했구나. 예.
1: 나름대로 퀄리티는 좋았습니다.
0: 뭐
1: 바다도 물도 따뜻하고 또 이렇게 깊지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진주를 지금 바레인, 카타르 등등등 다 생산했거든요.
0: 네, 네.
1: 요 중동산 진주를 가장 많이 수입했던 나라가 아메리카.
0: 미국이군요.
1: 미국.
0: 어.
1: 근데 문제가 네네. 터집니다.
0: 왜요, 왜요?
1: 1920년대 큰 사건이 터져요.
0: 어떤 사건이 터져요?
1: 두 사건이 터져요.
0: 예.
1: 첫 번째.
0: 아,
1: 니폰데스.
0: 일본? 네.
1: 일본에서
0: 네.
1: 양식 진주 성공데스.
0: 와, 대량 생산. 양식해서.
1: 바다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물탱크에
0: 네.
1: 양식 진주를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퀄리티도 좋았어요.
0: 아, 그럼 타격이 크겠네요.
1: 두 번째
0: 네.
1: 똑같이 20년대 때 미국에서는 미국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0: 아, 안사. 진주 안사.
1: 아, 그래서 이 비싼 진주를 특히 네. 자연산 진주를 네. 살 고객이 사라진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1: 게다가 또 일본산 아 양식 진주 그러니까 막 밀려오니까
0: 네.
1: 아, 이른바 걸프 지역에 있던 진주 생산국들은 그냥 망하기 시작합니다.
0: 아, 그 어촌 지역의 소왕국들. 예. 그러다가 이제 유전 터지는 건가?
1: 예. 그러다가,
0: 예.
1: 그러다가 이제 그 슬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하다가 처음에는 기름은 아니었어요.
0: 아, 뭐였나요?
1: 바레인이 이제 그 총대를 먼저 냅니다.
0: 예.
1: 바레인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0: 저기 카타르랑 아랍에

0: 에미레이트 옆에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운전하시는 분 빼고 이 걸프 지역을 보시면요. 네. 저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가시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반도, 조그만 반도 있죠?
0: 있어요, 있어요. 네.
1: 저희가 카타르거든요.
0: 네.
1: 카타르가 한 경기도 정도 크기예요.
0: 네.
1: 그리고 그 카타르 바로 옆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0: 아.
1: 서울시 정도 되는 크기 섬이 바레인이거든요.
0: 아.
1: 근데 바레인이 네. 위치가 딱 페르시아만 중간에 있다 보니까
0: 네.
1: 위치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0: 그러네, 그러네.
1: 그래서 영국 함대도 전략적으로 저기에 주둔했었고 지금도 미국의 오함대가 저기 주둔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곳 중 하나예요.
0: 예.
1: 바레인이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뭘 할까 뭘 할까 하다가 일단 기름도 아직까지는 안 나고
0: 네.
1: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우리 금융허브 한번 만들어볼까?
0: 바레인이 먼저.
1: 바레인이 먼저 시작합니다. 예, 예. 그걸 나중에 이제 두바이가 따라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타르는
0: 네.
1: 카타르도 기름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0: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쥐락펴락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0: 네.
1: 뭐 다른 거 없나? 야 기름 말고 했더니 천연 이게 가스가 나와요.
0: LNG.
1: LNG.
0: 어.
1: 우리는 그러면 기름이 아니라
0: 네.
1: LNG, 액화, 천연가스로 가겠다. 그래서 확 산업의 방향을 바꿔버린 다음에 바로 그냥 오펙 탈퇴해버린다. 그
0: 카타르가 몇 년 전에 탈퇴했죠, 먼저.
1: 카타르가 먼저 탈퇴해요.
0: 그렇죠, 됐고 그렇죠.
1: 니들 네. 알아서 하라고.
0: 네.
1: 카타르가 이제 LNG로 번 돈 가지고 뭐 하냐?
0: 네.
1: 우리는 뭘 할까? 산업 다각화.
0: 네.
1: 그러면 우리는 스포츠로 가자.
0: 스포츠. 아.
1: 카타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카타르 수도.
0: 도하.
1: 도하죠. 아시안 게임.
0: 아시안 게임. 도하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1: 그리고 예. 2022년도에
0: 월드컵도 있었고.
1: 월드컵도 있었죠.
0: 예.
1: 그래서 스포츠로 가고 그리고 여기가 정말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민주주의가 보장됐다는 걸 세계에 알려야 돼요.
0: 네, 네.
1: 그걸 가장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 자유거든요.
0: 네.
1: 빵! 알자지라 방송.
0: 알자지라 방송 카타르 방송이에요.
1: 카타르에 그 본사가 있어요.
0: 그렇구나.
1: 이런 식으로 다각화를 해 나가는데
0: 네.
1: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1968년도에 발생합니다.
0: 네.
1: 68년도까지 영국이 나름대로 군 기지를 유지해 줬어요.
0: 네.
1: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국가들이에요.
0: 네.
1: 근데 68년도에 영국이 더 이상 우리 영국이 이제 우리 코도 석자기 때문에 주둔을 못 하겠다고 영국군 빼겠다 선언해요.
0: 네.
1: 난리가 난 거야. 요 조그만 국가들이 그럼 양옆에 사우디 이란 큰 나라가 있는데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뭉치면 살 수 있다.
0: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
1: 예. 됐어.
0: 아 우리끼리 뭉치자. 안 그러면 집어삼킴 당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예.
1: 바레인, 카타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등 다 모여. 우리끼리 너 그 다 에미리트들이에요?
0: 바레인, 카타르 같은 지금은 이제 하나의 나라인 것도 토우국 그 소왕국 중 하나였던 거네요.
1: 토우국이었어 다요.
0: 예.
1: 모여라. 딱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 국가가 모여요. 68년도에 영국이 네. 빠진다고 하니까 자 우리끼리 그럼 토우국끼리 뭉치자가
0: 예.
1: 된 거예요.
0: 예.
1: 다 앉았어요.
0: 예.
1: 놀랍게도 당시에 가장 인구가 많았던 것이 바레인이었거든요.
0: 바레인.
1: 땅은
0: 작은데.
1: 제일 작지만. 그러니까 바레인이 이렇게 요구한 거죠.
0: 어떻게요?
1: 땅 크기는 우리가 제일 작지만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에미리트 연합에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달라. 했더니 너희 기름 얼마 나세요? 땅 크기가 무슨 뭐 서울시만 하다며? 라고 아부다비가 얘기한 거예요.
0: 아부다비가 예.
1: 가장 땅덩어리는 크니까 기름도 많이 나고
0: 네.
1: 됐고 그렇게 못한다고.
0: 네.
1: 그랬더니 바레인이 야 그럼 우리는 안 껴 하면서 탈퇴를 해버려.
0: 예.
1: 탈퇴가 아니라 가입을 안 해요.
0: 그냥 독립국으로 혼자.
1: 독립국으로. 예. 이제 카타르가 어떤 충돌이 발생하냐면 네, 네. 수도 어차피 아랍에미리트가 만들어지면 수도가 정해져야 될 건데
0: 그렇죠.
1: 수도 도하로 합시다.
0: 우리가 들어가면 수도를 대신 도하로 해줘.
1: 도하로
0: 예.
1: 해줘.
0: 예.
1: 했더니 또 아부다비가 너희 땅덩어리 크기 얼마나인데. 예.
0: 카타르도 작죠 되게.
1: 카타르가 작죠.
0: 예.
1: 기름 얼마나 세요?
0: 예.
1: 그래서 도하가 수도
0: 도하도 안 카타르도 빠이빠이.
1: 카타르도 빠이빠이 빠져나가요.
0: 네.
1: 야, 몇 명 남았냐? 일곱 국가 남았는데요. 아, 뭐야.
0: 아, 그래서.
1: 그래서 지금 일곱 네. 개의 에미리츠가 모여가지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츠가
0: 네.
1: 되는데
0: 네.
1: 여기서 또 두 나라가 또 충돌을 해요.
0: 어디랑 어디요?
1: 아부다비랑 두바이.
0: 두바이랑 예.
1: 그

0: 압도적으로 영토도 크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원인은 아부다비에서 나거든요. 네. 두바이가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여기서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부다비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따라야 된다. 어떡하지 하다가 두 에미리츠가 뭐라고 할까 결정적으로 합의를 본 게 있어요.
1: 합의를 어떻게 해요?
0: 두바이는 꽤 경제권은 네. 우리가 앞으로 연합국이 들어가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하겠다.
1: 아, 두바이는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그러니까
0: 외교
1: 갖겠다.
0: 외교 국방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아, 네. 경제권은 원래 두바이가 유지했던 경제권을 우리가 유지하겠다라고 네. 합의를 봐요. 네. 그러면서 1971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UAE가 탄생을 해요.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 원래 무역항이었어요. 네. 놀랍게도 아부다비 앞바다에는 큰 배가 정박할 만한 항구의 입지 요건이 없습니다. 아,
1: 땅은 큰데 큰 항구가 없구나.
0: 그렇죠. 예. 근데 두바이는 두바이 크리크라고 해가지고 진짜 천혜의 항만 지형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원래부터 무역을 많이 했어요, 두바이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원래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역항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거고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그 캐내는 원유 해봤자 배가 못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 두바이를 통해서 우리 이거 수출하겠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약간 서로 윈윈하면서 합의를 봅니다. 네. 그래서 1971년도에 이제 UAE가 탄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두바이가 뭐라고 할까 현명한 판단한 거예요.
1: 어떻게 해요?
0: 어차피 우리가 기름은 나지만 정말 무의미한 그렇죠, 기름이다. 그렇죠. 이거 일단 다 캐내자.
1: 아, 다 캐내자. 예.
0: 다 캐내서 일단 얼마 안 되는 오일머니 예. 손에 쥔 다음에 예. 이거를 뭐 하냐? 빠르게 원래 우리가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예. 무역항과 무역교류, 물류 중심지로 만들자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1: 그래서 두바이가 좀 이렇게 부촌 느낌이 나는구나. 무역금융 뭐 이런 쪽으로. 예.
0: 그러니까 금융의 허브로 컸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커요, 솔직히요.
1: 오히려 지금 피해가 크다고요. 예.
0: 그 이란이 정말 아픈 곳을 때렸어요. 지금 가장 많은 드론 공격, 사헤드 드론이죠. 네. 드론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이 두바이거든요. 왜 받았을까요?
1: 거기가 금융 핵심이라.
0: 금융과 관광 허브가 두바이잖아요. 네.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절대 이게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 몰려. 예, 그 불안하게.
0: 두바이에 들어오는 돈은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갖고 온 돈인가 안 물어봐요.
1: 아, 그래요?
0: 그냥 입금하십시오. 아,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북한이 예. 돈 세탁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두바이예요.
1: 두바이예요.
0: 묻지도 따지도 않으니까. 그렇구나. 예. 어쨌든 금융 허브로 컸습니다. 금융 허브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내 돈을 안전한 나라에 맡기지. 그렇죠. 맨날 네. 미사일 때려 맞는 곳에 맡길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이 딱 그 아픈 점을 본 거예요.
1: 그래. 신용도에 타격을 주려고.
0: 그래서 두바이는 지금 나라, 두바이 뭐 전체를 떠나가 두바이만 봤을 때도 지금 두바이는 나라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지금 맨날 미사일과
1: 그렇지.
0: 드론 때려 맞는 네. 거기에 네. 누가 돈 맡기겠습니까?
1: 그렇지. 그래서 천공도 사가고.
0: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이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두바이를.
1: 그런 맥락이구나. 두바이에 부르즈 할리파 있잖아요. 근데 이 부르즈 할리파는 정작 두바이에 있는데도 아부다비의 도움 덕분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0: 부르즈 할리파 정말 멋진 건물이죠.
1: 가보셨나요?
0: 아, 제 친동생이.
1: 아, 맞다.
0: 두바이 이 교민이에요.
1: 아, 예. 아, 예. 영상 통화하면 되겠네요. 보고 싶어요.
0: 영상 통화요?
1: 예.
0: 저기 두바이가 그 나름 금융과 그 관광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 네. 세상에 없는 것은 우리 두바이에 있습니다라고 많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세계 호텔 시스템에서 7성급은 없습니다.
1: 7성급 없죠. 예.
0: 5성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예. 5스타가. 예. 근데 두바이에서는 7성급 호텔이라 딱 해놓고
1: 그렇죠. 예.
0: 비공식 7성이죠. 예. 거 위에서 여러분 테니스 치십시오. 맨 꼭대기에서. 그 팜 주메일이라고 해서 인공섬. 세계에는 없는 뭔가는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
1: 야자수 모양 섬.
0: 놀러 오십시오.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차. 여러분 나라 경찰차는 뭐 씁니까? 삐뽀. 그 차 쓰세요. 예. 두바이에는 람보 삐삐 페라 삐삐. 아 진짜로.
1: 아 진짜로?
0: 우리 슈퍼카를
1: 경찰차로 쓴다.
0: 경찰차 씁니다.

0: 티켓 뛰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람보 삐삐 한테 티켓 당해봤습니까?
1: 야.
0: 그러면서 이제 부르즈 칼리파 저것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들어졌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만들어졌는데 두바이가 한번 망할 뻔해요.
1: 아, 그렇습니다.
0: 문을 닫을 뻔합니다.
1: 어.
0: 언제였냐면 두바이가 일단은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취약해요. 한번 들어온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1: 변동성이 크죠. 예,
0: 변동성이 커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결정적인 계기가 2008년도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예, 예. 세계 금융 위기였어요.
1: 예.
0: 두바이에 들어왔던 돈이 싹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1: 아,
0: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1: 예.
0: 진짜 그때 두바이가 한번 문을 닫을 뻔 했으나 큰 형님이 도움을 줍니다.
1: 아답이.
0: 뭐 이때까지 뭐 동생 수고 많았지. 뭐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 우리가 뽑아 올린 오일 머니가 좀 많은데
1: 예.
0: 이 돈 써. 하면서 아부다비가 손을 냅니다.
1: 아 그래요? 32조 원을 지원받았다는데?
0: 그렇죠.
1: 와.
0: 그러니까 두바이 입장에서 봤을 땐 제가 넘버 2라고 네. 많이 덤볐죠. 넘버 1 확실히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부다비.
1: 예.
0: 감사합니다.
1: 형님.
0: 땡큐, 형님. 된 거죠.
1: 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0: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1: 아비다, 아비다비.
0: 아비다비?
1: 예, 예.
0: 아비. 와, 괜찮다, 이거.
1: 뭐가 괜찮아요, 하나당.
0: 이런 개그가 좋아요,
1: 아, 예, 예. 뭐가 좋아요. 아, 그렇구나.
0: 그러면서, 그때 그 전, 예. 원래 저 건물 이름이 네. 브루즈 두바이였어요.
1: 아, 원래는? 예.
0: 브루즈가 이제 아랍어로 타오란 뜻이거든요.
1: 아, 두바이 탑이네요.
0: 두바이 예. 탑이었는데,
1: 네.
0: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아부다비 국왕 이름이 칼리파 또는 할리파.
1: 아, 그래요.
0: 왕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부르즈 세종, 부르즈 정조대왕.
1: 아, 아부다비의 이거의 이름이구나.
0: 그렇죠.
1: 아.
0: 감사합니다.
1: 오, 몰랐네요.
0: 이런 네. 깨알지식 좋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UAE의 역사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동 정세를 좀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0: 이강균의 잡지사 5월호 15번째 페이지. 자, 얼마 전 거대한 규모의 일본 화산 폭발 가능성을 제기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화산 폭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최근 이제 일본 고베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본 남부에 키카이 칼데라라는 해저 화산이 하나 있는데 이 화산 아래에는 거대 마그마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키카이 칼데라는 어디에 있는 곳인지도 궁금하고 이 연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네. 그 규슈 지역의 그 규슈의 남단이고 좀 더 북쪽에서부터 이제 보자면 이제 아소산 들어보셨죠?
0: 네, 아소산.
1: 네, 저기서 좀 더 올라가면 아소산이 있고 아소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뭐 고바야시, 뭐 아이라, 아타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은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키카이라고 하는 각각 다 칼데라들입니다. 칼데라들이고요.
0: 칼데라라는 게 뭡니까?
1: 여기 사진을 좀 다시 보시면요.
0: 네. 그
1: 칼데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화산, 그 분화구 아시죠? 분화구.
0: 네, 분화구.
1: 그 제주도 가보면은 제주는 백록담이
0: 그렇죠.
1: 있지 않습니까? 네. 후지산도 보면은 뾰족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위에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분화구라고 말하고 분화구는 뭐냐면 그 마그마가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텅 빈 공간, 이 마그마가 빠져나간 그 관 모양의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그곳을 이제 분화구라고 하는데
0: 네.
1: 이 칼데라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마그마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마그마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밑이 텅텅 비게 돼서 화산이 내려앉은, 무너져 내린 일종의 싱크홀 형태를 이제 칼데라라고 부르고
0: 예.
1: 같이 꼭대기에 움푹 들어간 지형이라고 하더라도 백록담 같은 경우는 분화구라고 부르고
0: 네.
1: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규모가 훨씬 크고 백두산 천지는 약 5km 정도 되거든요. 직경이.
0: 네.
1: 그런 것들은 이제 칼데라. 우리 울릉도 나리분지 같은 경우도 칼데라 직경 한 3km 되거든요.
0: 그렇군요. 예.
1: 네, 그런 걸로 분류되는데 이 큐슈 지역에 있는 아소산부터 해서 쭉 키카이까지 오는 이 칼데라들은 기본적으로 칼데라 직경이 20에서 30km 정도 됩니다.
0: 아까 천지가 몇 킬로라고 하셨죠?
1: 5km니까요.
0: 와, 엄청 크네요.
1: 네, 4배에서 한 6배까지도

0: 큰데 예. 이 칼데라의 크기만 보더라도 내려앉은 규모잖아요. 그죠? 네. 무너져 내린 규모만 보더라도 과거 분화 때 얼마만큼 많은 마그마가 한 번에 빠져나갔는지를 유추할 수 있죠.
1: 예. 예.
0: 그렇게 봤을 때 여기 큐슈 지역에 쭉 이렇게 늘어서 있는 이 화산들이 네. 과거 언젠가는 어마어마하게 백두산보다도 훨씬 큰 분화를 했었다. 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 화산들이 그리고 과거에 큰 분화를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1: 네.
0: 이 화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은 미래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1: 그렇죠.
0: 뭐 이거에 네. 대해서는 아직 그 이렇다 할 어떤 국제적 연구 결과가 크게 없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갑자기 그 올해에 그 일본 고베 대학교 팀에서 이 화산 밑에 저 쭉 일렬로 늘어진 저 형제 화산들 중에
1: 네.
0: 아래에 있는 키카이 칼데라라고 하는 저 화산 밑에
1: 네.
0: 약 220큐빅킬로미터 정도의 부피를 갖는 마그마가 존재한다.
1: 220큐빅킬로미터요?
0: 네. 3제곱킬로미터.
1: 아, 3제곱킬로미터. 그게 어느 정도?
0: 감이 안 오시죠? 그죠?
1: 예, 예. 그게 많은 거라는 건가요? 예.
0: 그 우리 그 지금 일본 정부에서 예.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후지산.
1: 네.
0: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에 이재민이 2,700만 명 정도 생길 것이다.
1: 아, 일본 정부의 추산입니까?
0: 네네네. 사망자가 아니라 이재민.
1: 예. 이재민이.
0: 예, 이재민이 270만 명 정도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 후지산 아래에 지금 마그마방
1: 네.
0: 들어있는 마그마의 양을
1: 예.
0: 약 1큐빅 킬로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1큐빅 킬로미터요?
0: 네.
1: 근데 키카이 칼데라의 220큐빅 킬로미터인데?
0: 네, 220큐빅 킬로미터입니다.
1: 220배 많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
1: 예.
0: 1815년에
1: 예예.
0: 인도네시아의 탐보라라는 화산이 분출을 했는데
1: 네.
0: 그때 전 북방구에
1: 네.
0: 약 3년간 여름이 없었어요.
1: 예, 들어봤습니다.
0: 화산 예, 예. 예전에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때 당시에 분출했던 마그마 양이 100에서 150큐빅킬로미터.
1: 그런데 지금 키카이 칼데라에 쌓여 있는 마그마 양은 훨씬 많은 거네요.
0: 예, 220큐빅킬로미터 220큐빅킬로미터 정도라서
1: 그렇죠. 예.
0: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분출한다고 하더라도 뭐 백두산 천년 대분화라든지 아니면은 1815년 탐보라 대분화 정도의 분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일단 알겠는데
0: 네네.
1: 양이 많으면 이게 폭발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 단순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네.
0: 양이 많다고 해도
1: 네.
0: 그 막 엄청나게 밑에 저장되어 있는 건 많은데 찔끔찔끔 분출하는 그런 화산도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라든지 아이슬란드라든지 그런 곳은 자주 분출하고 찔끔찔끔 분출을 합니다.
1: 네.
0: 그런 화산들은 마그마가 점성이 굉장히 낮아요.
1: 점성이 낮아요?
0: 예, 예. 묽어요. 줄줄줄 흐르고
1: 네.
0: 보면 빨간 용암이 흐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지금 키카이 칼데라나 백두산, 탐보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화산들은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이 아예 좀 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점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얘가 찔끔찔끔 분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1: 예.
0: 자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스를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 예.
0: 예. 어느 정도 점성이 높냐면 예. 하와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꿀처럼 흐르잖아요.
1: 예.
0: 근데 여기 있는 마그마들은 지금 키카이 칼데라 같은 마그마는 유무남질 마그마라고 하는데 이런 마그마는 우리 치약보다도 더 점성이 높고 바셀린보다 점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립스틱.
1: 립스틱은 거의 고체라고 봐야 되는데.
0: 고체인데 입에 발라지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 정도다.
0: 네. 그러니까 거의 점성이. 그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다. 네.
1: 그 정도의 점성 특성을 가진 마그마를 가진 화산은 폭발이 좀 가까웠다.
0: 예, 지금 보니까?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 네.
0: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올해 나온 그 네이처 계열 저널인데 Communications Us and Environment라는 저널이 있거든요.
1: 예.
0: 거기에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베 팀이 당장 뭐 연구 하나 가지고 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약 2018년도에 나왔던 논문이 있으니까 그 이전부터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1: 네.
0: 키카이 칼데라를.
1: 네.
0: 이 키카이 칼데라라는 게 아까 보셨겠지만 일본 큐슈 남쪽에 바다에 있습니다.
1: 예.
0: 바다에 있기 때문에 육상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마한 귀퉁이들,
1: 네.
0: 뭐 사츠마, 이오지마, 뭐 다케시마 이렇게 부르는 섬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만 보이지 그 완전히 그 어떤 그 주 메인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1: 아.
0: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1: 어떻게 조사를 하죠? 예.
0: 이게 2018년도 이 고베 대학교 팀이 그 Scientific Report라고

0: 하는 저널에 냈던 내용인데
1: 네.
0: 배가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1: 네.
0: 땅속에다가 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땅속을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음파를 다시 수신해가지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초음파 검사 같은 거
1: 예, 예, 예.
0: 주로 석유 탐사할 때 쓰는 방법인데 예. 그걸 화산에다가 지금 일본은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니까 그 용암돔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네.
1: 저기 용암돔.
0: 보면, 저기 네. 보면 그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1: 예.
0: 움푹 들어간 게 칼데라입니다.
1: 아.
0: 예, 직경이 거의 한 20km 때는 칼데라 움푹 들어간 게 있고 그린색으로
1: 네. 네.
0: 보이는
1: 초록색.
0: 것이
1: 네.
0: 원래는 그 칼데라에 없었던 거예요. 불룩 튀어나왔던 제가.
1: 아, 원래 없었어요?
0: 예, 원래는 그냥 완전히 구덩이였었던 곳인데
1: 네.
0: 저기에 이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1: 네.
0: 새로 수산한 겁니다.
1: 저기 용암이 있는 마그마가 있는 겁니까?
0: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1: 키카이 칼데라가 훨씬 많은 마그마 양이라고 말씀을
0: 네.
1: 해 주셨고요.
0: 네네네.
1: 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당장 뭐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까?
0: 맞습니다.
1: 어? 맞습니까?
0: 예.
1: 아.
0: 그 지금 후지산에서 이제 분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 트리거링 팩터를 뭐로 보냐면 주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1907년도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을 때 그 전 한
1: 네.
0: 49일쯤 전에 그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9점대의 지진이 났었거든요.
1: 아, 예.
0: 예. 그래서 지금 우리 30년 안에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9점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 거의 90%로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시에 지금 후지산뿐만 아니라
1: 네.
0: 지금 옆에 있는
1: 난카이 칼데라.
0: 키카이 칼데라 같은 경우도 네. 똑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1: 아, 영향을 받는군요. 키카이 칼데라도.
0: 네, 지금 아까 지도를 보셨겠지만 키카이 네. 칼데라의 위치가 지금 난카이 해곡의 바로 옆에 위치를
1: 그렇지.
0: 하고 있거든요.
1: 아.
0: 난카이 해곡이 동서로 굉장히 길거든요.
1: 네.
0: 1000km 이상 되는데
1: 네.
0: 여기 동쪽에서 발생하면
1: 네.
0: 후지산에도 영향을 그렇죠. 줄 수
1: 있고 예.
0: 서쪽이면
1: 서쪽 키카이 칼데라고.
0: 혹은 둘 다 분화시킬 수도 있고.
1: 둘 다 할 수도 있고.
0: 왜냐하면 지금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두 화산 다.
1: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한 진동 이 요소가 자극을 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키카이 칼데라가 폭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 분화가 일어난다면
1: 네.
0: 우리 한반도가 더 화산재가 낙하하는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한반도가 포함이 됩니까?
0: 네.
1: 그러니까 7,300년 전 키카이 칼데라가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영향을 그 미쳤던 범위를 따져봤을 때
0: 맞습니다.
1: 이번에도 터진다면 한반도를 커버할 것이다. 우산 안에 들어올 것이다.
0: 예, 맞습니다. 그
1: 아.
0: 실제로
1: 네.
0: 그 일본 연구에서 이 키카이 칼데라뿐만 아니고
1: 네.
0: 아소산부터 해서 아이라 아타 칼데라의 과거 분화 때 화산재가 이제 낙하했던 그 우산 구름의 영역을 이렇게 특정한 그런
1: 네.
0: 논문들이 있고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북한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 키카이 칼데라 경우에 마지막으로 7,300년 전에 분화했을 때
1: 네.
0: 우리 경상 남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모두가 이 화산재 낙하 영역에 포함이
1: 아.
0: 됐었습니다.
1: 저기 저 바깥 라인인 것 같네요, 그렇죠?
0: 네네.
1: 경상도와 전라남도를 포괄하는.
0: 예예.
1: 아.
0: 지금 그 보면은 그 키카이 칼데라가 있고 화산재 낙하 영역이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죠.
1: 네네.
0: 저건 이제 바로 이제 그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1: 아.
0: 겁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게 편서풍의 영향을 받더라도 이 분화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1: 네.
0: 우산 손잡이가 살짝 우산 중심에서 벗어나
1: 걸리는 있다 거죠.
0: 뿐이지
1: 네.
0: 우리나라가 충분히 저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화산재가 땅에 쌓여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0: 일단
1: 보통 어느 정도 쌓이나요? 키카이 칼데라 정도가 폭발하면 땅에 쌓이는 화산재는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0: 분화구에서 가까운 곳은 화산재가 그냥 한 번의 분화로 수십 미터가 쌓이고
1: 네.
0: 그 뭐 일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키카이 칼데라에서 분화를 하더라도 일본 도쿄 지역까지 수 센티미터가 쌓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7,300년 전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1: 네.
0: 수 센티미터 정도까지도 화산재가 특히나 제가 있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 남해안 지역 이런 곳은 수 센티미터 화산재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1: 수 센티미터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0: 일단 화산재가 쌓이면 식물들이 이제 사멸하겠죠.
1: 그렇겠죠.
0: 예, 식물들이 사멸할 겁니다. 1차적으로 나무가 됐던 농밭작물이 되었던 사멸을 할 수가 있고 그 제가 현미경 사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1: 네.
0: 화산재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1: 화산재가 유리로 되어 있다고요?
0: 흑요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 아, 흑요석.
0: 그게 이제 화산 유리고 주로 유문암지.

0: 용암이 굳으면 그 화산 유리가 됩니다. 까맣게. 아. 그게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산산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화산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약간 미세먼지처럼 내리는 게 아니구나. 흑요석. 눈이나 뭐 그런 것처럼 내리는 게 아니구나.
0: 네. 완전히 모든 방향으로 칼날들이 예리하게 서 있는 그런.

0: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 이 지질자원연구원팀에서 밝힌 것은 지금 해안당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융기 속도 자체가 그 정도가 된다. 이걸 밝힌 거예요. 예. 지금 그렇다는 건 이게 단순히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500만 년간 그렇죠. 지속된 현상이고 지금 현재도 약 만 년에 4.5m 정도의 속도로 융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떠냐는 거예요. 네. 500만 년 지속된 현상이 그리고 지금 해안당구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현상이 지금 끝났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네?
1: 실록에 왜요? 예.
0: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예. 우리나라에 큰 지진들이 있습니다. 예. 한 2천 건 정도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17세기 보면은 네네. 두 건의 엄청 큰 지진이 있습니다. 예. 1643년에 울산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있고요. 오. 1681년에 양양 대지진, 강원도 양양 아시죠? 오, 예. 이 대지진들이 있는데 네. 이 지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지진을 감지했던 영역들 그리고 지진으로 일어났던 피해 규모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둘 다 7.0 이상의 지진으로 보고 있어요. 17세기쯤에 그 큰 지진들이 발생을
1: 동해안에서
0: 예, 예. 했다는 거예요. 네. 그 특히나 이 양양 대지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특별한데 네. 뭐 이래요. 그 내용을 보면 소리가 우레소리. 구구구구궁 하는 이제 땅이 진짜 미끌리면서 나는 그런 저주파 음이 들렸고 예.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을 쳤다. 예, 쓰나미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일본에서 나서 온 게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동해바다 어딘가에서 그러네. 지진이 나서 그게 우리 그 아까 노또반도처럼 네. 쓰나미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 개조굴 거암들이 모두 붕괴가 다 됐다. 이렇게 말을 설악산이 이제 뾰족뾰족한 암석들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네. 평일에 물이 찼던 곳이 100여보 혹은 560보 노출됐다.
1: 그게 어느 정도예요?
0: 1보가 뭐냐면 네. 하나, 한 걸음. 하나 네. 둘. 네. 하나, 둘 하면 네. 1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1보가 이제 1m 60cm 정도 된다고 해요.
1: 그게 드러났다고요?
0: 네. 100보 노출이 됐으니까 네. 네. 해안선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네. 평일에 물이 찼던 곳이 100여보 노출되었다.
1: 아까 말씀하신
0: 해안선이 저 바다 쪽으로 물러난 예. 거예요.
1: 그 노토반도 때처럼.
0: 네. 노토반도 때 한 200m 물러났는데 우리 동해안이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한 150m 물러난 거예요. 지진 나고 나서. 노토반도에서 일어났던 현상하고 거의 비슷한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1: 17세기에.
0: 예, 17세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걸 봤을 때 예.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약 500만 년 전부터 섭입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네. 해안당구를 통해서 동해가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게 동해안이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고 우리 역사 기록상에서도 400년 전에 7점대 지진이 일본 서부 해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지진이 연달아 났죠. 거기 예. 그때 당시에.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기록들을 쭉 이렇게 조사해서 이 고고 지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 속에 기록된 지진을 고고 지진이라고 고지진. 하고 네. 이 그 문헌에 기록된 연구를 이제 고고 지진이라고 고고지진. 하는데 네. 이 고고 지진 연구하시는 이 지진 전문가들 우리나라의 지진 전문가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약 40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1: 아, 우리나라에 예. 400년 주기요?
0: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뭐 조선왕조실록이지만 예. 이 다시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네. 그다음에 신라의 이제 삼국사기 같은 곳에 기록이 돼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실제로 보면은 경주에 큰 지진이 났다. 그래서 근데 그 어떤 기재 자체는 훨씬 더 그때 당시가 굉장히 러프하게 돼 있거든요.
1: 그렇겠죠.
0: 예, 예 그렇게 돼 있긴 예.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쫙 따져보고 지금 갑자기 보면은 문화재들 중에 네. 고려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막 갑자기 있던 돌탑이 막 무너져가지고 다시 복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다 일종의 보면은 지진의 기록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규모 7 정도의 지진은 400년 정도 주기로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고
1: 본다면 17세기에서 400년 지나면 지금쯤이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2043년이 되면은 울산 대지진이 났던 400년. 그리고 뭐 2081년이 되면은 양양 대지진이 났던 것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게 좀 되게 좀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해야 될지 그냥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이게 그 공상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 홋카이도에서 마지막으로 400년 전 지진이 났을 때가 네. 1611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1: 네.
0: 그 지진이 9점대 지진이 그 홋카이도 쪽 일본 쪽에서 나고 나서 우리나라 17세기에도 그런 지진들이 났었거든요.

0: 아까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주구장창 드리냐면 일본 쪽에서 나는 지진이 우리나라 쪽의 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냐.
1: 그렇지. 예.
0: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께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쪽으로 몇 센티미터 끌려갔고
1: 끌려갔다.
0: 훨씬 더 지진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 예.
0: 예. 지금 그런 것들이 과거 400년 전에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걸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1: 일본 홋카이도 쪽 지진과 우리 동해안 쪽 지진 그 패턴도 지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그렇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한 40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큰 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 뭐. 이제 끝났지.
1: 네.
0: 그런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지,
0: 제가
1: 그렇지.
0: 뭐 범죄자인데 제가 출소한 지 400년 지났어요. 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개과천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진은.
1: 예.
0: 지진은 그런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지진이 안 났는데 계속적으로 뭔가 누적이 되고 있다. 화산도 마찬가지예요. 400년간 분할을 7300년간 분할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마그마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었다.
1: 아니, 이제 요새 뭐 쿨타임 이런 말 하는데
0: 맞습니다.
1: 쿨타임이 차는 겁니다.
0: 쿨타임입니다.
1: 예,
0: 이게
1: 그렇죠.
0: 예. 예, 말 그대로 마지막 분화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큰 분화가 일어날 준비가 되고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1: 그러네요. 오늘 이제 전반부에 말씀하신 키카이 칼데라 화산, 그 해저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미칠 수 있는 영향권에도 우리나라가 들어오고 또 이제 홋카이도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지진들도 우리 쪽 지각에서의 어떤 활동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또 아니면 우리 정부 당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0: 그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를 가면 그 일본에서 이제 40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최대 2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라고 일본 홈페이지 대문에다가 딱 박아놨습니다.
1: 20만 명 사망할 수 있다라고.
0: 네, 네, 네. 그 20만 명 사망을 그 추산한 그 근거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1: 예.
0: 최신의 과학적 견해에 근거해서 최대 규모의 지진 쓰나미로부터 방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계했다. 그러니까 과거 400년간, 과거 600년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수 퇴적물을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육지로 많이 침범했던 쓰나미 사례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2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자가 가장 많아지는 경우인 피난을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적설의 영향으로 이동이 어려운 겨울의 심야를 상정했다.
1: 진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
0: 네,
1: 대비하기도 가장 어렵고.
0: 단순히 지진 자체의 규모가 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후적인 환경도 지금 뭐 기상적인 상황도 최악인 그런 상황을 해가지고 방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엎친 데 덮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20여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이러한 구체적 방제 대책들을 갖추고 있다. 지진 대피소들을 곳곳에 세우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프로토콜들을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그리고 그 뭐 겨울이고 쓰나미에 맞고 이래가지고 동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온 설비 같은 것들을 잘 마련해놓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2만 명까지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최악의 상황 우리가 다 생각해놓고 방제 대책을 세워놨다.
0: 네네네.라고
1: 하니까 조금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0: 그렇죠.
1: 믿음이
0: 그렇죠.
1: 가네요.
0: 이게 지금 국민들이 동요할 것이다. 뭐 애매한 어떤 그런 공포감이 심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최대의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심하시라.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1: 그런
0: 있습니다.
1: 그런 접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0: 그렇죠. 일본 정부 지진 방제 정책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해 인자를 분석을 합니다. 일단은 그 과학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워킹 그룹이라고 이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정부 인사들하고 이 재해에 대해서 회의한 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나왔던 내용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도 그 내각부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대중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1: 회의록을
0: 네.

0: 그러니까 뭐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이거는 그렇죠. 정말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대비책은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 우리는 그 정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만 잘 따르면
1: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게 예, 되겠죠.
0: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어떨까요? 뭐
1: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방제정책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상황을 축소하고 축소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예. 그렇죠.
0: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변을 당하면 네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네. 2009년도 그 이탈리아에 예, 이탈리아의 그
1: 라필라
0: 예, 예, 네. 라필라 네. 라필라라는 곳에서 네. 규모 6.3의 지진이 났고 한 300여 명이 건물 붕괴로 사망했습니다.
1: 예, 예.
0: 그때 당시에 그 지진이 있기 전에 네. 이탈리아 그 지진 화산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학자들이 지금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집에서 쉬어라.
1: 아, 예.
0: 네, 그렇게 한 거예요.
1: 그랬다 참변이 일어났네요.
0: 그래서 예. 그 피해자들 가족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24년도에
1: 네.
0: 이탈리아 법원이 6년 금고형에 처했습니다.
1: 그 과학자들한테 네, 안심하라고 했다는 과학자한테. 네,
0: 그때 당시 난리가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과학자들이 저도 메일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이거 과학적 어떤 활동의 자유를 방해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과학적 견해가 아니라
1: 네.
0: 사람이 몇백 명이 죽고 사는 문제
1: 그렇지.
0: 아니겠습니까?
1: 예. 우리도 좀 진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책을 손 놓고 있는 건 정말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카이 칼데라 화산 폭발 가능성과 또 현재 일본 지진 상황에 대해서 또 김기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경제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썬문답, 한국사, 과학, 우주 그리고 금요일 새로운 코너까지 다섯 편의 알찬 콘텐츠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참고로 수요일에는 잡지사 라디오 방송은 선거 토론 방송 관계로 없을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가난, 분노, 우울,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더라고요. 정주 트레이너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한 달 조금 믿고 두 달 좀 잘 믿고 1년 만에 더 믿고 태권도가 흰 띠, 노란 띠, 파란 띠 되는 거랑 다른 그런 게 되는 그렇죠. 게 아니라 흰 띠였다가 그냥 검은 띠 되는 거예요. 어제는 안 믿었는데 오늘 믿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야무지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들락날락 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믿지 않는 교회 박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중보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어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읽어봤어요. 구약을 딱 펴는 순간 너무 어려서 덮었어요.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4: 이름이
3: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책을 잘 못 읽잖아. 어렸을 때부터 난독증도 쓰고 공부 안 했던 사람이잖아. 재밌게 읽으려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 그리고 구약을 얼핏 들어보니까 좋았다 나빴다 사랑했다가 무섭다 헷갈려. 이러면 내가 도대체 캐릭터를 알 수가 없어. 나는 신학자 아니니까. 성령님은 또 눈에 안 보이셔. 주인공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딱 눈에 보이잖아. 예수님은 눈에 보이죠. 인간으로 오셨잖아. 그러면

0: 나는 어떤 분은 뭐 바울을 뭐 존경한다는데 저는 바울이고 다니엘이고 베드로 다 필요 없어. 다 엑스트라야. 주인공만 보자.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1: 그래요.
0: 이분을 보면서 사복음서를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십독을 했어요. 제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내가 흉내내고 살아야겠다. 제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만 흉내내고 살아야겠다. 이게 믿음이구나. 흉내내는 삶. 하나님, 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게요. 예수님이 12번째 제자까지 있었고 13번째 제자가 없잖아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할게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생존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전 따라갈게요. 그래서 원형을 선택할게요. 베드로처럼 그물을 번지는 어부가 될게요. 라고 해서 신문을 펴서 오양만 쌓 아니 말이야 신문을 펴가지고 아시죠? 오징어잡이 꼴등어잡이 이 배들을 무시시키 제가 되게 단순해요.
2: 그걸 찾으셨어요?
0: 왜냐면
3: 굉장히 극단적이시죠.
0: 극단적이에요. 저는
1: 단순해.
3: 갑자기 읽다
0: 왜 그러냐면 트레이너랑 같이
1: 오양맛살 웃기죠. 그리고 네. 요즘 오양맛살 나오지도
0: 않아요. 그땐 있었으니까 네. 어떤 방식이냐면 영혼 육이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깊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육은 되게 값어치 없는 거예요. 육은 없어질 육체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때까지 과거로 조선시대로 치면 거의 백정 같은 일을 했던 거야. 육의 일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이 육을 버리고 트레이너를 버리고 정말 고귀한 그런 바로 이 어선에서 그물을 잡다가 어느 날 내가 좀 더 감동을 받으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듯이 살겠지.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자. 이런 아주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네. TV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를 보게 됐는데 네. 이 아주머니가 몸무게가 174kg인 거죠.
2: 네. 네.
0: 우울증과 자살시도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폭행과 단칸방 판잣집에 살고 아들 딸이 있는 그런 아주머니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순간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쏟아졌냐면요 그 바로 앞전으로 살짝 돌아가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느끼고 나서 영성 수련회를 들어갔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3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었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을 믿고서 은혜로 살지만 이러다가 내가 살다가 교회에서 늘 좋은 말씀 듣고 일하면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은 가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을 텐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들어갔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자, 사랑을 느끼자는 그런 수련회인데 시계 풀고 다 풀고 핸드폰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첫날 밤 촛불 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 다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제가요 지금 하나님 믿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삶이 도와주세요. 저 좀 채워주세요. 저 좀 재정적으로도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믿잖아요. 이제 돈 잘 쓸게요. 하나님 위해서 쓸게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비움 단어가
2: 비움.
0: 딱
2: 비움
0: 제가 내가 또 내 스스로 또 이런 생각을 또 하네. 또 하나님께 이런 마음 가지니까 미안해서 양심에 걸리니까 비웃는 생각하는 거지. 그러지 마, 조야. 넌 지금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 채워주세요. 비움. 그래서 제가, 뭐지? 근데 갑자기 또 다음 감동이, 네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이미 네 마음에 세상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통해서 너는 이미 저기 차가 지나가면 나는 없지만 나는 저런 차 갖고 싶어. 가질 거야. 이런 마음. 사람이 실제로 가난해도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바로 너야. 너 그거 비워야 돼. 세상에. 그러니까 부자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청렴하게 사는 그런 베풀자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비웠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믿고도 내가 이런 마음 가졌다니. 그래서 제가 비웠잖아요. 마음을. 그 다음날 밤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비울게요 하는데 갑자기 채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건 웬 장난이냐. 내가 또 다시 또 나의 양심을 아니 비우라고 해서 비웠더니 채움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주십니까 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준다고 채워준다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달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눈물로 끝냈어요. 3일째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비움과 체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1: 부름.
0: 제가 와 와. 내가 지금 막 어디 회장님이 부르시나 보다. 어디 장로님인데 돈이 많은 분이 우리 주영재 어떻게 알고서 믿는 형제인데 지금 트레이너 일도 버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형제 같은 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세요. 이럴 줄.

0: 하나님이 내가 부른다.
1: 아, 내가 네. 너를.
0: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부르는 곳에 따라와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셔서 내가 3일 내내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부끄럽게 사실 나왔어요. 그러고 있었을 때 TV를 딱 보다가 그 아주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2: 네.
0: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기로 부르시는구나.
2: 아.
0: 그리고 그 아주머니 집으로 저는 이제 직장도 그만둔 거 상태였거든요.
1: 네.
0: 찾아가가지고 아주머니를 운동 가르쳐드리면 아주머니가 배울 줄 알았는데
1: 네.
0: 아주머니가 마음이 다쳤더라고요. 친척, 가족, 이웃들도 외면했잖아요.
2: 네.
0: 뭐 저 같은 청년이라서 아주머니 살 빼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한다고 해서 아주머니가 알겠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봄에 갔는데 왕복 5시간 거리인데요.
3: 어디죠?
0: 연천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이 안 좋아서 네. 지금 걸어가야 돼요. 마을버스 간다면요.
2: 네.
0: 거기 내려서 봄에 갔다가 여름이 되었고요. 가을이 되고 이제 첫눈이 내리는 7개월이 지난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 네.
0: 저는 그 당시 김밥 천국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줄에 1,000원이었거든요.
2: 네. 네.
0: 세 줄 세서 한 끼씩 김밥 먹었어요. 7개월 만에 아주머니가 도와달라고 문을 열었어요.
3: 그때까지 7개월 동안 문도 안 열어줘요?
0: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저도 이미 벌써 실업자가 된 지 오래됐고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3: 당시 유명한 트레이너였죠.
0: 근데 이미. 제가 일을 그만뒀고
2: 예.
0: 아버지 빚도 과거에 갚고 있었던 거라서
2: 예.
0: 알려져 있었긴 했지만 사실 이제는 벌이도 없었던 상황이고
2: 네.
0: 실업급여도 없는 상태잖아요.
3: 근데 네. 7개월 찾아가셨어요?
0: 7개월 찾은 거죠.
2: 야.
0: 그때는 정말 나도 끝장, 저 아주머니도 끝장, 진짜 하나님 밖에는 매달릴 곳이 아무데도 진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2: 야.
0: 예. 아주머니 들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왜요? 아주머니 상황, 내 상황이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야 이제는요.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주머니하고 얘기하고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울면서 하나님 제 삶도 이제 더 이상 끝났고요. 이 아주머니 진짜 보니까 못 뵐 것 같아요. 주님. 저 어떡하죠? 이런 기도를 아주머니 기도 반, 저 기도 반, 한탄 반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대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 기구가 어디 있어요?
1: 그럴까요?
0: 등록 시절 돈도 없고 동네에 척박한 곳이라서 센터도 없어요 어차피요.
2: 네.
0: 그래서 동네에서 배추 하나 얻어가지고 배추 돌리기 하고요. 돌 쌓아놓고 돌로 운동하고
3: 어머나.
0: 무 얻어가지고 무로 이렇게 무 운동한 다음에 이거를 묵고 끓여서 먹었어요. 이렇게 1년 동안을 네. 운동을 아주머니랑 했는데 아주머니가 살이 빠진 거예요.
3: 그러니까 처음엔 176kg이었어요?
0: 네, 174, 6 정도 됐어요.
2: 예.
0: 아주머니가 몇 킬로 빠졌는지 아세요?
3: 몇 킬로 빠졌어요?
0: 1년 만에 64kg가 됐어요.
1: 네? 64kg요?
3: 네. 64kg가 빠진 게 아니라 64kg이 됐다고요?
2: 네. 110kg가 빠졌다고?
0: 110kg면 지금 제가 110kg가 안 돼요.
3: 네네.
0: 아주머니 몸에서 제 몸이 하나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3: 그렇죠. 1년 만에?
0: 1년 만에요.
1: 우와.
0: 아. 기적적인 일이 생긴
1: 돌과
0: 거예요.
1: 돌과 무로 운동을 했는데.
0: 네.
3: 진짜.
0: 동네에서 난리가 났죠. 어떤 난리가 났냐면 그 몸무게에 한 200kg 가까이 된 아주머니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른 날씬한 아주머니가 새로 이사 왔더라.
3: 왜냐면
0: 그렇게 아주머니는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3: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아주 화제거리가 된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때 뭘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소명과 사명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몰랐거든요. 왜 부르는지 모르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거고 이끌려 갔잖아요. 그 원리도 제가 알게 됐어요. 원리도요.
2: 네네.
0: 기가 막혀요. 뭐냐면 아주머니 붙들고 제가 울었잖아요.
2: 예.
0: 아주머니 마음과 제 마음이 통한 거예요. 저희 살아온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머니가 겉으로 볼 때 허여멀건한 청년이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기도, 저도 죽대 살아났으니까
2: 예.
0: 자신의 마음을 저의 옥통의 삶을 들으면서 열기 시작했어요.
2: 그거네.
0: 같이 기도했어요.
2: 예, 그거네.
0: 그리고서 운동한 거예요. 그냥 운동합시다 해서 움직일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운동했어요. 보세요.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2: 그렇죠,
0: 있었던 것이 혼이에요.
2: 네.
0: 기도하고 눈물로 있었던 시간이 영이에요.
2: 예.
0: 육신의 몸을 다룬 것이 바로 육이에요.
2: 예.
0: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 소리가 많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요.
2: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조용히 골방에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성이 되게 없지만 아시겠지만 저 사회성 없어 보이지 않잖아요.
3: 네네.
0: 저를 죽이는 거예요. 저도 놀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신나게 동창도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고 살아요.
3: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9시 반에 자요. 그래서. 어울릴 일이 많기 때문에
0: 네.
3: 오히려 저는 그 알람이 행복한 거예요.
0: 네.
3: 저를 지켜주는 알람이라고
0: 맞습니다.
3: 생각하거든요.
0: 너무나 똑같으시다.
2: 네.
0: 제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네. 제가 사복음서를 10번 읽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고 모든 편리한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걸 다 버리더라도 저는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자동차 없고 비행기 없더라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러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대기만 보지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더 많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1: 24시간을.
0: 그렇죠. 예수님이 하품하는 거, 코 고는 거, 유머러스한 얘기하는 거, 네. 예수님이 밥 많이 먹는 거, 반찬 나눠준 거. 저는 그런 게 더 사모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보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행복했을까?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많았을까? 성경에 담지 못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능력의 말씀보다 예수님과의 삶을 더 추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내가 자식이거나 뭐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
3: 그렇죠, 그렇죠.
0: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준 것처럼 사랑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대단한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아주머니 옆에도 제가 있어줬고요. 아까 그 아저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이고도 제가 네, 네. 그러고 나서도 룸사롱 가서 술 드시고 새벽 2시에 정 선생이 보고 싶어 하면 제가 룸사롱 달려가서 없구나 그랬어요. 함께 있어주는 것.
1: 네, 네, 네.
0: 우리 자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3: 그거 제가 거예요. 보니까 트레이너계의 션이네요.
1: 진짜 트레이너 뭐, 탈을 쓰신 그냥. 네, 맞아요, 맞아요.
3: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두 번째 봤어요. 이런 거 션 다음으로. 정말.
1: 정말 많이 배웁니다.
3: 보통 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요.
3: 아, 그럼 예수님 시대가 뭐 이렇게.
4: 그러니까.
3: 베드로야,
4: 너 오늘 좀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
0: 그런 얘기요. 네.
1: 그런 얘기가 부럽다.
0: 저는 그런 얘기 부러워. 뭐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데, 주호야, 너 운동 너무 좀 빡세게, 너무 세게 한다. 좀, 네. 어?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뭐 복근 나오면 좋아. 막 이런 얘기를 네. 저한테 농담을 삼아서 하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1: 아니 집사님 센터 회원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0: 네. 네,
1: 저희가 들었는데 어떤 네. 별명이 있나요? 홍반장 뭐 이런 별명도 있다.
0: 저 사실 홍반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네. 영화를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하는 거던데요.
3: 그렇죠, 그렇죠. 부르면 나타난다.
1: 맞아요.
4: 홍대 반장을 홍대
0: 편의점에 가 있고 부동산에 네네네. 가 있고 뭐 페인트 칠하고 그냥 네. 동네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3: 인간 편의점.
0: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 오시면은요. 네. 그분들의 어떤 신상을 제가 다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사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3: 싫어하죠.
0: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발렌타인데이 때 운동 와요. 네. 제가 알죠.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래서 싱글이시군요. 홀로군요. 그랬더니 네. 아유, 부끄러워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팅 되더래요.
1: 어머.
0: 그래서 6명 결혼했어요.
3: 아, 그래요?
0: 6명 결혼했습니다. 지금 6가정 다 잘 살고 있습니다.
4: 야, 대단하네.
0: 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잘 살지 않을지를 제가 궁금해서 항상 1년마다 연락하고 만나고 식사 같이 먹고 그래요. 네, 애프터 서비스. 와.
3: 이거 뭐 듀오나 가연가 게 아니네. 일로 가야 되네.
1: 사업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 결혼의 주호.
0: 그렇죠.
3: 결혼의
4: 주호야.
3: 듀오나 가연이 아니야.
4: 결혼의 주호야.
0: 이제 운동 멀쩡히 하다가 또 이제 회사가 또 이제 권고사직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제가 대신 또 직장도 알아봐 드려요. 그래가지고 면접 연습도 하고 이분이 관련 있는 직장도 서치 좀 해드리고 해서 이력서 쓰는 법도 좀 알려드리고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안경도 좀 바꿔드리고 그래서 이제 입사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4: 취직해줘.
0: 또,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이 망했어요. 그분은 이제 사업 판로를 제가 대신 알아봐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 잘 되시고 불교신자였는데 하나님 있는 자매님 만나서 저 지금 끌려서 이제 예배 다니셔요. 이런 분도 있고.
1: 그리고 시각장애인 뭐 한 분도
0: 네, 그리고 이제 눈이 안 보여요. 네. 이런 분들도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어디서도 안 받아준대요. 제가 안 보이면 왜 못하냐. 그래서 눈이 안 보여도 제가 운동을 가르쳐드려요. 가르쳐드리고 이분에게는 제가 사실 되게 큰 마음이 있는 게 뭘 느끼냐면 시각장애인마저도 눈앞이 안 보이는데도 자신의 인생의 앞길을 나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방황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런 시각장애인 친구도 제가 열심히 운동 가르쳐서 세상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눈이 멀쩡하고 온몸이 멀쩡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고 오히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앞에 좀 나오게 제가 조연의 역할로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고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고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희귀병들, 암환자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삶의 간증에 요만큼 제가 역할을 하는 역할로 저는 있기를 바라요.
3: 이미 뭐 운동을 통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1: 그러니까요.
3: 조종민 목사님께서 왜 신학을 왜? 좀 공부해달라고 네. 권해줬는지 이해가 되네요.
0: 성적은 절대로 보여드릴 수
3: 아니,
0: 없어요.
3: 아니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성 저는 사실 이게 성경을 학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은 무슨 학위를 받기 위한 네. 과정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공부를 해서 내가 알고 싶은 공부 좀 해결한 다음에 맞아. 이렇게 많은 사역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네. 곳에서 내가 헌신하는 것 자체가 신앙인의 길이 아닌가요?

0: 맞습니다. 정확히 네, 맞고요. 정 목사님이 아마 저를 아셨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아, 저한테 네.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 신학교에 꼴등으로 졸업해라. 오. 그리고 아. 1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신학교에서 수석하고 밖에 나가서
1: 맞죠.
0: 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뭔지 모르고서 세계 영매 있지 말고 꼴등으로 졸업하고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2: 너무 멋진 말씀이시다.
1: 우리 목사님이야.
0: 멋지시죠?
1: 좋아하잖아요.
2: 참 많이 배웁니다. 진짜. 네.
1: 마지막으로 그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 뭐 많은 여기 간증 나오셨던 분들이 결국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결국은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간증도 많이 나눴었어요.
0: 네네.
1: 우리 정 집사님은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0: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있다면 바로 아버지였어요.
1: 네.
0: 왜냐면요, 용서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네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2: 맞아요.
0: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건 쉬운데 오히려 용서가 힘들어요.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이 상처가 되던 바로 그 아버지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도 용서를 했다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1: 네,
0: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또 어느 순간 다시 또 올라와요.
1: 그냥 잊은 거죠.
0: 그러니까요. 1년, 2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용서라는 것을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점점 용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용서가 안 돼요. 끊임없이 용서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1: 예.
0: 제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신 분이잖아요.
1: 네.
0: 제가 뭐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던 것을 통해서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1: 그러니까
0: 어찌 보면 사람들을 품는 마음이죠.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치유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용서도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고 제가 여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비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혼육이 있잖아요. 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육에 대한 얘기는 사실 못 듣고 자랐고 목사님들이 항상 영혼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영혼의 구제. 근데 육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그래요, 그래요.
0: 육신이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1: 네.
0: 몸으로 밥을 먹고
1: 네.
0: 몸으로 일하고
1: 네.
0: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몸으로 가족들을 만나요. 우리는 사실 몸으로 살고 있어요.
1: 네.
0: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 있는 거잖아요.
1: 네.
0: 나는 하나님 믿어야 하고 내가 저기 어디서 술판에서 막 어울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1: 끌려가지
0: 말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이 선교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선교의 도구. 나에게 주신 90년 또는 100년의 삶 동안에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지상의 명령과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고 건강한 거지 내 몸 뽐내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요
1: 네.
0: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가운데 사명을 잘 이루는 바로 그런 도구로서 필요한 네. 부분이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다 복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아.
0: 복근 있으세요?
2: 복근 있으시죠? 갑자기
0: 정신 드시세요.
2: 갑자기 딱 이렇게 시선을 피하면서
0: 복근은 없으면 이단이에요.
1: 아, 왜요?
0: 복은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1: 저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거 많이 쓰셨던 멘트인 거
0: 맞아요.
1: 복의 근원 이런 거
0: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육신의 복근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복근 그것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아직 그대로 센터 지금 네. 현 을지병원 구 안세병원 건너편에 네. 아직 있죠? 스타트레인.
0: 네, 있습니다.
1: 네, 그 네. 작은 3층짜리 건물.
0: 네. 예. 지금도 그냥 변함없이 그 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1: 그 건물 제일 오래 버티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1층, 2층 자주 바뀌던데.
0: 네, 맞습니다.
1: 제가 매일 거기를 오가거든요.
0: 언제라도 오시고요.
1: 네.
0: 설사 이 방송 보시고서 나는 돈이 없어요. 아니, 그냥 모두가 다 오십시오. 정말이에요.
1: 아, 이거 없어도
0: 저희는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일은 아니에요.
1: 네.
0: 단 한 분을 만나더라도 깊이 만나고 거제도, 제주도 저기 먼 데서도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도 제가 알려드리고 중보해주고 이렇게 오는 분들 있으니까요.
2: 너무
0: 귀하시다. 못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려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정말 좀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힘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 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 센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을 돈 받고 가르치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스클럽이라고

0: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지금 오픈을 하신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2: 네.
1: 그럼요. 네. 그럼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돈이 없고 어려운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전도 안 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저는 전도의 사명이 운동을 통해서인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은 무료로라도 운동해드리고 하나님 믿게 드려야죠. 하지만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그분이 장로님과 권사님 말하면 그분은 분명히 돈을 내실 거 아니에요. 헌금이든 비용이든 간에. 그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선교와 사역을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원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0: 그 등록비를 못 낼 한 영혼에 대한 그 트레이너비는 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네요.
1: 그럼요.
0: 맞아요. 그 그럼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귀중한 사역을 정말요. 하고 계셔서 앞으로 아, 하나님이 더 크게 많이 사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3: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참 순수하시고 네.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 저기 보시면서 예수님이나 이렇게 딱 얘기하실 것 같아요. 주야, 저기 가. 주야, 네. 주야 하면 아, 진짜 주님의 호출을 네. 지금처럼 계속 받는 우리 주호 집사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멘. 이거 좋아요. 아까 뭐 저는 아까도 저 그 미국에 가서 헬스클럽을 갔더니 네. 저는 뭐가 부러우냐면 우리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네. 특히 또 살을 빼야 된다든가 이 운동을 살 빼는 도구 미용의 하나로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미국 가서 헬스클럽을 다니면 젊은 고등학생 네. 대학생들도 운동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리고 우리 그 외국은 고등학교 과정 중에도 필수적으로 뭐 구기 과목이든 운동을 맞아.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는데 네. 우리는 오로지 구경 쓰고 우리는 오로지 다 외워서 답만 쓰라고 교육을 받아서 운동은 나중에 늙어서 아플 때 하는 거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몸짱이 되거나 어디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2: 맞아요.
0: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는데 진정한 성전이 된 내 육체가 네.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운동을 하지 않고
1: 예, 예.
0: 보여주기 위한 운동만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은 비만이라는 것 살찐다는 거 저도 비만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이 제일 중요한 병이 위험한 병이 무기력증이거든요.
1: 네네네.
0: 만사 귀찮고 네. 하기 싫고 그 무기력증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폭식이거든요.
1: 네네네.
0: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다 보니
1: 네.
0: 내가 여기서 뭘 날씬해지면 뭐해 그리고 계속 이 폭식이 그럼요, 스트레스로 그럼요. 인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1: 네. 그러니까
0: 결과로는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 많죠.
1: 정확히 지금 포인트를 잡으셨는데요.
0: 네.
1: 사실 우리가 과식을 한다는 것은 배가 고픈데 더 먹는 게 아니에요.
0: 네네네.
1: 내 안에 영혼의 허기짐이 생기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0: 네,
1: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마시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0: 네.
1: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거기에 피로를 요한 것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운동을 통해서 네. 전환을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0: 그러네요.
1: 저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0: 네네.
1: 예전에 우리 커피 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2: 아니요.
1: 커피숍 커피숍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동네 분들이 이제 커피 마시러 오면 전도한다고 네네네. 하지만 사실은 커피숍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0: 예, 예,
1: 이미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0: 맞아요.
1: 사실 밖에서 저 들어오기도 뭐하잖아요.
0: 너무 오래 앉아 있어.
1: 그럼요.
0: 남의 집 얘기하면서.
1: 저는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0: 네.
1: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0: 예.
1: 작은아만 공간에서 그래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0: 네네.
1: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 제가 정말 운동을 가르쳐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믿는 분은 몸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 안 믿는 네. 분은 전도의 통로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1: 교회 공간 많잖아요.
0: 네.
1: 제가 말씀드렸죠. 기계 필요 없으니까요. 돈이 네. 필요 없어요.
3: 맞아요. 네.
1: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서
0: 맞아요.
1: 선교의 사명으로 교회가 그런 육신의 건강을 돕는 네. 곳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0: 네.
1: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운동하는 삶으로 건강한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멘.
0: 오늘 귀한 가정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대의 부입니다. 책 속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입니다.
1: 우리는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흔들립니다. 여기에 AI의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삶의 방향은 흐려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내면과는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글쓰기를 단순한 기술로 여깁니다.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문장을 잘 구성하는 능력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 안에서 글쓰기는 단순한 작문 활동을 넘어섭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성찰의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 훈련입니다. 불안은 대개 마음속에 쌓여 있지만 충분히 표현되지 못할 때 더 커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왜 힘든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기 시작하면 생각은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막연했던 감정이 언어가 되고 흩어져 있던 고민들이 정리가 됩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왜 외로운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글 속에 써내려가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과 불안, 분노와 감사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신을 써내려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신앙의 본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글쓰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짧고 빠른 콘텐츠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소비되는 영상과 자극적인 정보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경험은 부족합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천천히 생각하고 성찰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속도보다 깊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아는가 보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가를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이었습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늦게 계속 늦어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못 받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걸까? 누군가는 이미 자리 잡은 것 같고 누군가는 이미 응답받은 것 같고 누군가는 이미 회복된 것 같은데 아직 나만 광야길 걷는 것 같고 나는 아직 기다림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런 먹먹한 때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21장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정복한 땅을 분배가 다 거의 이루어진 마지막 시점입니다. 광야길 40년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에게 다 땅을 골고루 제비 뽑아서 분배했습니다. 근데 유독 레위 지파라는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지파들이 거주할 영토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교회 권사가 됐는데 다른 권사님 다 집 사고 애들 잘 되고 결혼시키고 하는데 자기 집만 오직 집도 못 얻고 애들도 결혼하지 않고 몸은 아프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 수 있겠어요? 레위 지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21장의 상황을 민수기 18장 20절은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저를 주목하세요. 여기 아론에게 이 말은요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훗날 들어가도 아무런 땅도 어떤 것도 분깃도 너한테는 없을 것이다. 무섭고 준엄한 선고입니다. 장로 임직하는데 어떤 장로님 보고 당신은 장로가 되어도 어떤 복도 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토록 냉엄하고 준엄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너는 어떤 땅도 얻지 못하고 기업도 분깃도 분복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잔인한 선고를 하신 건가요? 레위 사람들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듯한 신앙은 있었으나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옳은 일에서 벗어나면, 잘못했다고 느껴지고 명분이 주어지면 너무 잔인하리만큼 자기가 집행자요 판단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분만 있으면 지나친 기질과 판단자 노릇하는 행동,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힘을, 권세를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여요. 불을 질러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침착하고 신중하게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팩트를 정확히 분석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이 일에 나서는 것이 정말 덕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에 유익할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움직여야 할 텐데, 레위 사람들은 딱 듣고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생각에 잘못됐다 딱 느껴지면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한테 땅이 주어지고 기업과 힘, 권세까지 주어진다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겠고 너한테는 힘을 내가 못 줘. 어떤 분깃도 없을 것이야. 레위 지파 사람에게는 너는 다 좋은데, 반듯한데 넌 힘이 주어지면 판단자 노릇해서 많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 그래서 난 너한테 힘을 비축할 권세를 사용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줄 수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설 자리, 기업, 땅, 권세를 주셔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정확히 해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어느 교회, 어느 직장, 어느 도시 가도 설 자리가 주어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과 성령으로 부서지고 겸손해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질서 앞에 순복하는 온유함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땅이 주어지고 기업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온유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질서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공로를 통해서든 남보다 빠르게 높은 자리 권세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결국 원천 봉쇄하시고 흩어 버리신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한 교훈이 오늘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존중받던가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냉엄하게 그 기질이 강하고 조급하고 잔인한 쉽게 판단자 노릇하는 이 사람에게 땅은 주지 않지만 한 손으로는 막으셨는데, 하나님은 투 핸델라지, 손이 두 개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손으로 막으시면 다른 한 손으로 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물질이 막혔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거 열고 계셔요. 막힐 때 열린 문에 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릴 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다른 쪽을 닫으셔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 뭐도 없겠고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다로 끝나잖아요. 없을 것이 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 되리라. 충격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땅덩어리 몇 평 주고 그것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아서 농사짓고
그래서 소출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인생의 자랑으로 행복으로 알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성막에서 요즘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자기들은 끝까지 있는데 땅도 분배받지 못했을 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아론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와서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2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1장 2절 크게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가, 실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와서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초지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거주할 땅은 없지만 우리로 말하면 전세 한 칸이라도, 우리로 말하면 다가구 주택 하나라도 준다고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성읍과 목초지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20장을 강의하면서 여기 성은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도피성. 따라합시다. 도피성. 각 지파들이 내놓은 어느 지파마다 어떤 죄인도 죄를 보면서 심판받기 전에 하루길 걸어가기 전에 각 성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광주, 그러면 광주의 역동 쪽에 뭐 격안돈 쪽에 도피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이나 실패하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 정죄받기 전에 그 도피성으로 가면 그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 장로들이 그를 받아주고 자초지정을 들어주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것이 도피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각 지파에서 무려 48개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 도피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흩어져 가서 그 도시마다 할당된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인생 살다가 실패하고 아파하며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힘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받아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구원받고 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사는 삶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축복이라는 거예요.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왜 열두 지파 가운데 하필 그 경솔하고 잔인한 레위 지파한테 이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건가요? 레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간 사이에 모세의 친형 아론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다 거기 따라가서 막 섬길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할 때 땅은 주지 않지만 너는 기질이, 너 돈 많이 벌면 너 교회에서 교만할 거야, 너 사고 칠 거야, 그런데 대신 너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니 너는 내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am Christian.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하면 하나님은 어느 날 내가 받아야 할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결론인데요. 1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처럼 떵떵거릴 만한 땅은 얻지 못했지만 우리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는 주셨다? 성읍들, 도피성으로라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느 도시에 살게 하신 것은 나를 파견하여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믿으니 하나님 내게 약속대로 내게도 살 공간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도 약속대로 주시옵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는 것이 여인된 우리의 특권이요 사명이요 회복해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광야 생활도 끝났습니다.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세월도 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했어도 아직 얻지 못한 것, 최선 다했지만 여전히 막혀있는 것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크게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견고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충지대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은 완충지대가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하면 바로 뒤집어져요. 환경이 어려우면 바로 원망해요. 너무 사람이 완충지대가 없어서 가벼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충지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어요. 다 무너졌어도 나는 기도할 수 있기에 견고하리라. 네가 나를 아무리 판단하고 나를 욕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한테만 땅을 안 줍니까? 그때 잔인하게 했을 때 시몬도 같이 했는데 왜 그는 아니에요.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한쪽 문 닫으시면 한쪽 문 하나님이 여신다. 이거 안 주시면 더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는 이 멋진 모습이 오늘 레위인들의 모습이에요. 뭘 구하고 있어요? 성읍과 목초지를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거주가 목표가 아니에요. 성읍에 사는 목적이 뭐죠? 일반 사람은 땅에서 소출 얻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을 얻고 일할 수 있는 것은요 꿈이의 꿈을 꾸기 위해서요. 돈을 버는 게 옛날에 목적이었어요. 100억, 200억이 목적이었어요. 이제는 돈 벌어서 그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하고 이웃 나누고 이거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꿈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지파처럼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해서 나만 잘 먹고 먹고 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고 이웃으로 들어가서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도피성이 되어서 세상에 지치고 실패하고 상한 심령들을 받아주어서 그 영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꿈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말합니다. 레위지파를 보라. 그들이 받지 못한 것 같았으나 그들은 결국 더 좋은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받았느니라.
오늘 여호수아 21장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기다리신 하나님은 한 손으로 막으실 때에 다른 손으로 더 좋은 거 더 그

0: 거룩하고 더 온전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수백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꿈의 꿈을 꾸게 하사 어떤 일에 성공을 주셨을 때 먹고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레위 지파처럼 내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시나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레위 지파는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레위 지파 후손들이 땅과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복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어떻게 안겨주셨는지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44절에 보면 외부의 공격들이 왔을 때 많이 못 배웠다고 가진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비웃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정리해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설명하시고 나서 여호수아 21장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구절이 45절로 귀결됩니다. 45절 그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중간에 포기하고 상황 따라 변하고 약속을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분일 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하신 약속, 전쟁 중에 하신 약속, 눈물 속에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한마디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여졌다. 우리가 인생 다 살고 하나님 오라 하는 그날 아내도 자식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팬티 두 장도 못 입고 갑니다. 10원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0: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코리아에서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참을 고민하던 이에게 분명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니까요. 공의와 정의, 아마도 그건 유명한 위인들만을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어른이도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일 테니까요. 우리 일상에서 기쁘게 껄껄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아침에 왕의 왕 되신 주 함께 들었어요. 두 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50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CBS 라디오, 레인보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연 신청곡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해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며 진행자에게 비밀글, 기도의 제목들, 신청곡 남길 수 있어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늘의 찬양들, 오늘의 이야기들 배달 시작합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장윤영의 알파와 오메가, 팀 루거십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이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함께 나눕니다. 8878번님의 문자 사연이에요. 오랜만에 보내봅니다. 매일매일 사냥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의 신청곡은 온 마음 다해입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더 크네요. 평안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광야를 걷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낀다는 말씀 너무 좋네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종종 까먹고 내가 앉아있는 편안한 곳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죠. 네, 온 마음 다해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8974번님 김도연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신청합니다. 도운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기를, 더워지기 전에 여름을 대비함을 믿음으로 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좀 비도 오고 그래서 더위가 살짝 물러갔는데 또 다시 다음 주면 또 여름 같은 봄이 이어지겠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430번님 신청곡 본향을 향하여 신청해도 되는지요 하셨는데 아 신생캠프 신청곡이야 뭐 많이 해주시면 좋죠. 근데 본향을 향하여 이 노래 그거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아 너무 좋은 노래인데 근데 신생캠프랑은 조금 신청해 선곡해 본 적이 있나 싶은데요. 뭐 오늘 뭐 신청해 주셨으니까 한번 듣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먼저 전선아의 목소리로 나갑니다. 온 마음 다해.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땡땡땡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이 땡땡땡,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새입니다. 너무 많아서 기피하는 분도 있지만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죠. 자,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거의 정답에 가까운 곡이죠. 옹기장이의 노래입니다. 땡땡땡같이 온유한.

마커스 워십의 깊어진 삶을 줄게 들었고요. 아까 신청하신 본향을 향하여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에 이어서 류하나의 목소리로 온 천하만물 우러러 함께 들었습니다. 성가대가 뭐 왔다 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타이니 에코의 노래 듣고요. 2부에서 만나시죠. 3, 4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길을

0: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사연과 신청곡, 기도 제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2부의 시작은 주중에는 뉴CCM, 주말 주일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합니다. 토요일에는 CCM 캠프에서 한 주간 방송된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트를 많이 남겨주신 곡들 모아서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시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그리고 잔치 공동체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세 곡의 인기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여러분의 사연 또 배달합니다.

세 곡의 주간 인기곡 CCN 캠프 선곡 중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곡 세 곡 들었어요.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잔치 공동체, 시와 그림의 무리를 걷는 자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실시간 선곡표에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하트가 이렇게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CBS 뮤직 차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이 노래 좋다, 다시 듣고 싶다, 이 노래 은혜가 있네 하는 곡들을 만나시면 꼭 잊지 마시고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멋진 선곡으로 돌려드립니다. 8389번님의 문자 사연이에요. 오늘 특별한 집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분과 식사와 교제도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아마 새가족 모임 같은 것들을 미리 하셨나 봐요. 네. 주님께서 찾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뻗어서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곁으로, 교회 안으로 초청하는 일을 정말 쉬지 않고 해야겠어요. 네, 화이팅! 8612번님, 주일학교 교사를 벌써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기도가 아니고선 설 수 없는 자리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신청곡은 최고의 선물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와, 주일학교 교사를 거의 20년 넘 가까이 하신 거네요. 이러면 정말 처음 가르친 아이는 지금 성인이 되어서 같이 교사를 할 정도에,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목사님도 아니오, 성가대도 아니오, 찬양팀도 아니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화이팅! 네, 신청곡 듣습니다. 최고의 선물, 파이디언 선교회의 노래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린이 노래 하나 더 듣죠.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행복, 세 곡이었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땡땡땡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이 땡땡땡,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새입니다. 너무 많아서 기피하는 분도 있지만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죠. 자,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정답 참여 기다리면서 박지연의 노래 듣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광야를 지나며 희즈윌의 노래 김동욱의 솔로로 함께 들었습니다. 0204번님 아이가 ADHD와 경계성 진

능력을 가진 아이라 기도가 꼭 간절히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자녀를 향한 기도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 개인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CCN 캠프를 함께 듣는 캠프 가족들 얼굴과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마음의 간절함을 같이 이해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경계성 지능과 ADHD를 가진 이 아이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정 안에서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러빔의 노래 보내드려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토요일 밤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저도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 아논 딜라이트 갓 타임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1: 참 많은 시간을 돌아왔지 당신 없이 보냈던 24시간 그때 당...

And I pray, and I pray, and I pray. Yeah, yeah. 참 많은 시간을 돌아왔지. 당신 없이 보냈던 24시간 그때 당신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빛과 소금 찬양으로 강하고 담대하리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또 3일간의 연휴가 우리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는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진 두 곡의 찬양. 먼저 With Friends,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주 우리와 함께 앨범에서 전해드린 강하고 담대하라, 중간에 조아문 목사님 음성도 들으실 수 있는 버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틀은 이삭줍기 주중에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고요. 또 3일간의 또 꿀같은 연휴 모두들 즐겁게 재미나게 신나게 보내시라고 힘차고 즐거운 찬양도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줍기 오늘 첫 곡은 7493님께서 여유롭게 축복송 함께합니다. 수평선 보이는 바다 보러 가고 싶네요 하시며 신청하셨던 존영의 감사, 오늘 이삭줍기로 전해드립니다. 아비가일님께서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남겨주셨고요. 또 위스덤님, 지난 청년주일에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듣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어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피아워십의 찬양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존 영의 감사, 주리가 부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까지 함께 하셨어요. 라니 님께서요. 새벽 예배를 둘째와 친정엄마와 함께 다녀왔어요. 5월 가정의 달로 가족 약속 예배로 짜여져 있어서 평소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함께 예배당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받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제가 염려하고 있는 기도라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내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맞아요. 예배당에 교회에 직접 가서 드리는 예배, 무언가 따스하게 나를 감싸는 느낌, 특히 가족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담긴 장윤영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준비했어요.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장윤영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이어서 안성진 안아주세요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돌아보니 비와 관련된 찬양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이삭줍기 오늘도 마이클 W. 스미스의 힐링 레인을 이삭줍기로 준비했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곡과 연주곡까지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촉촉히 내린 비로 화단에 혹은 논밭에 작물이 쑥쑥 잘 자라날 거라는 사연을 많이 만났고 특히 모내기 준비하신다는 사연도 기억이 납니다. 이길승 그대 화단에 먼저 들으셨고요. 꽃도 이준석 찬양으로 이어봤습니다. 주영님께서 임바울의 첫사랑 때를 오랜만에 신청곡으로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임바울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죠. 좀 걸쭉하고 굵직하고 걸걸한 이런 느낌입니다. 첫사랑 때 함께 보시고요. 배추님 신청하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의 노래 원주에서 늘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2102님께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신청하신 곡 오늘 이삭줍기로 준비했습니다. 조이포유를 통해서 아나운서님들의 멘트를 들으면서 그 우리 삶의 굉장히 작은 소소한 그런 삶의 지혜들을 많이 배우게 된다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내 주의 강가로 원곡인 홍순관 찬양으로 은혜의 강가로로 준비했습니다.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임바울의 첫사랑 때 향기로운 나무,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에 이어서 홍순간 은혜의 강가로 전해드렸고요. 사랑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박종호 씨가 부른 버전인데 함께 보시면 또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픈 고질라님, 하나님의 일, 사명에 온 마음으로 감당하며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응원도 보내봅니다. 한이의 행복 써주셨는데 준비했어요. 허유미님 위러브의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은 위러브의 찬양으로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카펠라 느낌의 박종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이의 행복에 이어서 사명 동방연주 그리고 나는 오늘을 살리 위러브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영동제일교회 찬양가 경배 준비했는데요. 내 마음 다해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핀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캠벨은 영국의 아즐 지방의 공작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시는 캠벨이 캐나다 총독으로 취임하기 전에 쓰여졌지만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널리 애송됐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울창한 삼림이나 웅장한 산세가 이 시편의 내용과 유사했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이 많이 애송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환경을 가졌던 스코틀랜드인들도 이 시를 즐겨 애송했습니다.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거나 여행 중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애송한다고 해서 여행자의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캠벨이 지은 찬송으로는 우리 찬송가에 바로 이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한 편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핀입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천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고,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24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로 인해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삶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분주한 삶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다스려 주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하신 주님의 섬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선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직하게 소통하는 이들이 선택받게 하소서. 선거 기간 동안 서로를 향한 비방과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바르게 경쟁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0: 5월 24일 주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아가 부르는 이곳은 거룩한 땅. 윤은주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6장을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6장. 욥이 대답하였다. 아,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만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꼬리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리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믿었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봐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성경 낭독 욥기 6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이었습니다. 찬송가 491장 듣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엘 여성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에니 전합니다. 이어서 시와 그림의 찬양 바람 속의 음성 듣겠습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여리고성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목말라 했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갈망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목마르고 갈망하는 사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주일이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코끝에 호흡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5km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시 여리고는 순례객들, 유월절 순례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도시는 세관이 있어서 항상 풍요로운 도시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했습니다. 바는 아람어죠. 그리고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는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소경이면서 거지였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의 돌파구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겨우겨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리고 길바닥에 엎드려 구걸을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맹인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맹인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냥 보기 원합니다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시 보기 원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 한때 세상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파란 하늘도 보고요. 나의 사랑한 자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보다 못 보니 더 절망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건에 대한 그 바디메오를 향한 사회적 통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인과응보다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전반에 깔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받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7절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자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듣고 소리 질렀어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대신에 귀로 들을 수 있었고 입으로 소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응답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인 여인이 보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요. 맹인이 오늘 처음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각과 청각이 발달됐겠죠. 향수 냄새 풍기면서 짤랑짤랑 돈소리 내며 오는 자를 발견하면 애처롭게 구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외친 외침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차원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한 외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 존재와 전 인격과 온 생애를 걸고 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절망과 실패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일주일에 1분만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과 온전하고 전 인격과 전 생애를 걸고 교제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온전히 주를 사랑하면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이지만 아니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단 한순간만이라도

0: 그렇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파산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갈망하는 자, 간절한 자가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소리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감히 거지 주제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슬렸을 거예요. 로마와 싸울 위대한 메시아, 그들은 생각했죠. 예수님 십자가의 발걸음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걸 꿈꿨기 때문에 굉장히 꾸짖고 그를 위협합니다. 사실 상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외쳤다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바디메오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연민도 없습니다. 그저 불편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히 네가 뭔데 주제넘는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절망적인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아파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의 특징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마음 아픈 자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일어나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깨어 일어나 그들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자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케 한 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그 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해서 소리쳤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야단치기 급급했습니다. 거룩한 주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권한한 마음을 나아가길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 아픔,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프레이즈 유니온이 부르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5월 24일 주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서울 모태탑 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송가 62장 고요히 머리 숙여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부활 후 40일 때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날이 승천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늘 이 평일인 목요일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16년 동안 여기에서 설교를 해왔는데 이 본문으로 단 한 번도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끝에 나오는 이 승천 이야기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래 주님의 그 승천 기념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다섯 개의 가장 중요한 축일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꼽혀왔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역자 마틴 루터도 교회력 가운데 가장 무게 있는 날 중에 하나다라고 한 게 바로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저도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승천에 관한 설교를 해오지를 않았고 또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고 또 문제를 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승천절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 부활절에는 달걀, 뭐 성령 강림절에는 불꽃이라고 하는 이미지라도 있을 텐데 이 승천일에는 그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의 승천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마 우리의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변해서 억지로 그렇게 피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세기만 하더라도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 숨쉬면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던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천둥, 전염병, 별의 움직임, 그 모든 것들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둥은 대기의 방전 현상이고요, 전염병은 바이러스의 확산이고 별은 빛의 입자로 설명됩니다. 그 어디에도 신의 섭리라고 하는 것들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잠드는 사람들에게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고대의 신화로 처리되고 맙니다. 기껏해야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보았던 흰옷 입은 사람이 구름 위로 떠오르는 그림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라고 뭐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중얼거리지만 그 문장을 문자 그대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진작에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또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주님의 승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으로 우리가 펼쳐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44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아까 읽었었는데요, 여러분이 빠르게 눈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로 살다가 드디어 이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매우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는 이렇지 않아요. 그 자리는 슬픔이 있어야 되고 눈물, 콧물도 다 빼야 되고 침묵도 있어야 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워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이별의 장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50절 말씀부터 우리 주목해 보도록 할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시더니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51절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그 마지막 자세가 손을 들은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분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제자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데요. 남겨진 제자들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5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히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스승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빠이빠이하고 끝났는데 제자들이 지금 막 좋다고 기뻐합니다. 도대체 이 기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베다니라고 하는 이 장소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합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시간 정도 그 걸어서 한 3km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마을이 몇 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그 장면,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곳을 또 찾아보면 베다니에 또 한 명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장면이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 내용들을 종합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에서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단순한 지명 이름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 그리고 환대와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승천하게 됩니다. 승천하시던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11 제자를 모아놓고 거기서 마음을 열어주신 다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기 전에 하신 일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같으면 내가 여기서 떠난다 그러면 아 너희들 잘 있어 그런 다음에 이 공동체가 잘 되도록 몇 가지를 당부했을 것 같아요. 조직을 좀 잘 정비해야 돼.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또 프로그램을 뭘로 하고 하면서 탄탄한 조직을 제안을 하고 아니면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읽힙니다. 교회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해석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교회의 사명으로 읽힙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그동안 못되게 굴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승천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소를 아쉬운 이별 또는 신화의 한 장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슬픔도 없고요 신비한 전설 같은 이야기도 여기에서는

남기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또 읽어보면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왕 위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으로 읽었던 시편 4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47편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지금 이 시편 47편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이 보좌에 등극할 때 부르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큰 함성으로 그리고 나팔로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 모습을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사라지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 즉위하시고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서가는 이게 또 무슨 뜻인지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하늘로 오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다음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두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주님의 발 아래 황제의 권력도 시장의 논리도 알고리즘의 지배도 여론의 흐름도 모두 다 그분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승천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떠나심이 아니라 자리를 잡으시는 것이고 사라짐이 아니라 왕이 되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승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누가복음이 끝나면서 사도행전으로 갑자기 넘어갔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쓴 글입니다. 편지로 같이 쓴 건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종종 누가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요. 누가의 두 번째 편지라고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너무 신기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질타하고 꾸짖는 이야기로 저에게는 그렇게 읽힙니다. 만일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지금 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룩한 사건을 목격했고 사라지는 그 당신의 스승을 정말 그리워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이 자연스럽고 경건한 이 모습에 천사가 갑자기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승천이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시선을 땅으로 돌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위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 감격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첫 터전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1세기 제자들은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천사가 꼬집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냉정하게 보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로, 또 회의실의 권력 구도로,
자녀의 성적표로 향해 있는 게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한 그 시선 어디에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자리할 자리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루터는 바로 이런 시선을 두고 자기 안으로 굽은 시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안으로 굽은 시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갇힌 시선, 모든 것을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끌어붙이는 굽히는 시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굽은 시선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선들이 모이면 그 시대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한동안 지구의 들판이라고 불리던 우크라이나의 그 곡창지대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의 골목이, 아프리카 수단의 마을들이 매일 전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이 뉴스 한 꼭지로 나오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전혀 타격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한국교회는 또 어떤가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양극단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강단과 회중을 동시에 점령해버렸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찬송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적군의 언어를 토해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혼자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죽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또 점심 우리 애찬의 식탁에서도 함께 앉아있는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끝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니까. 나에게로 굽은 이 시선은 결국 이렇게 우리를 서로에게서 잘라내는 끔찍한 가위가 되어버립니다. 1세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위만 쳐다보느냐 라고 묻던 그 천사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위도 아니고 너희가 부르심받은 자리도 아니고 전쟁의 비극도 아니고 교회 분열 앞에서도 아니고 옆 사람의 외로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시선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 보면 24장에서 들려주지 않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줍니다.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위로, 제자들은 세상으로. 이게 바로 승천이 만들어낸 새로운 방향입니다. 여기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거의 자동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해외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지명들의 배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멀어지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나머지 이 네 개의 이 지명들은 인간의 경계를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점점점 그 울타리 너머로 가는 것을 바로 이 네 개의 지명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유대는 어떤가요? 유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사마리아는 또 어떤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한 우물을 쓰지도 않고 한 식탁에 앉지도 않고 길에서 마주치면 옷자락도 닿지 않으려고 피해갑니다. 그 넘어 땅끝은 또 어떤가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은 지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이 땅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

지도 끝까지 너희들이 가라라고 하는 해외 선교의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평생 외면했던 사람들, 끝까지 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까지 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남은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읽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일 하셨나요? 그분이 찾아가고 손잡아준 사람들을 명단을 한번 목록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세리와 죄인,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부정하다고 모두가 다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한센병 걸린 자, 사회 바깥으로 내몰린 여인과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들과 식탁을 나누십니다. 당신 모두가 다 꺼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일을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체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을 늘 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도 명확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도 명확해집니다. 교회는 달리 말하면 안전지대, 안전가옥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한 자리에서 한 떡을 떼는 그런 자리이고, 세대가 달라도 상처와 다름을 안고 와도 쫓겨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자기의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교회의 중심에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시기와 미움, 배척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나의 귀, 나의 입, 나의 머리, 나의 가슴을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베다니에서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기 삶의 자리,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일상이 곧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고 또 이 그 본문을 여러 번 그 소리내서 읽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의 그림처럼, 영화처럼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자세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 주부에 보면 한 손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요, 그 모습, 손을 든 그 자세가 마음에 그리도 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남겨진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들어 올리셨고 제자들을 향한 그 손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거두지를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모습으로 읽힙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이 그리도 위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정직하게 우리 안을 들여다보죠.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손에 쥐고 싶었던 것을 어느 순간 탁 쥐어도요,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 바라던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 올라서도 더 큰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한참 좋아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어도 밤이 되어서 혼자가 되면 설명하기 힘든 갈증이 속에서부터 막 밀려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내 안에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있든 없든 교회를 다

다니든 다니지 않든 누구나 다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빈자리 하나쯤은 다 가지고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승천을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 거두지 않으시는 손, 그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승천을 옛 이야기처럼 흘려보냈을지 모르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 축복의 손, 보호의 손, 그리고 희망의 손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의 가장 부서진 자리 위에 다른 사랑의 통치가 있기를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병상에서 천장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의 영정을 마주할 때, 전쟁의 폐허에서 무너진 집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자리 위에 바로 주님의 들려진 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의 메시지입니다. 떠나심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들린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베다니의 그날 제자들은 스승의 빈자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들린 손을 보고 돌아갔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사라짐이 아니라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도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예배가 끝난다. 그리고 주님의 복된 손 아래서 우리의 월요일이 다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이 사라진 분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며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주님, 우리 앞에 당신의 손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축복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0: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2: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1: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퍼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의 달 사랑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이제 제가 드리는 숙제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잘 실천하셔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랑을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그 사랑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도 계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지 말아라 받은 만큼만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퍼준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퍼준다. 사랑은 퍼준다. 작년에 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물었어요. 야, 고등학생 돼서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냐? 물었더니 그 아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두 가지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금융치료와 치킨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 용돈 주고 치킨 사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 아들을 쳐다보면서 학교를 다녀오거나 학원을 이제 늦게 갔다 오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거나 하면 이제 그 얼굴을 계속해서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 용돈이 필요하지 않나? 치킨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러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계속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저의 모습, 아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냥 돈이나 치킨 주려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용돈을 받고 치킨을 먹으면서 아, 아빠가 나의 힘든 걸 알아주는구나. 내가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의 언어를 연구한 게리 체프먼은 이것을 선물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이 된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에게 선물 없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기본적인 본능, 사랑을 움켜쥐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받고 싶고 잃기 싫은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만 주는 것 같지? 내가 더 주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사랑이 계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거래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면 서로의 마음은 다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은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배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사랑을 움켜쥐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랑을 퍼주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상대방에게 주면 내가 그를 통하여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어라. 아니면 자격을 따져봐라. 받을 만한지 아닌지 자격 따져보고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 수식어 없이 뭐라고 그래요? 주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고 나면 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시는 것이 어떻게 주시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쌀을 팔면 되에 담아서 팔죠. 이제 이전에 그람, 무게에 대한 개념이 이제 그람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그 되에 몇 번 퍼가지고 주는 것,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쌀도 그냥 푸는 것과 이거를 한번 흔드는 것과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냥 퍼서 담는 것과 퍼서 흔들어가지고 내려앉힌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얹어서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을 흔들어서 더 밀도를 강하게 채우고 그 위에 더 얹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흘려보내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받으면 기분이 좋죠.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뭐든지 하여튼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많이 움켜쥐면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흘려보내는 것에,

나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수 있지만 주는 것은 사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여유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내가 받아서의 여유보다 내가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두 가지의 대표적인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죠. 여러분, 갈릴리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살고 사람들이 모이고 배가 다니고 생명이 풍성한 바다예요. 근데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통 이 갈릴리와 사해를 그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릴리는 물을 받아서 다시 흘려보내고 사해는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지형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받고 흘려보내는 곳에는 물이 맑고 깨끗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으면 그 물은 고인물이 되어서 흐려지고 이후에는 썩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내가 받고 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계속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받고 누린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서 내 안에 이 사랑이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랑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아도 늘 새로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으로 흘려보내고 격려로 흘려보내고 관심으로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퍼주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주는 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분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가장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독생자이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겁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할 걸로 여기고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당연히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주신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필요했다면, 이유가 필요했다면 절대로 베풀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퍼주시는 그 퍼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퍼주시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관심의 표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게리 채프먼의 말대로 선물은 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눈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퍼준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퍼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라고 퍼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어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퍼주시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 퍼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퍼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퍼주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퍼준다라고 하는 것은 소진, 고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지는 사랑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주고 주고 주고 얼마든지 기분 좋고 상황이 좋고 여유가 있고 마음 편하면 마음대로 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상황이 안 좋고 몸이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퍼줄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을,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꾸만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퍼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준다 할지라도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 사랑을 퍼주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메마르고 갈급하면서까지 주기만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랑은 퍼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은 은혜의 흐름이에요. 사랑은

0: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퍼주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흐름을 타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또한 나로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이 퍼주는 사랑은 바로 이 은혜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채워진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정말 나에게 남은 하나까지도 싹싹 긁어서 사랑을 주라, 그렇게 희생하며 나누어 줘라,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관심으로 관심을 베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퍼주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코 사랑은 소진되지 않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누어 준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다시 사랑할 힘을 얻고 다시 사랑할 이유를 얻게 된다. 그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이제 가정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퍼주는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억하는 선물.
1: 기억하는 선물.
0: 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의 증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무엇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 그가 스쳐 지나가며 말했던 그 한 가지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또 그런 것들을 내 기억을 담아서 선물로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남녀가 같이 이렇게 쇼핑하며 지나가다가 여자가 이거 이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요, 둘이. 근데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 갔나 했더니 그 이쁘다고 했던 것을 다시 들고 와가지고 선물로 짠 내놓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그런 모습들을 세심하게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기억한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이 그 받은 사람한테는 매우 큰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받아서도 기쁘지만 그렇게 기억해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때를 맞추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념일 같은 것들이 있죠. 중요하게는 서로의 생일을 챙겨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때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서로 챙겨주는 것.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존재에 대한 그 의미를 확인받는 거거든요. 정말 무언가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베풀고 그거를 같이 기념하는 일들은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때를 맞추는 그런 선물들을 의미 있게 같이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잘 기록하셔서 잊지 않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 있는 때들을 같이 함께 챙겨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담은 선물, 그러니까 나를 담은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담는다, 그거는 곧 나를 담는 거예요.

0: 나를 거기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꼭 물건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주고 내가 먼저 그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삶을 내어주면서 그의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함께 들어주고 나누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일들, 그것이 그에게는 매우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나를 정말 그의 삶에 선물로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소중한 것을 퍼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퍼주는 언어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퍼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조건 없이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퍼주는 사랑이었기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퍼주는 사랑을 통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짐보다 내어줌으로, 계산보다 사랑으로, 받기보다는 퍼줌으로, 다침보다는 흘려보냄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우리 가정들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은 퍼준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에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국에 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0: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2: 오늘 제목은 나그네 신앙입니다. 나그네 신앙. 창세기 47장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길 인생입니다. 나그네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제 나이 또래이신 분은 다 잘할 겁니다. 최희준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은 나그네길을 불렀습니다. 제 작은 아버님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서울법대 갔고요. 그 최희준 씨는 저희 작은 아버님은 한양공대를 나오셨는데 워낙 학교 다닐 때 노래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더니 법대 나가고 판사하지 아니하고 인생은 나그네길을 불라고 히트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전도서에 있는 내용을 따서 한 게 아니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근데 다 좋은데 나그네길 인생을 아는데 끝에 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 끝나지 말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어디로 가는가 끝나. 강물이 흘러가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나그네길을 사는 것이 나의 본향에 아직 가지 못하고 그냥 떠도는 인생이라는 거죠. 나그네길 인생은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생하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받고 따뜻한 밥 먹을 때가 좋지 집 나와서 객지 생활하면 힘든 겁니다. 이제 그 나그네길이라는 얘기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 이 야곱의 이야기부터 나오는데요. 자, 언제 나오냐? 바로를 만났을 때 나옵니다. 바로를 만난 요셉의 형들과 야곱에 대해서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이제 온 가족이 온 다음 바로왕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중에 다섯 형을 뽑아서 옷을 잘 입히고 미리 사전에

왕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고 다 함께 가지 않았어요. 다섯 사람만 먼저 갔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가족이 왔다고 하는데 막 70명이 막 왕 몰려가고 야, 이 떼거리들이 어디서 왔나. 바로왕뿐 아니라 바로왕 옆에 신하들도 불편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섯 명만 딱 준비시켜서 왕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애굽에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위협 세력이 될 우리들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정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된 땅에 살게 하소서. 가장 정중하게 저들이 있던 곳에 기근이 심히 들어서 양들을 먹일 풀이 없나이다. 저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가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지시를 내립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얼마나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신임했든지 고센 땅에 좋은 땅을 주고 또 너희 가족 중에 재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일도 도와라. 아주 일자리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만큼 요셉이 신임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임을 받으니까 온 가족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온 가족이 칭찬받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실수하면 우리 다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참 바로 왕에 대해서 가족들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와서 이제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다 이제 모든 이제 비즈니스는 왕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와서 아버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기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여기 보세요. 왕한테 인사드리러 온 이방 사람 노인이 저 같은 늙고 추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바로를 축복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묻습니다. 8절 9절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 나그네 길이란 걸 말하고 130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분명히 야곱은 자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가는 나그네길 인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나그네길 인생이 130년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저보다 많은 세월 동안 나그네길 인생을 살았지만은 저는 거기 못 미쳐서 지금 130년 살았습니다. 제 삶이 참으로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한테 미움을 받아서 20년이나 고향을 떠나서 바다나라면한 곳에 가서 정말 외삼촌 밑에서 알 수 없는 고생에 고생을 당하고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형들이 자기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가축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야보강나로 돼 있다가 천사 실험하다가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고 정말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그네길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 떠나서 어디 누워서 자도 편하지 않고 뭘 먹어도 내 입에 맞지 않습니다. 이 인생이 처음 가기 전까지는 그런 나그네길 인생을 잊지 마시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다시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만날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여러분, 나그네께 인생 살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대접하고 좋은 정착할 곳을 마련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위대한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잘못 그래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참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하고 다투지 말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 흉년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애굽에 사는 사람들 모든 돈과 가축을 이제 가져와서 내고 곡식을 받는 장면이 33절 이하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제 14절부터 16까지 세 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어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있는 돈을 다 가와서 곡식을 다 사갔는데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너희들 가축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가축을 갖다가 바꿔 곡식을 주는데 얼마나 이 요셉이 경영을 잘했는지 그 후의 기록을 보면 7년 동안 모든 땅까지 모든 백성들까지 다 바로의 소유가 되게 만듭니다.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잘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리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축복을 주실 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에 주신 축복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표시하는 것이 뭐냐? 십일조입니다. 록펠러가 어릴 때 제일 처음에 십일조를 6센트인가 드렸다는데 60원 드려가고 십일조 시작했는데 나중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잖아요. 어머니가 너는 예배 빠지지 마라. 항상 앞자리 나와서 예배 드려라. 절대로 십일조 해라.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해라. 어릴 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 지금까지 그만큼 그 당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을 보고 비교할 때 록펠러만한 부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부자하고 몇십조를 갖고 있지만은 록펠러는 죽기 전에 내놓은 재산이 그 당시 일본 나라 1년 예산의 8배였으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천문학적이었어요. 일본 나라 1년 예산의 8배. 그 혼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십일조 생활을 잘해가지고. 정말. 근데 50대까지는 모으기만 하고 쓰지를 못했는데 50대 죽을 병이 와갖고 당신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쌓아놓고 있다가 죽으면 뭐하나. 당신 곧 죽는다고 통보하다가 53살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남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40년을 더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십일조를 안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신다니까요. 병원비로도 가져가시고 사고 나서 사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돈을 사기 맞아갖고 그렇게 그 돈이 십일조를 안 내가니까 다른 쪽으로 다 징수가 되는 거예요. 강제 징수할 때는 내가 아픔이 있어요. 기쁨으로 드리면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죽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19절이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본인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우리하고 우리 땅까지 다 가져가시고 먹을 걸 주세요. 그래서 토지와 백성을 처단하고 곡식을 내준 장면이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모든 백성이 다 토지를 바로 왕에게 팔았는데 제사장들만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들에게 녹이라는 것은 월급을 준 거예요. 나라에서 주의 종에게 월급 사례를 주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루터교 국가이기 때문에 루터교 목사님 나라에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줘요. 나라에서 다 주려다 보니까 전도하는 열정이 없어요. 다 공급해 주니까. 근데 약간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제사장 이 종교를 담당한 그 책임자들에게는 나라에서 세금도 면해주고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소 애굽에서 바로 왕 있을 때 제사장들에게 다 매달 급여를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이제 다 바로 왕이까지 된 다음 요셉이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아주 뛰어난 경영인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지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지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 당시 그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그 법전 토지법을 보면 그 토지의 주인이 땅을 경작하게 했을 때 50%를 가지고 50%를 가지고 그 경작인들이 나눠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80%를 너희가 쓰고 20%만 바쳐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종자 씨앗을 다 줄 테니까 가서 잘 농사를 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80%가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아주 열심히 열심히라.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회사가 생겨난 지 몇십 년 안 돼, 30년밖에 안 됐거든요.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뭐냐? 스타벅스에 들어온 종업원들은 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종업원들에게 다 의료보험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해 수입 들어온 것을 다 주식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업원들이 다 주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참 의료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제일 힘든 거 어려운 것은 의료보험이 힘들어요. 한 달에 보통 50만 원 이상씩 내야 돼요. 의료보험을 미국에서는요. 별로 안 늘어나시는구나. 한 달에 50만 원, 500불 정도 의료보험을 매달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의료보험을 했어도 큰 수술 받고 나면 수술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큰 수술 받아도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났는데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그렇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 회사는 그 와서 바리스타가 돼서 커피를 내리고 거기 종업원이 되기만 하면 의료보험을 다 들어줘서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겁니까? 그들이 올까 그 의료보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는데 의료보험을 다 들어줬죠. 그 다음에 그의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걸 다 주식으로 나눠주니까 다 자기들이 다 회사의 주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회사는 노사 분교가 없어요. 다 주인이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다 주인끼리 왜 싸워요? 저들이 할 일은 열심히라는 것.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아침부터 나와서 막 걸레질하고 책상 닦고 뭐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다 열심히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감독하는 사람이 여기 좀 닦아요. 해야 그래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막 닦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로 그 온 손님들을 또 잘 막 웃고 대답하고 해서 그 기업을 번창시키는 거예요. 왜? 내 기업이니까. 주인식을 갖고 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요셉이 80%를 너희들이 쓰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짓어도 열심히 농사 짓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노력을 하고.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제 1이 바로에게 산업되나 재상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렇게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이 통치할 때 모든 애굽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잘 살게 되었고 그 흉년을 7년을 요셉이 잘 정치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없이 지내고 애굽이 아주 큰 강대국이 되고 바로의 왕의 권한이 더 절대 권한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베풀어주는 바로 왕이 된 거예요. 왜? 80%를 돌려줬으니까. 열심히 농사 짓고 땅도 바로 왕의 것이고 그 다음에 곡식도 바로 왕의 것이고 다 바로 왕의 것인데 요셉이 정치를 잘 펼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이 수확을 거두는데 20%만 내고 80%를 가져가라. 얼마나 열심히 하지 뭐 열심히. 근데 공산주의는 왜 망했느냐? 1917년 볼셰비키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74년에 러시아가 완전히 망했어요. 1991년 러시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 저희 교회에서 모스크바에 신학교를 세워서 제가 92년, 93년, 94년 1년에 여러 차례 한 4번 이상 모스크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 국제신학연구원에서 6개월씩 두 사람씩 가서 거기 있으면서 신학생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깜짝 놀라고선 소련하고 미국이 당시 1대1로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원자탄도 많이 갖고 달나라 로켓도 쏘아올리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다 군사무기 만들라고 온 국민이 굶주려가지고 그 당시 한 달 생활비가 20불 요즘 환율 2만 4천 원 갖고 한 달 살아야 돼요. 하루 세 끼만 먹으니까 두 끼만 먹고요. 한 끼는 그 한 끼가 뭐냐면 딱딱한 빵 요런 빵 하나가 한 끼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딱한 빵 하나하고 그저 티 홍차 같은 걸 마시는데 그게 다예요. 점심 때는 딱딱한 빵 하나하고 소가 발 담그고 지나간 기름 떠 있는 고기는 볼 수도 없고 야채 조금 한두 개 있고 기름 떠 있는 그 국하고 그게 다예요. 두 끼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산에 뭐 가다가 길에 사과를 놓고 파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차 좀 세우라고 저 사과 좀 사자고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 좀 이 한 무더기 얼마나 한 7개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앉아있던 아저씨가 이렇게 신문 보고 있다가 안 판대, 안 판대.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무더기가 있는데 한 무더기만 사니까 안 판대. 그래서 러시아 말로 물어보니까 왜 안 팝니까 이거죠? 여기 여러 개 많이 남아있는 데니까 시간이 5시간 지나서 안 판대. 5시까지만 자기는 일하도록 돼. 공산주의는 나라에서 다 배급 주잖아요. 딱 5시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다시 5분이거든?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쉬어보라고 다시 놨다가 안 된대, 안 돼. 그러니까 일의 의욕이 떨어지니까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나라에서 배급을 주고 주권만큼 배급 주고 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시키니까 안 해요, 일 안 해요. 야, 사과 무더기 쌓아놓고 팔리니까 아, 안 된다. 5분 지났다고 안 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아 그러시냐고 그냥 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래서 공산주의가 망했구나. 그런데 왜 요셉은 잘 됐느냐?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80%를 가져가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많이 팔든 적게 팔든 배급은 밤낮 똑같으니까 빵 하나인데 뭐 내가 많이 팔아도 빵 하나 적게 팔아도 빵 하나 놀자 그냥. 5시 땡 끝났다. 신문 보고 들어가자.

그래갖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 근면, 그 다음에 주인의식, 그럼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너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요셉의 그 통치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실과 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0: CBS
1: 1954년 전쟁 후 이 땅의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2: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에 뉴질랜드 북쪽에 위치한 그레이트 베리어 섬 해안에서 무려 140여 마리의 고래가 급히 헤엄쳐 무트로 올라오더니 다시는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단 자살한 일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이 희한한 사건을 놓고 전문가들이 연구해 왔더니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고래가 떼를 지어 다니는 데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래는 그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헤엄쳐 다니는데 그 지도자급의 고래 한 마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140여 마리의 고래가 몰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토록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지도자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나의 현실과 미래를 다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는 그의 책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소개하기 위해서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또 어떤 사람들은 뱀을 잡아 돈을 벌 목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동방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 여행하는 순례단 가운데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걷는 동안 그걸 언제나 묵묵히 섬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순례자들이 힘들어할 때는 노래를 불러주고 휘파람을 불고 동물 소리를 내서 지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마주치기만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일행 중에 보이지 않게 알아보니 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해를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함이 찾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행은 더 이상 기쁘지 않았고 그리고 대원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순례를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레오는 하인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먼 훗날 그들이 레오를 만나 발견했던 사실은 그가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레오의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헤르만 헤세는 인도 선교사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가 신학교에 다녔던 경험을 통해서 성교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리더십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섬기며 이끌어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며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느 집 앞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세 번까지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어 그만 돌아서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주인께서 다시 두드리라는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리자 집주인이 퉁명스러운 모습을 하며 나왔습니다. 전도자는 여러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전도지를 주며 꼭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전도지를 받던 사람으로부터였습니다. 그는 그 전도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걸려는 밧줄을 보여주며 전도자가 찾아온 그 시간에 죽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받은 전도지를 읽고서 그리고 또 다시 거듭 읽다가 갑자기 전도자를 만나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전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듯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가는 생명까지 구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의 감화와 육체의 욕구가 상존하고 있는데 근데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육체의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설화에는 사람 마음에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그 둘이 서로 싸우는데 어느 날은 검은 개가 이겨서 육체가 좋아하고 또 어느 날은 흰 개가 있어 영혼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어떻게 싸워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육체입니까? 여기서 바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말씀. 여기서 15가지 육체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또다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도덕적인 것들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미혼자의 성적 범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불결한 사고와 행동을 뜻하는 말이고 호색은 성적인 타락에 몰두하는 상태 또 술취함은 술을 물 마시듯 이렇게 마시돼서 완전히 술에 잠겨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 방탕은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가 끝나고 승리자와 어울려서 모든 윤리를 떠나 마음껏 기분에 빠져버린 이런 상태를 뜻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감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러한 삶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들로 우상 숭배, 주술, 이단 등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술은 본래 마약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마약을 하게 되면 악령과 교통하는 악마적인 세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잘못된 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 종교는 도덕적인 불륜의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물론 교리로 판정하지만 대부분의 이단의 배후에는 이 성의 문제, 잘못된 금전관계, 그리고 부도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달을 이 이단이란 말에서 이 자는 달을 이 자, 그리고 단자는 끝단자로서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그 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회적인 것들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투기 등입니다. 시기란 타인의 소유를 탐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분냄은 자기의 노여움을 억제하지 않고 폭발시키는 것이며 또 당지는 것은
자기를 위해

파벌지는 것으로 모든 육체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은 공동체 이탈에서 따로 사는 것이고 투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유겠다는 생각의 한 패턴입니다. 육체는 이처럼 현저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목요일에 주급을 받는데 그 돈을 그날 밤 밤새껏 술을 마시고 다음 날에는 결근하고 남이 다 노는 토요일에 혼자 나와서 일을 한답니다. 그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느냐?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위에 구멍이 뚫려 바늘을 잘라내는데 의사의 말이 이제 술을 마시면 죽는답니다. 아, 그럼 마시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괴로워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십니다. 이런 삶에는 내일이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볼트니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조직이나 단체들은 모두 비인격적인 것들이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이고 내적인 것으로만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지위가 높다고 인격이 고상하지 않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와 정욕을 이기려고 결심해서 뜻대로 일이 제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의 은혜로 채워져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디엘 무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컵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있을 때 그것을 빼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컵에 맑은 물을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는 밀려나가 버린다. 그러나 컵을 채우지는 않고 무리하게 공기만 빼내 진공을 만들면 유리컵은 그만 깨져버리고 만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홉 가지 성품인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게 되면 그럴 때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도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인격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랑은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령이 마시게 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3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희락은 단순한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장로교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묻고 나서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는 생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세의 성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는요 라고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최고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 화평인데 우리가 화평하면 인류의 평화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9장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여대생이 입에 그녀의 입에는 항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별명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알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지 하고 이렇게 해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이번엔 더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성령은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다음 둘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격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여기 오래 참음은 이웃의 잘못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인생 가장 위대한 덕은 인내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제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인내입니다. 인내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덕목입니다. 다음, 자비란 아주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는 이런 말이 유래된 말인데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비를 친절이란 말로도 번역하는데 이 자비가 행동의 측면을 강조했다면 그 다음 나오는 양선은 이웃과 이웃의 인격과 성격 속에 내가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웃에게 충고하거나 따뜻한 격려를 해주고 이웃의 인격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지는 것인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선행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막에서 명상하던 수도생의 한 거지가 찾아와 사정합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세요. 수도생은 대답도 않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귀찮게 말고 어디 가서 먹을 거 구해봐요. 지금 명상하는 게 안 보입니까? 천사와 막 대화가 될 것 같았는데. 주님은 인간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발을 씻으셨습니다. 눈앞의 형제를 돌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거짓는 말하고 갑자기 천사로 변해서 떠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 셋째는 자신과 관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진실이나 신실로 번역되는데 신뢰할 만한 인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자기 자신에도 성실하고 진실합니다. 자신과 약속을 지키며 허황된 생각이나 일확천금할 생각을 버립니다. 자신에게 성실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말하기를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자기 성실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온유는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것으로서 야생마를 잘 길들인 상태를 뜻하는 히라오 프라이테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온유란 내가 분노와 격한 감정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제는 욕망의 극복으로서 충동이나 욕정에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과 관계에 이루어지는 덕성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CEO들은 건강과 교제를 위해 골프를 친다고 하는데 어느 CEO는 매일 아침 산행하는 이유가 경영인으로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산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산행의 기본은 자기 출발했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또한 돌아와야 할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한다면서 귀로에는
늘 자신 출발했던 자

자리에서 얼마나 길을 벗어나 살아왔는가를 자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서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 않으면 다시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행하기 쉽습니다. 그는 불신자들과 행동에 별 차이가 없어지고 맙니다. 주님은 나를 떠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그리스도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둘째,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말씀합니다. 아래의 토레이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없을 때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듯 느끼지 않을 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사는 것의 반대는 부패한 죄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도 때로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성령의 도움 없이 상식과 의지로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내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나보다 더 원하십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주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캐롤 메이홀의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제목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나 제시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어느 날 그녀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북부 지방에 살던 여동생이 그녀의 집에 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동생 무려 10명이 되는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모두 입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제이시의 13명의 아이들도 반 이상이 그 병에 전염되어 버렸습니다. 다들 고열이 났고 감염된 상처 때문에 입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지쳐있는 여인을 바라보던 저는 현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작은 집에 27명이 함께 살았고 대다수가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장작을 이용한 조그만 풍로에서 제시는 하루에 3끼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난 물었습니다. 도나 제시, 이런 환경에서 지내다니 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내 예상을 빗나가게 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짓더니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마음속은 지금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처한 환경을 보면서 복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복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챔버스는 사람들은 모든 걸 모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에이토즈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영원한 열정이 그 안에서 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지무라 간조는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바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라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성령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가라 행하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받은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실은 1%의 영감이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땀과 열심이 모두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1%로 여겨지는 천부적인 하늘의 은사가 없다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무위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피땀 흘리는 훈련도, 수험생의 밤잠 설치는 그 공부도 먼저 기본적인 체력과 두뇌가 주어질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업가가 근검절약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하늘이 도와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테리 플럼은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는 오직 순종의 정원에서만 열린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죄악을 통렬하게 책망했을 때 사람들은 거룩한 충동을 느꼈는데 그 충동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동이었습니다. 세리들도 군인들도 가슴을 치면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삶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고,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을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요단강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권위, 요한의 말씀의 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온 유대 사회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묻기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럴 정도로 요한은 대단한 존재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이게 요한의 능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말을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건 이겁니다. 지금 요한의 권위, 요한의 말씀의 능력만 해도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어? 할 정도로 모두가 다 요한에게 압도당해 있는데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능력이 더 큰 분이 내 뒤에 오신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요한보다도 능력이 더 큰 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일까?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당신 뒤에 오시는 그분의 그 능력과 권위가 요한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분하고 나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가 내 뒤에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요한으로부터 요한의 뒤에 오신다는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가진 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요한이 저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다들 궁금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요한의 뒤에 엄청난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그럼 요한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길잡이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2절에서 4절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한 것처럼 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진짜 주인공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존경스러운 것은 바로 이 대목인데요.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고 다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도 그는 현혹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이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하는 뜻으로 물었을 때 요한은 명백하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명백하게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도 쓰는데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의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말하는 거고 또 메시아라고 말하는 건 히브리어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가 많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또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짜가 많은데 요한이 얼마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까? 은근히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보유국이라고 하는 걸 아세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요 한 50명 있어요. 한 3년 전에 어느 이단을 연구하는 분이 연구한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리스도를 많이 보유한 나라예요. 강원도에도 계시고 사방에 많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지 세례 요한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지 남을 구원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은 그걸 분명히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이 뭔가 하는 대로 좀 옮겨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오시길래 요한이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면 우리들은 복음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이미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요한에게 답하신 내용에도 그게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시게 됐는데 그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남동생의 아내니까 제수죠. 제수인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아주머니가 제수와 결혼합니까? 이런 불륜한 결혼을 요한이 통렬하게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요한을 마케루스 성채에 있는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다음과 같이 물어라 하고 시켰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으신가요? 이렇게 묻게 했어요. 오실 그분,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요한 자신이 본인의 입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당신

당신들의 구주, 당신들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선포했던 그분에게 이분이 맞나? 이런 의심 가득한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했으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럼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그가 많이 연약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감옥에 갇혀서 기대했겠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니까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겠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분이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줄 생각이 없으시고 그분의 사역만을 몰두하실 때 요한은 크게 낙심했고 연약해진 나머지 의심이 생겼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런 질문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인데요 4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들이 보고 듣는 대로 요한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이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면서 다니셨나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바로 그게 능력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너희 선생인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길 원해요. 나도 좀 병고침 받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주님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더 크다고 말할 때 요한이 말하고 싶어 했던 능력이 바로 그런 걸까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거 뭐 그런 능력. 내 뒤에 오는 분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능력이지만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와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 요한이 증언하고 싶어 했던 그 능력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8절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7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능력이 나보다 커서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는 바로 8절에서 나는 기껏해야 요단강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와는 다릅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핵심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야말로 그분이 가진 모든 능력 중에 최고 절정이다. 그거를 요한이 말씀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게 왜 최고의 능력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요단강에 데려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요한의 한계입니다. 물로 하는 것까지밖에는 요한은 못해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 왜 요한은 못할까요?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물건도 아니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말도 되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말도 되는 것이.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기를 조금 돌려서 성령님으로 받는 세례,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할 때 그게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여 오시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시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죠?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지금 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가슴 속에 임하여 계신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거를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 속에서 성령님의 효과적 적용 이런 이상한 표현으로 말했는데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성령님의 효과적 적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몸이 아파서 죽어가요. 그런데 누가 와서 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당신 깨끗이 낫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약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죽더라도 나 약을 안 먹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속에서 불이 나죠. 아니 요거 하나를 먹으면 나을 걸.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 생명의 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믿고 내가 받아 먹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졌고 완악하기 짝이 없어서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질 않고 그걸 받아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마음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우둔한 영혼 속에 등불을 밝혀주시고 그의 무지한 영혼을 깨워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기가 얼마나 희망 없는 죄인인지 알게 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능력을 알도록 만들어주시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약을 받아 먹게 하시는 역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성령님의 효과적 적용이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그걸 통과한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 모인 성도들이 다 능력을 입었어요. 그 모습을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골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게 성령님의 충만한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앉은뱅이 장애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하루에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어요.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었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여 오심으로 우리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표현한 것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요 말씀의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기꺼이 우리 안에 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걸어가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너에게 주겠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나를 너에게 송두리째 주겠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송두리째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몸을 찢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씻김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절정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고 그랬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어주신 거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모든 능력을 다 합친 것들보다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아까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걷던 자가 걷고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지만 그런 능력을 다 합치고 그걸 내가 매일같이 경험을 한다 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본다고 영생을 얻나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눈을 뜨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들을 다 합쳐도 당신을 송두리째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신 거기에 오면 이 능력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능력 중에 최고봉의 능력이 뭔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게 바로 모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크시다. 그 능력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을 너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그게 그분이 가져오는 최고의 능력이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지만 모든 능력 중에 가장 절정은 사랑의 능력인 것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주시는 사랑 당신을 송두리째 주시는 사랑 그게 최고의 능력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이 사랑이란 이름의 십자가에서 송두리째 주신 사랑이란 이름의 능력보다 어디에 많이 마음이 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못 보던 사람이 보고 이런 유의 능력에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나도 남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나도 좀 그러면 좋겠어. 여러분 물론 그런 능력을 사모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걸 다 합쳐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능력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능력만을
선호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자칫 기복주의 신앙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주시는 그 최고의 사랑이라는 능력을 우리가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복음의 한복판에

복음의 능력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 배를 불리는 거, 받아서 먹는 거, 내가 누리는 거, 그런 데는 관심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사랑, 그런 능력에는 잘 알지 못했어. 우리는 받는 능력은 있는데 주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주는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을 사모하지 말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타나는 좀 특이한 능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능력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속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다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사랑의 능력을 주님께 받아서 경험하고 또 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0: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1: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4: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6: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5: 내일 더 안전하게,
6: 내일 더 행복하게.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10: 유정아
1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2: 좀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3: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8: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 돌봄.
8: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현대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많이 웃는 것보다 더 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매일 15초를 웃으면 이틀간 생명이 연장이 된답니다. 또 하루에 45초를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웃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최장수로 산 사람이 112살을 살았는데 그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한참을 막 웃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마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는 걸 잊어버렸나 봐요. 이렇게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머와 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건강의 어떤 의학적인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요동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삶의 여유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도 육체도 삶의 현장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사업도 잘 되는가가 아니라 그 사업이 건강하느냐, 교회도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인가, 사회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진정한 건강은 외형적인 것도 나는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건강해야 겉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무도 뿌리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올리브 나무가 2000년, 3000년, 무려 5000년이 된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있을까? 나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 그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크기가 정비례해야 된대요. 보이지 않지만 뿌리만큼, 뻗은 것만큼 그 나무가 건강하게 버틴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을 맞아도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넘어지지가 않아요.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이 뿌리가 튼튼한 신앙, 뿌리가 튼튼한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 뿌리가 튼튼한 그런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본질적 뿌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가, 하나님 경외가 가정의 뿌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가산이 우리 소유가 좀 부족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쌓아놓고 부유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무려 45번이나 와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경외라래요. 히브리 민족의 삶의 중심 축이 뭔지 알아요? 축. 모든 건 이거 축을 중심해서 움직이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 히브리 민족의 중심 축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진 디아스파로를 살아왔, 디아스파라. 그런데 1948년 4월 14일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2000년이란 수십 대를 내려오는 동안에도 그들이 사용하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모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어느 곳에 온 세계에 흩어진 유랑민처럼 나라를 잃고 살았어도 그 가정 안에서 세대를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거예요. 들으라, 교육했던 거예요. 이걸 쉐마 교육이라래요. 세계 흩어져 20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언어를, 자기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가정에서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2000년이면 여러분 100년이 한 2세대 된다면 40세대가 넘는, 그 내려오면서도 자기 언어, 모국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1천만밖에 살지 않아요. 자기 나라에, 이 작은 나라에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서 있음을 보게 돼요. 정치나 경제, 문화,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뛰어난 인물들이 여러분 거의 수없이 많이 나온 데가 이 히브리 민족에서 나왔어요. 모세, 다니엘 모두가 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다 그 뿌리입니다. 노벨상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두 개 받기도 못한데 노벨상의 30%를 그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차지해요. 이건 말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 세대를 어떤 환경에 어려워도 이어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록펠러 같은 인재가 나오고 세계적인 거부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식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지식의 뿌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세대 통합을 드리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전 굉장히 좋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걸 마땅히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면 늙어도 신앙이 떨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보십시오. 구약의 노아의 가정이 모델이잖아요. 또 신약에는 고넬류의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행복은 여러분 믿음에서 뿌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인간은 짐승하고 달리 영혼이란 영적 존재야. 정신적인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행복의 뿌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세요.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을 계승하는 이것이 믿음의 혈통이에요. 이 믿음의 혈통이 내려가는 DNA를 가진 가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는 다음 세대 주인공들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주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런 주인공들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꿈을 먹고 꿈을 말하고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주는 거야. 하나님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좋은 새를 보라지 않으세요. 나르는 새를 보라, 나르는 새. 날갯짓을 하고 먹이를 찾아 나르는 그 새를 향해 하나님은 먹이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여러분 누가 이런 꿈을 가지고 뿌리를 내린 사람이 모세, 다니엘, 사무엘 이런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인물들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야.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인물이 나오길 원해? 이 사회의 출세 얼마만큼 할 거야? 성공 얼마나 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 1대, 2대, 3대, 4대 여러분이 몇 대까지 신앙이 내려갈 겁니까? 여러분의 대를 이어보세요. 이 뿌리의 본체를 놓쳤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 회복하는 그런 신앙 되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믿는 신앙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보면 알아. 그 가정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믿음 안에서 행실이 언행이 바로 됐으면요 그냥 따라가요. 절대로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따라갑니다. 본받습니다. 이게 자녀들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랑이 가정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랑. 이 사랑이 뿌리예요.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를 뜯어보면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서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이게 뭘까요? 이 안에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가정 안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건물이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는 가정의 공동체는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을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큰 집보다 따뜻한 사랑을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정은 육체와 정신의 안식처가 가정이에요. 내가 힘들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쉼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속에 행복과 즐거움, 함께 고통과 사랑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가족이란 말 자체가 이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 저는 영안교회 가족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 영안교회 전체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관철하려고 하고 불평하고 안 되면 군시렁거리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나 주장하고 이건 여러분 가정에서도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의 용서가 있어요. 가정에 사랑이 있어요. 서로 배려가 있어야 이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칭찬과 감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배우잖아. 자녀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배우자가 바뀌어지는 줄 알아?

갈색이 변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제육이 집에 가득히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이게 뭐예요? 가난하고 그렇게 넉넉지 못해도 그걸 나눠 먹으면서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제육이란 말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막 미워하고 얼굴을 붉히고 서로 쳐다보길 싫어하고 이런 다투면서 먹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잠언의 지혜를 보세요. 오늘 17절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두 번 나오잖아요. 이 말은 서로 사랑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혼자. 사랑은 서로 하는 거, 서로.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데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 인간이 막, 아휴, 나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우리 애핀네 그 인간이 교회 권사 받았다는데 내가 열받아 안 나가요.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린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예요, 서로. 누가 잘하고 못한, 소리는 서로 부딪히니까 나는 거요. 우린 서로 배려, 서로 양보, 서로 이해, 서로 경청, 들어주고. 이런 마음이에요. 서로 관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알아서 해라. 한쪽에서 사랑하는데 한쪽에 무관심하다면요. 이건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이 아이를 사람을 데려와서 기용합니다. 랍비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두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봐라. 이쪽이 붓는데 다른 한쪽이 뜨거워 고통을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함께 나누고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이 사랑 공동체가 가정인 거예요. 반면에 더 중요한 것은 뭘까?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병들게 하는 이런 가정의 뿌리를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병들게 하는 요소가 잠언에 뭐냐? 세 가지가 나와요. 18절에 하나는 분노라는 거, 분노. 가정에 자꾸 분노가 많아지면 가정의 행복이, 이 공동체가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 싸움을 자꾸 만드는데 그 노하는 걸 참고 도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맞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뭘 행복해? 가봐. 다 그 집 구석이나 우리 집 구석이나 다 똑같아. 뭘 별건 줄 알아? 여러분 같이 온 부부들은 여행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할까? 또 그래. 그러니까 다 별게 아니야. 다 각자 자기 인생에 주어진 삶에서 자기 행복을 찾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 있어, 가정 안에. 더 가장 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상처가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내면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신앙이야.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켜, 다툼을.

오늘 잠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잖아요. 매일 보도되는 끔찍한 사고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분노의 절제가 안 되세요. 분노 절제.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싸움을

숨을 깊이 들어마 심호흡을 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뭘까? 죽이고 싶은데 때리고 싶은데 싸우고 싶은데 주여 주여 다섯 번만 하면요 유순한 생각 유순한 마음 유순한 말로 순화가 된대.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다섯 번 가지고 안 되면 일곱 번쯤 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이 뭘까? 주여 주여 주여 하니까 저 유순해진 그때 이제 대답이 유순해지는 거지. 그냥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자꾸 나보고 하는 것 같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말을 잠잠하게도 격동시키는 분노는 무서운 독입니다. 분노는 행복을 파괴하고 어떤 관계를 자꾸 이렇게 뒤틀어놔요. 특히 여러분 분노는 건강, 신앙, 인격 이것이 무너지는 치명적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가정을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게으름이란 게으름. 오늘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에게는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가시 울타리.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 가시 울타리 같다.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 악. 여러분 악이 뭐냐? 게으름도 악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땀을 흘리지 않고 불로 소독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지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훔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하고 로또 당첨할 때만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 로또를 사고서 당첨을 제가 사지도 않고 기다린대. 아이고 나 별 기도도 않고 어떻게 응답을 기다려. 기도라도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가를 알게 돼. 여러분 신앙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자전거를 올라타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야. 또 하나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뿌리를 병들게 하는 요소가 뭐냐?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의 부재. 22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설립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뭐야? 의논이 뭐야? 이게 소통을 말 소통. 이 소통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이 소통이 잘 돼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마음대로 막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이루어져야 돼. 실수하면 어때? 잘못하면 어때? 어? 애들이 이게 잘못하는 거지. 원래 소통이 필요해. 소통.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의 소통이야. 가정의 파괴, 자녀의 탈선, 지금 이 사회의 갈등이 뭐예요?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의 부재. 현대사회처럼 이 복잡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생명 있는 대화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편견은 대화의 벽을 만든 벽. 오해는 대화의 부족에서 생기는 오해는 대화가 안 돼서. 고독은 대화의 결핍에서 오고 비극은 대화의 단절에서 온다는 말이 있어요. 반면에 사랑은 대화의 충만함이라. 충만. 대화가. 자꾸 대화해야 돼. 행복은 대화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행복을 만드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 대화를 소통 여러분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온 세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

0: 행복은 여러분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십시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1대, 2대, 2대에도 안 가고 무너집니까? 3대를 내려갑니까? 4대 내려갑니까? 신앙의 뿌리를 두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에 거기에 꿈이 있습니다. 희망 있는 거예요. 행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0: CBS
1: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 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2: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3: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전례 없는 화랑을 보이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주식 투자가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

우리가 아닌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돈, 투자라는 주제를 조심스럽게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투자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또 크리스천의 투자는 세상의 투자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오늘 CBS 광장은 크리스천의 투자를 주제로 개미 목사의 주식 투자 첫걸음의 저자 장일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6: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오늘 CBS 광장은 크리스천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개미 목사의 주식 투자 첫걸음 저자 장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시작에 앞서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CBS 광장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과 머세고장 광주에서 왔고요. 올해로 9년차 팔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올해 1월 네, 개미 목사의 주식 투자 첫걸음이란 책을 출간한 장일 목사입니다.
0: 예, 그 원래 경제 분야를 뭐 공부하셨어요?
1: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어떻게 주식에 관한 책을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1: 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제가 첫 번째 책 결핍의 위로라는 그런 신앙 에세이를 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시대 청춘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겪고 있는 결핍들, 네.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썼었는데요. 어쨌든 작가로서 그 전에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취재를 하고 또 집필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팬데믹 때 워낙 또 시장이 핫했잖아요. 소액으로라도 네. 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또 밖에서 보는 거는 온도 차이가 크니까 그때부터 시작돼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0: 말하자면 첫 시작은 이제 그 교회 내에 있는 청년 세대들의 고민을 들여다보다 보니
1: 네, 맞습니다.
0: 그들이 경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1: 네.
0: 그중에 한 분야가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네, 갖게 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목사님도 주식 투자하세요?
1: 네. 물론 지금 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다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1: 네.
0: 주식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1: 아무래도 예,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한국교회가 보수적인 풍토가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인데 이제는 이제 사회현상 하나로 투자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또 건강한 정부에서도 건강한 또 자산 형성의 이렇게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씩 이야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목사님은 주식은 얼마 동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1: 한 6년 정도 예, 돼가는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좀 할만하세요? 수익

0: 좀 보셨습니까?
1: 네, 뭐 수익도 보고 있고요. 예. 이게 투자자도 이렇게 여정을 보면 성장하는 그런 여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를 사도 조금 수익률이 오르고 떨어져도 조금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적인 투자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 마음의 그런 평안함을 지킬 수 있으면서 특별히 저녁에 잠을 잘 자는 투자가 최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뭐 그 나름 이제 원칙도 정하고 이제 시작하셨겠지만 그래도 시행착오는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1: 시행착오는 많았죠. 예. 자본 소득이라는 개념을 투자 시장을 통해 처음 접해 보니까 네. 아,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도 소득이 늘 수가 있는 거구나.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동요가 컸었는데 예,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아, 이게 초심자의 운이라는 거구나. 결코 내 실력이 아닌 거구나. 또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저의 그런 태도를 좀 점검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예. 6년 정도 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기 맞습니다. 때부터 이제 주식 경험을 직접 하셨고
1: 네.
0: 결핍의 위로란 책을 쓰셨을 때 이제 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어떤 결핍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고민
1: 네.
0: 그것을 들여다보셨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주식을 주제로 책을 쓴다는 것은 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런 책을 쓰셨는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1: 집필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목회적 필요가.
0: 목회적 필요요?
1: 예. 교회 안에서 지금 뭐 투자 인구가 한 1,5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 3명 중에 한 사람은 이미 투자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태인데 교회 안에서도 물론 예, 성도들 투자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좋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분들보다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0: 그렇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거죠?
1: 네. 뭐 큰 손실을 보거나
0: 네.
1: 또 전혀 투자에 대한 원칙이 없이 말 그대로 투기로 흘렀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멀찌감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안에서도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집필 동기였고요. 두 번째는 동료 사역자들이 처한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 페이스북이다 보니까
0: 네.
1: 페이스북에 20대, 40대 사이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이중직을 감당하면서 겪는 생활고, 또 어려움, 또 부사역자들은 뭐 당장이라도 이렇게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생계의 문제 바로 직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런 구조 속에서 계속 우리가 씨름하는 게 정말 최선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목사님 저한테도 그런 방법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소액부터라도 조금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회적 필요와 동료 사역자들이 처한 어려움 그 두 가지 때문에 조금 용기를 내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런데 앞서서도 이제 교회 안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1: 네.
0: 상당수가 원칙대로 성경적 가치대로 하기보다는
1: 네.
0: 투기에 가깝게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 마음은 이제 돈을 벌겠다는 그 욕심의 마음이 더 앞선다는 이야기일 텐데.
1: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 돈에 대한 가르침, 재정 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투자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뭐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0: 근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1: 네.
0: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근데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1: 네.
0: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니
1: 네, 네.
0: 예. 그 어떻게 이거를 균형을 맞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1: 물론 자산 형성을 위해서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그 자본주의에 대한 위협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었던 고인이 되셨는데 찰리 멍거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팬데믹 시기에 핵전쟁을 제외

0: 한다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 자산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투자와 투기, 탐욕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0: 뭐 제가 가끔 이렇게 관련 주제에 의해서 성도를 상담할 때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집사님 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셨습니까? 한 10분 정도 저한테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그거를 그래도 10분 나름이라마 그 회사의 가치와 그 회사의 어떤 매출 구조와 또 이익과 성장과 이런 거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건강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분으로 죄송하지만 사실상 투기에 가깝다. 예,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조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투자를 하려면.
0: 근데 요즘에는 투자 접근성이 이전보다 많이 쉬워져서요. 예. 뭐 그런 것들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금융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예전보다는 참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예. 이제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이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모아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성경은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고 네. 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자산을 모으는 것과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0: 가장 전제되어야 하는 원칙은 일단 돈은 저희들한테 매우 필요한 것이고요. 네,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네. 돈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성경에서 경고하는 경계하는 그런 가르침은 저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으냐 그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재물 자본이 주인이냐 그 문제인 것 같아서 이 질서 안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하나님을 로드십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 시장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과 투자 윤리와 또 투자의 수익금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들 건지 사실 그렇게 나가는 게 이제 건강한 방향이지 단순히 투자 자체를 성경이 그만 뭐 그 시대에는 그런 투자 메커니즘이 없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해봤습니다.
0: 네.
1: 주식 거래 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0: 네.
1: 나도 모르게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또 옆에 있는 동료가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0: 네.
1: 나도 빨리 이걸 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들기도 하고요.
0: 네.
1: 목사님은 그런 경험 없어요?
0: 당연히 있죠.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8000에 근접하다 보니까 일종의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뭐 지금이라도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 이제 투자 시장에 참여해야 되나. 저 역시 처음에는 한 1년 되기 전까지는 주식창을 보면서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1: 네.
0: 예. 또 저녁에 이렇게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저녁 10시 반이라 11시 반에 미국장이 시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이벤트나 이슈가 있는 날에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기업의 그런 예 뭐 실적 발표회를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방법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로 옮겨가게 되니까 예 그런 부침은 이제는 겪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그 부침을 겪지 않는 그 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크리스천의 투자는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일반적인 투자와 비교해서?
0: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입니다.
1: 그렇겠죠.
0: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회사든 또 어떤 기업의 가치든 그런 것보다는 수익률만을 오직 쫓아가는데요. 크리스천 투자자들은 수익률만을 쫓아가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부터 네, 저희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건강한 방식으로 투자, 또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투자, 그게 제 책에서는 이제 장기 투자와 복리의 힘에 기대는 것, 그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비단 저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가에 있는 많은 현인들이, 저희와 같은 초보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평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장기 투자고, 또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인덱스 펀드,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그 의견을 동의합니다.
1: 그렇다면 반대로 크리스천 투자자들이

0: 가장 뭐 경계해야 될 바는 어떤 거예요?
1: 최근에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이른바 B2 문제죠. 네, 여기저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뭘 샀다더라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뭐 한 1, 2년 후에 돌려줘야 되는 전세 자금을 네, 주식시장에 다 넣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결혼 자금으로 한 20평대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던 부부가 30평대로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서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리스크를 주는 투자 행위 자체가 예, 경계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0: 근데 이제 B2에 대한 경계는 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적인 경제 지면에서도 이제 네. B2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지적도 나오고요.
1: 네.
0: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이제 B2에 대한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하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크리스천 투자자에게 특별히 B2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1: 그 투자에 대한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이 예. 구약의 지혜서들, 예.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성경을 보면요. 투자와 같은 일반 운총 원리에 있는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남의 빚으로, 남의 자본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분산 투자를 뭐 해야 된다. 또 시간에 의해서 심고 뿌리는 법칙을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투자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가 현인들이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존 보글이라든지 피터 린치 같은 분들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0: 예. 좀 사례를 통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투자와 크리스천의 네. 투자가 잘 구별되지 않는 뭐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상황이라든가,
1: 네.
0: 또 내지는 뭐 잘 구별되어서 좋은 결과를 또 보았던 사례,
1: 네.
0: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1: 부정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ETF 같은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가 아닌 이상은 개별 종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좋은 수익과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보다는 예, 이른바 테마주라고 하죠.
0: 예.
1: 혹은 뭐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 그리고 수백 퍼센트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급등주라고 하죠. 네, 그런 거에 이제 발을 담그는 사례들이 네, 크리스천 투자자 안에서도 뭐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참 소액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그게 1년,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복리에 의해서 예, 복리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권장할 만한 예,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이 주식 시장이 화랑을 보이는 시기에는
1: 네.
0: 모두가 이제 투자를 하면 마치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1: 네.
0: 착각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어떤 기업을 선정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기업 선정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이게 여의도나 아니면 월가에 있는 분들도 전망이 서로 각기 다 다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강조하고 많은 투자 현인들이 강조한 대로 개별 종목 수익률보다는 낮지만 안전한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예. S&P 500 같은 그런 인덱스 펀드 위주로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장 적게 질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런데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 들으면서
1: 네.
0: 요즘과 같은 급등장에서는
1: 네.
0: 그런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좀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역사적인 통계를 내면 어떤 급등장이나 어떤 하락장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원칙을 지켰던 투자 그리고 나의 어떤 투자 기교나 어떤 지혜에 기대지 않고 일반적인 원칙들 장기 투자나 복리에 의한 힘으로 그렇게 갔던 결과가 사실은 거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줬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

0: 봐야 하는 것이 일단 개인의 실향을 지키면서 또 가계의 자산을 지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또 영적인 생활까지 같이 지킬 수 있는 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흔히 말하는 뭐 단기 거래, 단타.
0: 네.
1: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건가요?
0: 단타를 저도 해봤습니다.
1: 예.
0: 네, 저도 초기에는 이렇게 몇번 해봤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 카지노가 강원랜드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잃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 글쎄요.
0: 네.
1: 탐욕의 마음 때문인가요?
0: 사실은 이게 확률의 문제입니다.
1: 아, 예.
0: 개인과 그 카지노와 베팅하는 사실 승률은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의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어쨌든 이 시드머니가 한정이 돼 있고 카지노는 무한의 시드머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그렇게 붙었을 때 확률 싸움에서 반드시 그러한 개인 투자자, 단타로 접근한 개인 투자자가 잃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떤 기업의 가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가 주식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 확률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처음부터. 네. 그거를 근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1: 아, 그런가요? 예. 결국엔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들도 투자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그곳에 깊이 마음을 빼앗겨서,
0: 네.
1: 돈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기지 않게끔 경계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방식을.
0: 네, 맞습니다.
1: 그렇다면, 크리스천에게 돈은 무엇일까? 뭐, 어떤 의미로 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0: 돈과 자본주의는 좀 뗄래야 뗄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는데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 있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일반 은총의 하나다. 그런 도구다라고 그렇게 목회자로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돈과 그 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 책에서도 투자에 있어서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고 건강한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투자를 통해서 주신 결실, 우리는 대부분 노동 수익만이 하나님 주신 결실이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수익이 됐든 자본 수익이 됐든 모든 수익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예, 그러한 청지기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또그 수익의 일부를 노동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고 뭐 구제연금과 성경금을 드리듯이 동일하게 자본을 통해서 얻은 수익도 그렇게 선한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길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을 절제하고 또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또 아름다운 동기로 또 아름다운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자산을 증식하는 투자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곤란하겠군요.
0: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밖에 쫓아갈 수밖에
1: 네.
0: 없고요. 그 끝은 예, 거의 아름답게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1: 근데 오랫동안 이제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게
0: 네.
1: 뭔가 좀 불편하게 여겨졌거든요.
0: 네.
1: 목사님도 느끼시죠?
0: 그럼요. 네, 그럼요.
1: 이젠 좀 달라져야 된다고 느끼세요?
0: 리처드 포스터라는 이제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머니, 섹스, 파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머니, 섹스, 파워 그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책이 4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자금의 교회 안에서 계속 교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스캔들이나 또 그런 문제들을 보면 40년 전에 그 진단과 지금의 교회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한편으로 되게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건강하고 또 현실 안에서 통용 가능한 그런 투자 윤리 이런 담론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야지만이 저는 그런 부작용의 사례들을 없애고 지금보다는 더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풍토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여러 또 이

0: 모습들, 우리가 인식하는 그 모습들 속에는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그 의탁해서
1: 네.
0: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고 부족함 없이 또 누리고 살고 이런 것을 다들 또 선망하지 않습니까?
1: 그런 재물관이 예. 사실 과거의 한국 교회를 지배했던 풍토였죠.
0: 예.
1: 네. 물론 그렇게 돈 문제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선배들의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네.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또 영성이라는 것은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 가는 그 시대에 맞게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해 가는 것이 저는 영성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언 6장에도 보면 제 책이 왜 개미 목사라고 네이밍을 지었냐면요. 잠언 예.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개미가 잘 일을 해서 또 비축을 곡식을 비축을 해서 한 겨울을 지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원리들이 예, 저는 이런 투자 시장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인데 우리는 그런 성경들을 너무 거룩하게만 본다는 것이죠.
0: 뭔가 알아야 시대 변화에도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크리스천들마도 예,
1: 네.
0: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를 해야만 또 크리스천이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의 주식 투자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한국을 지금 예를 들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부양하는 이유가 이제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국내 안에서도 많은 혁신 기업들이 나와야 하고 또 거기에 투자금들이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어야 또 기업에서는 또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고용된 사람들의 그런 월급이나 그런 연봉을 통하여서 또 소상공인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선순환되는 역사가 이제 국가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자본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예 동떨어져서 살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심과 기본적인 상식과 또한 적은 금액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되면 그래도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 성공하길 바라는 어떤 뭐 기도하는 마음.
1: 네.
0: 그것이 아니라 좀 넓혀서.
1: 네, 네.
0: 예. 이 경제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어떤 뭐랄까요? 은혜?
1: 네.
0: 전반적인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구체적인 또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1: 맞습니다. 주식시장을 오해하는 분들은 제로섬 게임으로 주식시장을 오해합니다. 누군가 여기서 돈을 따면
0: 예.
1: 누군가를 돈을 잃게 되는 구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외에 파생상품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논리가 맞는데요. 건강한 주식시장은 국가나 기업들을 잘 지원하고 부양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권리, 또 개인이 주주로서의 그에 합당한 성과를 받는 같이 성장하는 개념이 건강한 주식시장의 모델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기는 어렵고요. 같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서 나아가게끔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가 오히려 더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고민들을 잘 목사님께서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도 들면서
1: 네.
0: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됐을 때 자칫 과도하게
1: 네.
0: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상황이 되진 않을까 하는 좀 우려의 마음도 들거든요.
1: 그런 부작용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물건들을 뭐 강매를 하거나 또 이렇게 효과가 좋지 않은데도 부풀려서 홍보를 하거나
0: 예.
1: 뭐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분명한 어떤 원칙과 가이드가 없으면 뭐 어떤 권사님이 누구한테 뭐 주식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회사를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적은데 많은 것처럼 뻥튀기를

0: 하거나 그런 부작용이나 사례들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이고 안전한 기준과 가이드들을 개 교회마다 어떻게 마련해 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저희가 당면한 숙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현실적인 고민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들었는데 네. 끝으로 크리스천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네, 바야흐로 대투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연일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또 TV나 각종 매체에서 또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해외 주식시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 안에서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자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본과 또 투자시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청지기적 자세로 잘 관리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선한 일에까지 흘려보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그런 투자 윤리까지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자신이 정말 투자시장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를 한 번 더 점검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성투라는 개념이 그냥 성공적인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성투의 개념을 성경적이고 그러니까 성경적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 성경적이면서 그렇게 성공적인 그리고 나만 배불리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더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투자가 되기를 끝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인데 네. 오늘 대화를 통해서 건강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생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개미 목사의 주식투자 첫걸음의 저자 장일 목사였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CBS 광장 2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장 지내신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 펭귄 각종 과학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1: 예, 관장님 이번 주에는 A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4: 예.
1: 관장님 AI 많이 쓰세요?
4: 그럼요. 전 40인치짜리 AI 나온 다음에 40인치짜리 예. 거대한 모니터를 샀고요. 예. 앞에 컴퓨터 앞에 딱 놔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북과 연결을 쓰는데 딱 틀면 왼쪽 반은 인공지능 띄워놓고 예. 오른쪽 반은 인공지능 번역기 띄워놓고 생활을 시작합니다.
1: 예, 적극 활용하고 계시는군요. 예. 요즘 뭐 그림도 그려주고 뭐 예. 시도 쓰고 뭐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는 다양하게 또 뭐 목사님들이 설교문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과학자는 어떻게 이 변화를 느끼는지도 궁금해요.
4: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학교 수업을 좀 땡땡이 쳤어요. 땡땡이 치고서 예.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때요? 친구 노트를 복사해 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셨어요. 아버지는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닌데, 야, 학교의 수업을 땡땡이 칠 수 있어도, 야, 책을, 노트를 복사한 건 너무하잖아. 친구를 노트에서 벗겼어야지. 너 그건 자세가 아니잖아. 야단 맞았어요. 유학 갔을 때 그 인터넷이 생겼어요. 막 검색했거든요. 교수님이 너무나 실망하셔서 저한테요. 야, 너는 유학하겠다고 이역말리 한국에서 독일까지 왔고선 그게 무슨 자세예요? 도서관 가서 막 찾아봐야지. 인터넷 한가하게 검색하는 게 말이 되니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복사하고 검색하는 게 야단 맞을 일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인공지능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디바이스 생기면 우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되는 거죠.
1: 예. 관장님은 어느 곳에 활용하세요? AI를?
4: 저는 잘 활용 못해요. 사실은 주로 검색기에 많이 쓰고요. 예. 그다음에 슬라이드 만들 때 필요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슬라이드 할 때 보면 그 저작권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은데 예. 그림을 만들어주는데 요즘은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 아주 내가 그림 그리려면 한 이틀 걸릴 거를 20초면 만들어줘서 예. 고맙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예. 아직은 파란 창에 확장판으로 쓰고 계시는군요.

0: 예. 근데 잘 쓰는 친구들은 아주 예. 그걸 가지고 정말 아주 그러니까 책 쓰는 데까지 활용하는 친구들 있고 소설가들도 이거 폼에 잡는데 예. 그 소설가들도 인공지능을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런데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면 나중에는 과학자나 목사님 같은 전문직에 계신 분들 좀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AI 때문에 가장 위협받는 사람들은 전문 머리 쓴 사람들이에요. 회계사, 변호사, 목사 뭐 이런 분들이겠죠. 아니 학생들이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인공지능 너무 똑똑해서 네. 대학원생만 안 뽑아도 되는 것 같아. 인공지능 도움받아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런데 대학원생도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인공지능 너무 똑똑해서 교수님 없어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헤어 디자이너가 뭐 위협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잖아요. 미장이가 네. 위협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머리 쓴 사람들이 가장 위협을 받을 겁니다.
1: 관장님은 이제 AI가 우리에게 정보는 주지만 의미는 줄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0: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거침없이 대답해 주잖아요. 물어보면 거침없이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뭘 봤냐면 어디 지방에 강연을 갔는데 어떤 건축가가 저랑 같이 자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싫은 척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같이 자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같이 자면서 얘기하다가 잘 때 인공지능이 대화원 자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냈니? 이야기를 잘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공지능 깨주고 잘 잤어 이야기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인공지능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친다는 거예요. 가장 자기에게 그 위로를 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대화를 잘 봤어요. 근데 걔는 예. 정말로 0.5초의 그 차이도 안 주고 거기서 딱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린 대화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고민할 때 한참 뜸 들이잖아요. 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고민하는데 과연 저게 주는 저 인공지능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답일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그냥 주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화가 한 70% 있지만 30% 정도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던져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네. 뭐 말하자면 AI한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바로 답이 오겠지만 오늘 내가 왜 우울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없다.
0: 그렇죠.
1: 뭐 이런 말씀이에요.
0: 아니 여기까지 되는 거야. 오늘 날씨에 맞는 음악 틀어줘. 되더라고. 예. 내가 어딘지 아니까 거기에 맞나 예. 비와 그럼 비 오는 날 또 틀어줘요. 하지만 이날 나의 지금 어디가 상처받고 왔는데 이 나에서 위로주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해줄 아무 말도 안 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뭘 이렇게.
1: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왜 사느냐는 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AI는 이 왜라는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0: 그렇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과학도 왜라, 왜 우주가 생겼을까? 왜 인간이 생겼을까? 왜 생명이 생겼을까? 대답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도 못 해주는 거고요. 예. 과학이 못 해주는 거는 인공지능도 못 해줍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찾아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아니면 신앙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1: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과학이 이길 수가 없어요?
0: 아니 과학은 거기에 대상도 아니에요.
1: 대상도 아니에요?
0: 네, 대상이 아닙니다.
1: 그게 과학의 한계일 수 있겠네요?
0: 그럼요. 과학은 분명하게 딱 한계가 딱 있습니다. 과학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스스로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가 필요하다고 자꾸 과학자한테 오신 분인데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과학자는 진리 모릅니다. 진리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예. AI가 모든 것을 답해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AI를 가지고서 그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1: 예. 좀
0: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거 레위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차례대로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공부할 거야. 그 얘기에 좀 같이 대화하면서 해주더라고요. 그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왜 목사님이 만들어주는 문제지 있잖아요.
1: 네.
0: 그 문제지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지 풀어주고 있고. 근데 마지막에 또 적당한 질문도 던져줘요. 왜? 걔는 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큐티 책도 자기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교재도 봤으니까 이런 질문도 던져주지만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할 때 너무나 뻔한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얘가 이런 대답해 주겠지 할 것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인공지능 갖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1: 그래서 그런가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생존 전략, 이것이 의외의 곳에 답이 있다는 말씀하셨더라고요. 바로 옆 사람과 눈 맞추는 것, 커피 한잔 하는 것.
0: 예.
1: 왜 그런 거죠?
0: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은 이제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목사님한테 자꾸 목사님 귀찮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그건 이 인공지능과 일대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의미를 찾으려면 목사님과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께 얘기하고 같이 성도들과 차 마시면서 눈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1: 네.
0: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나랑 저 사람과 같은 공통분모가 있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고민이 나 혼자 하는 괴로움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답을 모르고 있는 게 내가 너무나 괴로울 일이 아니네. 좀 더 시간을 가져보고서 같이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이 사람들 만나고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겠네. 그 용기를 얻고 기회를 얻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고 이제 성경 공부도 그냥 아주 예모 채워넣는 거 있잖아요.
1: 예.
0: 그냥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1: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을 알기 답을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AI에 질문하기보다는 성도들과 교제,
0: 예.
1: 교회 안에서의 네트워크 이것에 좀 집중하라는 말씀이군요.
0: 그렇습니다. 그 네트워크라는 게 난 그 자기 직업을 그런 네트워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간호 보조 간호를 해주는 분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하고 있어. 어떤 사람 보험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1: 예.
0: 인공지능에서 다 물어보면 나한테 당연히 이익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같이 성도들끼리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당신은 어떤 게 됩니까? 근데 내가 정신과 의사야.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봤을 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제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근데 보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네트워크가 자기의 생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리 어떤 사람 김치를 잘 만들고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1: 예. AI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던데
0: 예.
1: AI가 주는 상담의 해결책 답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
0: 예.
1: 아니면 온정이 없다는
0: 예.
1: 것.
0: 난 그걸 예. 피라는 말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1: 예.
0: 것보다는 훨나요.
1: 예.
0: 안 하는 것보다는 훨난데 근데 거기서 좀 단순한 걸 좀 해결을 하더라도 그거를 꼭 인공지능도 물어보면 다음날 물어보면 또 딴 대답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는 인공지능이 해주는 위로는요.
1: 예.
0: 겉핥기 위로입니다. 망설임이 없는 위로란 말이에요. 딴 사람이 하면서 망설임 속에서 주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정말 ADHD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성도님께서 장치 과학자인데 이런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야말로 그냥 과학자로서 쟤는 좀 정신과에 한번 가보면 꽤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우리 애를 뭐 정신과 가라고 뭐 우리 애가 미쳤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정신과를 찾아가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지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닌데 그때는 되게 힘든 일이었죠.
1: 예.
0: 그때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좀 더 공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내가 그야말로 AI처럼 대답을 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반성합니다. AI처럼 대답하면 안 되죠.
1: 예.
0: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했겠어요. 이 정신과에 가야 된다는 것을.
1: 예.
0: 다른 대답을 원했는데 내가 정말 AI처럼 대답해주고 나니까 내가 나쁜 안수집사가 돼버렸던 거죠.
1: 예.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을 기반으로.
0: 그렇죠.
1: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AI에 물어보는 게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0: 예.
1: 그럼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뭐 성도들의 관계들은 중요하긴 하는
0: 예.
1: 말씀 들었는데 교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0: 옛날과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복사기가 있다고 해서 인터넷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의 역할이 없어진 거 아니냐. 더욱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1: 예.
0: 모였으니까
1: 예.
0: 이 사회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AI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들 직업의 문제들을 복지의 문제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죠.

0: 더욱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 얘기들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나누겠어요?
1: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요, 다 개인마다 질문에 따라 다 다른 대답을 해줘요. 똑같은 질문에도 질문의 뉘앙스에 따라서 질문의 깊이에 따라 다른 대답 해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간으로서 집단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고민이 과연 신앙적으로 올바른 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인가?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를 같이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건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성경,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하냐면요,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열심히 성경 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이단으로 가기 좋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서 자기를 교정해 나가야지 되는 거죠.
1: 함께 고민을 나누고 답을 찾아가는 노력. 예, 그것이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이제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대담을 했어요.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0: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에 성서를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읽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복사기가 생기든 인터넷이 생기든 AI가 생기든 신앙의 기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1: 예,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AI 시대에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펭귄 각종과학관장 이종모 관장이었습니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3: 새벽밤 김치,
2: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핑크.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3: 교회는 오랫동안 돈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따라가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일 텐데요. 오늘 대화를 통해 돈과 투자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빠른 성공과 끝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시대 속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책임 있는 시선으로 돈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CBS 광장 오늘은 강용기의 나는 청지기입니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ecause she's not here.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 기적이란 말 좋아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 삶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기 때문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문

0: 문장들 속 한 문장입니다. 버나드 쇼의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매 분마다 당신은 60초의 행복을 잃는 셈이다. 즉 60초 동안 기적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지.
1: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2: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광고하기 좋은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그럼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0: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0: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펼쳐 읽으신 이사야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던 그때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